0: 신체가 가진 다양한 그 확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 사진의 집인 이곳에서 지난 4월 9일 2026 서울사진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사진예술의 흐름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사진축제 서울사진축제가 5년 만에 컴백홈으로 돌아왔습니다.
0: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열지 못하게 되어서 처음 5년 만에 여는 사진축제라서 의미가 크고요. 그래서 전시 주제가 컴백홈, 집으로 돌아온 축제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거의 1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했던 참여 작가들을 또 컴백한다는, 불러온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한 젊은 작가들, 신진 작가들, 그리고 그간 활동해온 다양한 중견 작가들까지 한자리에 모아서 총 23명이 이제 전시에 참여를 하셨고요.
1: 컴백홈의 주제는 집입니다. 1세대 사진작가들부터 촉망받는 신진 사진작가들이 포착한 다채로운 집 풍경이 한자리에 펼쳐졌는데요. 전시장 역시 거대한 집이 됩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방을 차례로 찾아가며 전시를 즐길 수 있는데요. 4부로 구성된 전시의 첫 번째 주제는 집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국 1세대 현대 사진작가인 한영수를 비롯한 작가들이 바라본 집의 모습들.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주거 공간부터 골목과 거리까지 확장된 집까지. 이들에게 집은 하나의 공간과 개념에 머물지 않는데요.
2: 첫 번째 섹션에서는 리얼리즘 사진의 거장 한영수 작가님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1950년대의 서울 사진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집이라고 했을 때 보통 물리적인 집만 생각하지만 당시의 모습을 보면 정겨운 이웃들의 모습들, 그리고 골목골목의 풍경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사진에 담고 있어서 당시에 우리의 집의 의미는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성찰해보는 그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인간의 터전을 위해 우리가 지워버린 풍경에 집중한 작품도 있습니다. 박형렬 작가의 산으로 존재하기 시리즈입니다. 작품 속 매달린 돌은 간척지에서 찾아낸 거라는데요.
2: 박형렬 작가님께서는 산이라는 모습을 사람들이 잘 닿지 않는 그런 구석구석의 요소들을 사진으로 많이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깎아져 내려가는 그런 단면들을 사진으로 구성해서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고 있습니다.
1: 2부의 주제는 이동하는 집입니다. 타국을 집으로 삼아 가족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담았는데요. 집은 때론 기억과 언어, 정착과 이동 등 조건에 따라 변하기도 하죠. 2부 전시장은 분단과 전쟁, 노동의 경험 속에서 집과 터전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2: 신인수 작가님은 사진작가이시기도 하지만 본인을 노동자, 그것도 일용직 노동자라고 칭하는 굉장히 독특한 분이시기도 한데요. 신인수 작가님은 산업 현장을 찾아가서 노동자들이 돌아가신 그런 공간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사진으로 남기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노동자분들의 어떤 희생, 그런 것들을 위해 우리의 일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그런 사진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3부의 작가들이 바라본 집은 마냥 편안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불안과 혼란, 버티는 삶이 머무는 곳인데요. 청년, 노동자, 이민자들에게 집은 집이자 노동의 현장으로서의 공간. 언젠가 떠나야 하는 곳입니다. 집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경계에 놓인 공간인데요.
2: 김민 작가님은 대체복무를 36개월간 하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주지에서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그때 우연히도 같이 살던 연인이 암투병을 하게 되면서 겪는 스토리를 사진에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떨어진 공간들을 사진에 담아놓고 양쪽 벽에 대치시켜서 사진으로 나타낸 작품 시리즈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인 우리의 집에서는 집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내일을 향한 희망의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이 신

0: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시도하면서 그것들을 작품에 남기는 그런 관계성, 그리고 오늘날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집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본 사진들은 우리에게 집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2: 네, 처음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왔었는데 생각보다 작가님들이 대상에 대해 얼마나 진심으로 감정을 담고 사진을 찍으셨는지가 독자로서 다 온전히 드러나고 느껴졌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3: 일단 저희가 생활하면서 되게 간과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진을 통해서 조명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로서도 되게 그에 대해 고찰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1: 생활 공간을 넘어 각자의 기억과 정체성을 품은 새로운 집의 발견.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의 2026 서울사진축제 컴백홈에서 집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4: 네,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나 단독주택 외관을 촬영한 사진, 또 도시개발 과정에서 변해가는 자연까지. 사진작가들은 집을 주제로 다양한 풍경과 이야기를 사진 속에 담았는데요. 작가들은 집을 단순한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기억과 시간이 쌓이는 공간이자 관계를 이어나가는 장소로 바라본 겁니다. 전시 공간과 동선을 작가의 집을 방문하는 것처럼 꾸며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사진가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하고요. 사진작가와의 대화와 워크숍, 포토부스를 운영해 사진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6월 14일까지 서울시립사진미술관에서 열리는 2026 서울사진축제 컴백홈에서 드넓은 사진의 세계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우리 음악에도 아주 특별하고 우아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명인데요. 아명은 본래 곡명 외에 점잖고 우아하게 부르는 이름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취타는 만파정식이라는 아명을, 여밀랑마는 만엽치오라는 아명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아명을 모티브로 창작 실내악 7편을 초연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2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수작1에서 음악이 품고 있는 숫자를 주제로 공연했다면 올해는 전통 악곡에 붙여진 아명에 담긴 의미와 이야기를 모티브로 공연을 펼쳤는데요. 김상욱, 김영상, 이예진 등 7명의 작곡가가 아명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과연 어떤 음악으로 재탄생했을까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2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5: 전통의 이름 위에 상상력을 더하다.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2. 전통악곡의 이름과 아명, 그리고 창작 국악의 만남. 차세대 작곡가 7인의 전통음악의 현대적 재발견. 지난 4월 23일 국립국악원 우면당. 전통악곡의 숨겨진 이름에서 영감을 얻은 7편의 창작 실내악이 초연됐습니다. 바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2인데요. 지난해는 숫자를 주제로 펼쳐졌던 수작. 올해는 7명의 작곡가가 이름을 주제로 전통곡을 재해석했습니다.
6: 수작 공연은 작년에서 두 번째 시리즈로 공연을 하는데요. 창작악단은 전통에 기반한 새로운 창작도 한 축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통악곡의 이름 또는 아명을 가지고, 아명은 우리 전통악곡을 우아하게 바꿔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과 아명을 가지고 모티브로 해서 작곡을 의뢰했습니다.
5: 이번 공연은 김상욱 작곡가의 절화, 김영상 작곡가의 사각지대 합의된 정적, 김정근 작곡가의 춘

0: 몽, 라예송 작곡가의 도드리, 이예진 작곡가의 만엽치어, 이재준 작곡가의 여민락, 망가진 도파민 수용체, 황재인 작곡가의 황하청, 청을 향하여까지. 저마다 색깔이 뚜렷한 작곡가들이 전통의 상상력을 더한 창작곡을 만들었는데요.
1: 지금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작곡가들 중에서도 그 다음에 아르크 창작음악제나 대한민국 작곡상 그리고 국악원에서 개최하는 온나라 국악경연대 뭐 동아콩쿨 그리고 국악방송에서 주최하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작품을 발표해온 작곡가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0: 우리 전통 행진음악인 길구나게 아명은 바로 절화입니다. 김상욱 작곡가는 피리와 25현 가야금으로 이별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걸음

김영삼 작곡가는 사각지대 합의된 정적을 선보였는데요. 취타의 아명인 만파 정식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입니다.

0: 만파정식 지곡은 만 가지 파도가 멎고 그리고 잠잠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 잠잠해진 것의 이면에 어떤 움직임과 태동하는 것들에 좀 주목하여 작품을 착상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사각지대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했어야 했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에 쌓이게 되는 어떤 감정의 잔흔들을 음악적 흐름으로 풀어보았습니다.
1: 여민락명의 아명인 태평춘지곡은 상서롭고 평화로운 나날을 뜻하는데요. 김정근 작곡가의 춘몽은 아쟁과 해금 팔중주로 생동감 넘치는 봄을 그려냈습니다.

돌아들미라는 뜻의 풍류음악 도드리. 라예송 작곡가는 단소, 산조가야금, 장구, 해금의 앙상블로 도드리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만엽 치요는 여민낭만의 아명인데요. 무성한 초목을 뜻합니다. 이해진 작곡가는 여름숲의 풍경과 새소리를 타악주자 오인의 리듬으로 경쾌하게 그려냈는데요.

0: 사실 그게 몇 년 전에 찍었던 사진들이랑 녹음했던 새소리들을 듣고 작품을 전개를 하게 됐는데요. 작품을 들으시면 특정한 리듬이 계속 반복됩니다. 전통장단을 나오지 않지만 그 새가 가진 그 새의 리듬을 가지고 작품이 계속 진행이 돼서 끝나면, 예, 작품이 끝나면 그 리듬을 여러분들이 집에 다 마음속에 품고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1: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여민락. 이재준 작곡가는 이를 현대사회의 자극적인 즐거움에 빗대어 풍자적으로 담았는데요.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계량악기와 훈, 노도, 현종과 같은 아악기도 무대에 사용되었습니다.

0: 이제 저는 제가 직접 여밀락을 듣고 배우면서 어떻게 이렇게 느리고 아정한 음악을 백성과 더불어 즐길 수 있었을까라는 되게 현대적인 시각에서의 질문이 들었어요. 이제 전통 악곡인 여밀락을 가지고 현대인들에게도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작품으로 변모시킬 수 있지 않을까. 국악 그리고 국악 작곡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만드는 게 국악 작곡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보거사의 아명은 황하청으로, 황재인 작곡가는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통해 진정한 맑음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0: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문 무대, 관객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1: 어떤 생각을 해서 저런 구성이 나올지 조금 되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2: 너무 흥겹게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악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전을 정말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이 여기서 오늘 연주된 곡이 세계 어딜 나가서 바로 연주되어야 돼 너무너무 좋아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전통음악의 아명에 더해진 일곱 작곡가의 상상력. 수백 년 이어온 전통에 뿌려진 새로운 국악의 씨앗이 미래의 고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3: 네, 작곡가들의 창의적인 해석이 담긴 수작 2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파 정식에서 정적을 읽어내고 여밀락에서는 도파민을 떠올린 젊은 작곡가들의 번뜩이는 기지와 깊이 있는 성찰이 돋보이는 무대였습니다. 이번 무대의 특징은 창작곡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아악기와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계량악기를 활용한 건데요. 각각의 악기가 지닌 고유한 음색과 가능성을 다채롭게 탐구하며 더 풍성한 음악을 구현했다고 하죠. 국립국악원에서는 앞으로도 전통예술의 깊이와 창작의 매력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니까요.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서도소리를 복원하고 전승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바로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유지숙 예술감독이십니다.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유지숙 예술감독을 만나 다양한 작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네,
3: 저희 문화의 공감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4: 네, 이 꽃피는 아름다운 봄날에 이렇게 문화 공감과 같이 이렇게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3: 네. 네. 아니 사실 꽃피는 5월 다양한 네. 행사들도 펼쳐지잖아요. 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도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4: 네, 지금 뭐 정말 바쁩니다. 이제 곧 있으면 국악의 날을 맞이해서 그렇죠. 또 예. 그 행사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당장은 5월 21일 네. 민속악단 그 기획 공연이 또 풍류사랑방에서 열릴 예정이라 네. 이제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이 판판 공연이 격주로 연이 별맞이터에서 지금 또 공연이 벌어지고 있고요. 예,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3: 정말 예술 감독 역할 하시랴, 무대 서시랴, 또 제자들 가르치시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또 외에 창작악단도 있잖아요.
4: 네, 무용단이 있고 정악단이 있고서 네 개의 악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 그 중에서 민속악단은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4: 네,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 판소리, 아리랑 등을 비롯해서요. 병창, 경기민요, 서도민요, 그 다음에 산조, 그 다음에 산조하면 기악을 하는 분들 네.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물놀이 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 단체

0: 가 민속악단이고 대중의 그 음악을 아주 편안하게 펼쳐내는 것이 우리 민속악단의 특징입니다.
1: 그렇군요. 아니, 감독님께서는 민속악단 단원으로 시작을 해서 네. 예술감독까지 되셨어요. 네. 97년에 입단을 하셨다고요?
0: 네.
1: 그럼 벌써 올해로 30년?
0: 그렇죠.
1: 와, 굉장히 감독님께 민속악단은 남다른 존재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느낌이?
0: 정말 남다르죠. 사람도 남달랐고
1: 네.
0: 정말 그 두로 국립국악원의 단원이 되기 전에는
1: 네.
0: 정말 저곳에 가서 평생 원없이 노래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1: 네.
0: 라고 정말 부럽고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막상 단원으로서 조용히 음악을 하다가
1: 네.
0: 그러다가 그 수석도 해봤고
1: 네.
0: 그다음 이제 악장도 했고 그러다가 감독이 됐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삶의 여정 또 어떤 예술의 여정을 정말 그 단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같이 이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단원들과의 그런 것들, 또 음악적인 것들을
1: 네.
0: 잘 알게 되었고,
1: 네.
0: 그래서, 감독을 하면서 굉장히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도움도 됐고, 또 힘들 때도 같이들 해주었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와서 감독이 돼서 이렇게 갔던 것보다는
1: 네.
0: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또 그 인연이 됐고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남다른 곳이죠.
1: 그럼 예술 감독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공연을 기획하고
0: 네.
1: 이런 무대에 올라가는 일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면의 일까지 다 총괄하시는 거죠?
0: 물론 그 공연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건 당연한 거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그
1: 단원 관리도
0: 네, 삶 뭐 어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움이 다 있고
1: 네네.
0: 그런데 이제 그것을 풀어내는 소통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1: 네.
0: 제일 또 중요한 일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예.
0: 그런데 이제 그 30여 년을 같이 해 오다 보니
1: 네.
0: 예, 이제 서로의 정도 많이 들어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또 굉장히 많이 서운해하기도 하고
1: 그렇겠네요.
0: 예, 어떤 부분은 또 굉장히 힘을 같이 얹어주기도 하고
1: 어려운 자리일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역할은 소통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다음에 포용.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왔지만 많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1: 네.
0: 네.
1: 근데 저희가 이제 뭐 판소리 중에서 동편제, 서편제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듣고 이제 음악도 좀 친숙한데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서도 소리는 어떤 소리를 말하는 거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조금 어떤 점이 다른지 소개 좀 해주세요.
0: 그 서도 소리는 일단 평안도와 황해도 소리를 그 서도 소리라고 하지요.
1: 네.
0: 그런데 각 음악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소리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밝고 유장하고 산뜻하고
1: 네네.
0: 흥겹고 이런 게 특징이 있는가 하면 서도 소리는 좀 조금 무거운 느낌, 조금 구성진 느낌, 슬픈 것 그러면서 굳건한 힘 뭐 이런 특징이 좀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음악이 그 느껴지는 것은 요성의 그 요성이 다른 지방보다 굉장히 깊고 자주자주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요성이라 그러면 이이이이이으으으으으 이렇게 흔들어서 내는 목인데 이 흔들어서 내는 목이 다른 민요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이렇게 촉급해요. 이 이런 게 이이이으으으으으으으 이렇게 떨면서 소리를
1: 다르네요.
0: 그 태조 이성계 같은 걸 하면서 그 관서 지방 사람들한테는 네네. 벼슬을 주지 않아서 그 슬픔에 생겨났다는 소리이다라는 그 설이 있는데
1: 네.
0: 소리를 해보면 정말 그렇게 슬퍼요. 그런데 만약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남성적으로 꺾어줘요.
1: 굉장히 힘이 있네요, 정말.
0: 꺾어주면서

0: 그런 어떤 기백이 또 느껴지고, 예. 그 다음에 모든 소리의 감정은 전부 다 흘러, 끝을 이렇게 이 던지질 않고, 이렇게 흘러내려져요.
1: 고개를 넘듯이
0: 그렇죠.
1: 유려하게
0: 예. 넘는 다음에,
1: 떨어지고.
0: 이렇게 떨어져요.
1: 굉장히 매력적인 소리네요.
0: 그러니까 흐르고 떨어지는 목이 굉장히 구성지고 슬프고 이러다가 나는 그렇게 만약에 슬퍼할 수 없어. 탁 꺾고 다시 또 변연하게 떠는. 그래서 서도 소리의 특징은 그렇게 구성지고 구슬프고 남성적이다.
1: 그렇다면 서도 소리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는 뭐예요?
0: 네, 뭐 방송에서 여러 번 했는데요.
1: 네.
0: 뭐 저는 어렸을 때그 고향이 이제 강화도이고 그쪽이 이제 황해도가 가깝다 보니까
1: 그렇죠.
0: 서도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서도 소리의 그 구성짐이 왠지 저는 좋았었고요. 예. 또 아버지가 삼형제 분이신데 아버지가 호적을 잘 부셨고, 뭐 가운데 작은 아버지는 장구를 잘 치셨고, 막내 작은 아버지가 소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예. 그런 속에서 아버지도 소리를 하셨고, 또 집안이 그러다 보니 듣는 음악은 전부 다 민요였어요.
1: 네.
0: 그러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1: 국악 집안이었어요, 그러면?
0: 뭐 국악 집안이다 이렇게 말하긴 뭐고 그 시대에는
1: 네.
0: 그냥 그렇게 다 했어요.
1: 아, 전공을 한게 아닌데도
0: 아닌데도
1: 불구하고 소리도 하고 장구도
0: 네네네.
1: 치시고.
0: 아니 왜냐면 농악대가 있잖아요, 각 지방별로. 그 농악대가 이제 우리 집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왜냐면 호적이 으뜸악기니까.
1: 어머머머.
0: 그러면 이제 다 모여서 거기서 한바탕 놀고, 그리고 이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거죠.
1: 그 당시에는 그냥
0: 네.
1: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즐기면서 살았던 어떤 지금의 예능이었네요.
0: 그렇죠.
1: 오.
0: 그래서 그냥 삶 자체가
1: 네. 항상 음악과 함께
0: 네,
1: 하고.
0: 음악과 함께였어요.
1: 예.
0: 네.
1: 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도 소리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감독님께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지난 2024년에는 서도 소리 대표 악곡인 관산용마, 수심가 음반을 또 발매하셨고, 지난해에는 서도 민요와 서도산 타령 음반을
0: 산타령,
1: 발매했는데.
0: 서도 산타령.
1: 네.
0: 네.
1: 야, 근데 이 음반을 제작하기까지 3년이 걸렸다고요?
0: 네, 아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놓고 또 하면 하는 과정에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하고 또 했는데 아, 이거 아니다. 그러면 다시 다 버려버리고 다시
1: 누가
0: 하고.
1: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감독님께서
0: 아니요,
1: 스스로?
0: 이제 저는 나중에 지쳐서 그냥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1: 예.
0: 이제 그 음악을
1: 하시는
0: 해주셨던 김성국 대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꼼꼼하게 그렇게 해주셨죠.
1: 아니, 그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협연을 통해서 서도 소리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0: 네.
1: 지난해에 또 아주 뜨거운 무대가 있었잖아요.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가수 인순이 씨하고 두 사랑 이야기
0: 네.
1: 공연을 펼쳐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는데 굉장히 케미가 좋았다면서요?
0: 네, 일단은 그 인순이 선생님께서 굉장히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열었었고, 저는 이렇게 어려운 국악을 대중적인 분이 불러주신 거에 대한 고마움이 더 앞서서 열어했었고,
1: 직접 부르셨어요?
0: 네.
1: 어머, 쉽지 않았을
0: 예,
1: 텐데.
0: 그래서 선생님 그럼 녹음을 해주세요. 제가 듣고 이거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편하게, 선생님 식으로 편하게 풀어서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녹음을 해드렸어요. 근데 정말 그잘 그분이 표현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그분이 서도 소리에 대한 매력에 빠지셨어요.
1: 근데
0: 그리고,
1: 왠지 인순이 선생님과도 잘 어울려요. 뭔가 구슬프면서도 힘이 있다, 이런 느낌에서.
0: 네. 저는 어울릴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은. 인순이 선생님하고 나하고 뭐가 어울릴까? 이랬는데, 일단 그 살아온 역경, 그 힘든 고난을 이겨내는 어떤 그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분이 그 악하지 않게 이렇게 잘 승화시켜 오신 모습이 너무 절절히 와서 닿았어요, 저한테.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진지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음악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0: 그걸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좋은 소리들을 이렇게 풀어내니까 굉장히 관심도 더 갖게 되고 좋아하는구나.
1: 네.
0: 그래서 인순이 선생님과 저가 각자의 분야의 소리를 최선을 다해서 불렀고,
1: 네.
0: 그다음에 살짝 이탈을 해서 서로 바꿔 부르기도 했고,
1: 네.
0: 이런 것들은 관객들이 더 좋아하신 부분이기도 했고.
1: 네.
0: 제가 인순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음반 빨리 소독소리 음반 내세요.
1: 어머, 그 정도로요?
0: 네, 정말 잘하세요. 네.
1: 오, 궁금합니다. 들어보고 싶으네요.
0: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즐겁게 작업을 해왔고,
1: 네.
0: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최근에 또한번 화제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BTS, 이게 정말 몇년 만에, 6년 만에 컴백인가요?
0: 네.
1: 자, 안 그래도 전 세계가 막 주목하고 있는 그 광화문 컴백 무대 공연에
0: 네.
1: 감독님이 가장 가운데에서 아리랑을 부르시더라고요.
0: 네.
1: 예. 그 공연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0: 예, 그 BTS가 아리랑을 한다. 근데 그 아리랑을 선생님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섭외가 왔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러면 거기 한 5명 정도 돼야
1: 네.
0: 되는데, 그러면 우리, 그럼 우리 국립공연에 다른 분들이 잘하니까
1: 네.
0: 같이 하죠. 이래가지고, 공연을 서게 되었는데,
1: 네.
0: 그 공연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는 좀더 이렇게 좀 부각이 되길 좀 바랬었어요.
1: 국악 자체가.
0: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1: 네.
0: BTS에 들어간 삽입 음악인데, 그래도 우리 국립국악원에 다른 분들이 많이 이렇게 출연해서 하니까
1: 네.
0: 또 이것이 좀더 품격 있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날 공연할 땐 조금 더 이렇게 구도를 다시 잡은 거였어요.
1: 네.
0: 예.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리랑이 좀더 그분들 공연할 때좀 같이 계속 좀 했었으면 좋았겠다. 저 아니래도.
1: 네.
0: 예. 그냥 이렇게 삽입 음악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같이 공연 준비하면서 그날 광화문에서 공연할 때도
1: 네.
0: 보면 굉장히 그 BTS 그분들이 예의가 바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이제 시작 전에 광화문 뒤에서, 우린 이쪽에 있었고
1: 네.
0: 그분들은 이제 저쪽에 있었고 하는데, 한 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1: 어머, 한 분이 아니고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0: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1: 누구였는지.
0: 제
1: 너무.
0: 그분들을 보시면 아무 저분 어쩌면
1: 너무
0: 저러실까 하는데,
1: 궁금해.
0: 제가 어떤 기자분이 그분이 누구냐고 했을
1: 그러니까,
0: 때, 제가
1: RM일지, 정국일지.
0: 정국이신 것 같대요. 왜냐면 그분이 되게 약간 치마 같은 스타일을 입으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1: 치마 같은 거 입으신
0: 여기
1: 분.
0: 이제 이렇게 둘렀을 때,
1: 하얀색.
0: 근데 두 분이 입으셨는데,
1: 맞아요. 지민하고.
0: 근데 정국 그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따뜻하고 예의도 바르셨고,
1: 네.
0: 우리가 공연하는 내내 같이 그런 기분이었어요. 같이 너무너무 좋아했고, BTS랑 같이 공연한다고 하니까
1: 네.
0: 모두들 또 이렇게 관심 갖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1: 아니, 근데 그 음악이 사실 그 공연 바로 전날 3월 20일에 공개가 됐거든요. 그럼
0: 네.
1: 그때까지 음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BTS의 공연 가운데 아리랑을 한 소절 부른다. 이렇게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0: 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녹음을 미리 했었어요.
1: 그 부분만요?
0: 그 부분을.
1: 네.
0: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삽입이 돼서 1절은 이제 제가 부르고
1: 네.
0: 2절은 합창. 이
1: 아.
0: 정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게 전 세계로 방송이 생방송으로 되기 때문에 혹여 있을
1: 네.
0: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그
1: 네네.
0: 부분은 미리 녹음을 했었죠.
1: 아니, 근데 그 공연 자체가 아마 보안이 굉장히 철저했을 거라고 생각이
0: 네,
1: 되거든요.
0: 이 서약서도 쓰고,
1: 아,
0: 네.
1: 비밀 유지 뭐 그런 서약서요?
0: 예.
1: 어머머.
0: 그래서 제자들한테 사실은, 제자들한테 뭐, 제가 뭐 어느 공연을 해도 나 그거 공연한다 소리 안 하거든요. 그
1: 네.
0: 뭐할 필요도 없고. 근데,
1: 네.
0: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다. 이거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막 애기들한테,
1: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0: 예, 야,
1: 싶으셨겠어요.
0: 선생님 BTS랑 공연한다? 이렇게
1: 얼마나
0: 얘기하고 싶은
1: 좋아했어요.
0: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얘기 안 했는데, 그날 이제 TV를 보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그 광화문에 공연 간, 보러 간
1: 네.
0: 아이들도 있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1: 거기 현장에 간 거예요?
0: 했는데,
1: 어머머.
0: 화면에 이렇게 아리랑 나오니까 같이 따라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줌이 돼서 오니까, 우리 선생님! 선생님! 저 우리 선생님!
1: 너무 좋아했구나.

0: 그런
1: BTS
0: 모습을
1: 보는 것보다 더 반가웠겠네요. 에,
0: BTS랑 같이 아리랑을 공연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1: 네. 에,
0: 그래서 아주 즐거웠던 그런 또 추억이 있습니다.
1: 이렇게 또 앞으로 좀 더 좋은 계기들이 많이 생겨서 다양한 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 이 공연이 5월 20일, 21일 네. 또 이틀 동안 열리죠?
0: 네. 아, 보통은 공연을 하게 되면 관객은 앉아서 보고
1: 그렇죠.
0: 느끼고 그냥 말없이 가시잖아요.
1: 네.
0: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 노래 속에 인생이 다 담겨 있고 거기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또 때로는 치유도 되고
1: 네.
0: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그렇게 풀어내고 싶었어요. 뭐 인연, 사랑, 낭만 뭐 이런 식으로
1: 네.
0: 이렇게 각 파트마다 준비를 했는데 단순히 공연이 아니라 관객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어떤 때 제일 슬펐고 우리는 어떤 때 이런 노래의 대목을 들으면서 위안도 받기도 한다. 그래서 관객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1: 네.
0: 이번 꾸미는 무대는 정말 사랑방에 맞게 그 같이 관객과 공연이 하나가 되는
1: 네.
0: 그런 공연으로 지금 만들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 외에도 또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대표 공연들이 있을까요?
0: 네. 일단 많은 공연을 했는데
1: 네.
0: 그 가장 주력하면서 신경을 썼던 부분이 레파토리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기악은 이제 모든 것 기악 연주했던 선생님들이 연주하셨던 곡들이 한 다 100년 이상이 넘어가니
1: 와.
0: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음악을 전통 기반으로 한 우리의 음악을 한번 만들어내자.
1: 네.
0: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신산조라는 곡을 이제 제목을 가지고 기획공연을 해왔는데
1: 네.
0: 사실 다른 분들은 만들고 싶어도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1: 왜요?
0: 옛 어른들께서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신 음악에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또 잘 못 만들었을 때
1: 네.
0: 부끄럽지 않을까.
1: 그런데
0: 저도 못 만들어서 괜찮다. 버려도 괜찮다. 이건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박범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또 국악계 원로 선생님들이 오셔서 괜찮다. 만들어봐라. 우리가 용기를 줄게.
1: 네.
0: 우리가 추임새를 해주마.
1: 와.
0: 그래서 그런 작업으로 계속 해왔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음악이 좋은 음악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요걸
1: 네.
0: 좀 확장해서 좀 키워 가보자.
1: 네.
0: 그래서 그런 그 음악 또 성악에서는 그동안 많이 불려지지 않았던 노래들을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작년에 전기공연에서 다시 그리는 노래로 이제 했는데
1: 네.
0: 거기서 좋은 곡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공연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설 무대로 옮겨서 불러서 다시 대중화시키자.
1: 네.
0: 그래서 그런 공연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이제 레파토리를 더 확장하고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자 해서 지금 이제 그런 음악과 그런 만드는 일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5월 23일 토요일에는 또 야외 무대에서 관객들과
0: 네.
1: 만나게 됩니다.
0: 네.
1: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민속악단 공연이 이어진다고요?
0: 네. 거기는 이제 연희단의 판판이라는 그 공연인데요.
1: 네.
0: 그 연희단이 가지고 있는 뭐, 번화 돌리기, 뭐 또 뭐.
1: 너무 재밌잖아요.
0: 네, 재밌죠. 네. 또 재담 소리,
1: 네.
0: 또 사자놀이, 뭐 또 줄타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여기에 또 무용단이 오셔서 장구춤도 어우러주고, 그 다음에 또 민요가 들어가서 같이 그 재담 좀 올려주고.
1: 재밌겠네요.
0: 그래서 그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지금 아마 연희단 그 별마지터에서 격주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매해 객석이 가득가득 찰 정도로 굉장히 성과가 좋고 그거를 이제 한번 또 그 나가는 거죠. 나가서 또 일반 분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리고.
1: 네.
0: 네.
1: 그러면 국립중앙박물관에 23일 못 가시는 분들은 그 다음 네. 주인 30일에
0: 그렇죠.
1: 국립국악원에서 또 보실 수 있는
0: 그렇죠.
1: 거군요.
0: 네. 오시면 됩니다.
1: 격주로.
0: 네.
1: 오, 알겠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0: 오세요.
1: 네. 예매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예.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이루고 싶은 목표 아니면 계획 어떤 게 있으실까요?
0: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서도 소리를 한 사람으로서 정말

0: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소리를 많이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펼쳐질 무대나 희망 이런 것들을 사회 이걸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중간에 정말 재주 있는 사람들이
1: 그만둬요.
0: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저는 올해 그 서도 예인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서도스라는 모든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그 무대에 나 쓰고 싶어 라고 할 만큼 잘 짜서 그런 무대를 통해서 소리의 어떤 그 희망과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고 싶어 지금 공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그이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 것인가 또
1: 맞아요.
0: 어떻게 물론 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않을 순 없지만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 의욕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계속 가져가면서 할수 있게 만들어 줄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제가 해결해야 될좀 많으니까 그것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제가 퇴임을 하게 되면 또 국악 어떤 그 사회에 어떤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판소리, 민요, 사물놀이 등 다양한 민속악의 전승과 복원을 위해 애써온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그야말로 민속악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들 앞으로도 좀 꾸준히 이어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요.
0: 감사합니다.
1: 이번 주에 열리는 민속악단 기획 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도 무사히 잘 마치시길
0: 네.
1: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유지숙 예술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감독님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혜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청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중앙박물관이 국립박물관 문화재단과 함께하는 2026년 박물관 문화향연을 오는 11월까지 전국 11곳 국립박물관에서 무료로 개최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은 국립중앙박물관이 2014년부터 매년 운영해온 공연으로 매년 판소리, 클래식, 국악, 무용, 합창 등 누구나

자,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공연 주제는 국립의 품격, 역사에서 문화로, 함께해요 박물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5월에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과 육군 군악의장대대가 국립중앙박물관 열린 마당에서 공연을 펼치고요. 6월에는 국립합창단과 서울오케스트라가, 7월에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아카데미가 관객과 만납니다. 지역 국립박물관 박물관 문화향연과 자세한 일정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국악은요, 정말 저의 모든 힘을 다 쏟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을 쏟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저의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있고요.
1: 들으면 진짜 마음이 편해지고 사물놀이나 해금이나 다 같이 연주하는 걸 보면은 정말 흥겹기도 하고 조상들의 흥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기본 장담만 해보자. 시작. 아니야. 뭐 기본 장담 연습할 땐 좀 크게 호흡만 맞출 거니까 준비. 시작. 앞뒤랑 지금 옆에랑 지금 악기들끼리도 호흡이 좀 안 맞아가지고.

0: 저희 소리마루는 2006년에 성남외국어 고등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부터 같이 시작된 동아리로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전통 있는 동아리라고 할 수 있고요. 경기도 대회에서도 최우수를 했을 만큼 저희 소리마루의 능력도 아주 출중하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소리마루를 들어오고 나서 사물놀이를 정말 많이 접해봤어요. 여러 가지 장단도 접해보고 음악도 접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국악의 소리도 열심히 귀 기울여 듣게 됐고요.
1: 한국적인 거를 좀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어느 정도 되게 뿌듯하게 말할 수도 있고 해서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국악을 전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쉽게 접근하기 힘든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문턱을 낮춰서 다양한 국악을 많이 접하고 배우게 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0: 있게 하면 더 오랜 생명력을 가지는 소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 성남외고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해금이 뭔지 잘 몰랐었고 처음에 배울 때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소리도 안 나고 그랬는데 점점 배울수록 소리도 예쁘게 나고 연주할 수 있는 곡이 많아지면서 점차 재미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해금풀이는 성남외고에서 해금을 연주하는 동아리로 해금 연주뿐만 아니라 해금에 대해 다 함께 탐구하고 그리고 성남외고 2기부터 있었던 유서 깊은 동아리입니다.

외국 특성상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일이 많은데 우리 국악기를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 직접 설명도 해줄 수 있고 우리 조상들의 흥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주말에 뭐 하지? 정보는 많은데 찾기는 어렵고 문화생활 좀 더 쉬울 순 없을까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앞선 기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AI와 데이터로 문화를 연결하는 곳, 나에게 딱 맞는 공연 추천부터 로봇 QI의 친절한 해설까지 흩어진 문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당신의 문화생활을 큐레이팅합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문화 데이터 개방으로 K컬처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소중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지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문화는 더 가까워집니다. 모두가 즐거운 세상, 그게 우리가 꿈꾸는 미래니까요. 문화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 한국문화정보원.

0: 같이 통영장당
1: 세 통통통 통통통 나오세.
2: 내어봐라
3: 예히
4: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죽게 되고.
1: 요 장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0: 금색 주파 거북 연녀.
2: 이 노래
1: 들어볼래?

0: 구두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앤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나무가 자라 숲이 되는 시간 100년 당신의 작은 실수에 100년 숲이 사라졌습니다. 3초만 더 생각하세요. 당신의 변화보다 더 빠른 진화는 없습니다. 당신의 3초가 숲의 100년을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가야금 병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서재희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에는 크라우네트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 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연은 영상과 사진 촬영이 자유롭게 가능하니 플래시를 끈 채로 우리 친구들의 멋진 모습을 마음껏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첫 영재 한음회에 저희 국악 꿈나무 친구들과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291회 영재 한음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연을 열어줄 첫 번째 무대는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고가신조 북천이 말타커넬과 편수대여 모라는입니다. 고가신조는 옛 가사에 새로운 가락을 얹어 부르는 노래로 가사는 임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가곡 편수대여 모라는은 여창 가곡에서 가장 빠른 곡으로 다양한 꽃을 사람에 비유해 노래한 곡입니다. 그럼 제가 오이시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시구!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한 시조로 정과 특유의 맑고 고운 음색과 평온한 분위기로 시의 정서를 잘 살려준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무대였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이효

아, 지형이류 핵음산조는 진양조의 느리고 깊은 선율로 시작하여 다진모리에서 경쾌하고 생동감 있는 장단으로 발전하며 핵음의 섬세한 표현과 흥취를 잘 보여주는 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효린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확률에 이어 다채롭고 익살스러운 장단이 흥겹고 아기자기한 맛을 담고 있는 곡으로 듣는 내내 귀가 춤을 추는 듯한 여운을 남겨준 이효린 선배님의 무대였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김서현 친구의 오봉산 타령, 느리게 타령, 풍부 타령입니다. 오봉산 타령은 봄날 오봉산에 올라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한 심정을 노래하는 경기도의 통속 민요입니다. 느리게 타령은 황해도 운율 지방에 전승된 노동으로 남녀 간의 정을 엿가락처럼 늘리라는 의미를 담은 서도 민요입니다. 풍구 타령은 쇠를 녹이기 위해 용광로에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하는 소리인 풀무질 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황해도 지방의 민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서현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봄 소식을 전해주는 꽃들이 곧 인사를 할 것만 같은 마음속 설레임을 전해준 김서현 친구의 무대였습니다. 네 번째 무대는 하늘빛 가야금 병창단 친구들의 눈사람, 동백다령, 복조리입니다. 명고 정철호 선생님이 만든 남도 메뉴로 눈사람은 눈 내리는 날의 풍경과 들뜬 마음을 표현한 곡이며 동백타령은 수줍어하는 산골 처녀의 순박한 정을 읊은 노래입니다. 복조리는 한 해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새로운 날의 희망을

염원하며 만든 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늘빛 가야금 병장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며칠 전에 눈이 내렸지요. 펑펑 쏟아지는 새하얀 눈 속에서 예쁜 눈사람을 만든 행복한 기억이 있는데요. 관객 여러분들도 잠시 순수한 동심을 떠올리는 무대였길 바랍니다. 하늘빛 가야금 경창단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무대는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통영계 타령, 꽃 타령, 남도 새 타령입니다. 남도의 봄을 노래하는 민요 연곡으로 통영계 타령의 밝고 경쾌한 흥으로 시작해 꽃 타령의 서정과 정취를 지나 남도 새 타령의 깊은 소리로 마무리되며 봄날 자연과 사람의 정서를 소박하면서도 풍성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멍멍 멍멍 짖지를 마라. 재밌는 가사와 흥겨운 리듬이 절로 어깨가 들썩이는 통영 개타령과 귀에 쏙쏙 들어오는 노랫말이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듯한 꽃타령과 새타령을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구성진 목소리로 만나보셨습니다. 여섯 번째 무대는 화동 정제예술단 친구들의 아박 향발 합설입니다. 작은 채금인 향발을 치며 주는 향발무와 여섯 조각의 상아를 묶은 아박을 들고 치며 주는 아박무를 재구성한 무대로 경쾌한 소리가 흥을 한층 돋우는 여카르의 궁중잔치에서 빠지지 않던 향악정제의 대표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동정제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0: 수평상대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궁중무용이었는데요. 더할 나위 없이 우아하고 절제된 춤사위와 아박과 향발의 음색이 어우러져 조화의 미를 물씬 느끼게 해준 화동정제 예술단 친구들의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마지막 무대를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공연이 즐거우셨나요?
1: 네!
0: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영재아님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시고 국악 꿈나무 친구들의 꿈을 향한 노력을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관객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복이 깃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중부농악입니다. 경기 충청 지역에서 전승된 중부농악 장단을 동시대적으로 편곡하여 예음만의 중부농악 장단으로 연주됩니다. 중부농악 장단은 홀수박의 연주가 특징인데 예음의 중부농악 장단에는 짝수박도 함께 구성되어 과거와 현대의 시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사물놀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서재희였습니다.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세종대학교대학원 국악관현악단 월인천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천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오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무난하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Yeah.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탄탄
1: 웅
2: 웅
0: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연
5: 이 노래
3: 들어볼래?
6: 걸리다
7: 일상이다
6: 보호다

0: 저기 마지막 날 수업 이제 아유 어떻게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1: 그러니까요.
2: 여기는 실질적으로 시간도 짧았는데 훨씬 더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저는 이제 학생들이 보니까 정이 들어서 그런가.
3: 솔직히 주말에 힘들 때도 많았거든요.
0: 아, 그래 맞아.
1: 네. 이게 한 명 한 명 다 캐릭터가 달라서.
0: 근데 이제 파악할 때 제일 힘드니까 끝났어요.
2: 네. 그러니까.
1: 네 마지막으로 자윳 경례 안녕히 가세요.
4: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시간이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처음으로요.
0: 오늘 광희쌤 눈썹 사이가 좀 먼 거 아니야?
2: 아 이게 뽑아갖고 이렇게 멀어졌어요. 아,
5: 너무 뽑았네.
2: 눈동자에 가까웠다고. 눈썹과 눈썹이 멀어지다. 저희가 좀 가르쳐줬거든요, 친구들한테.
0: 네가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되는 입장이지 않아?
2: 대본에 이런 내용 없었는데.

0: Squid Game. On social media, many are now attempting to...
1: 근데 학생들이 누가 와?
2: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고 들었어요.
3: 500명 정도가 지원했다고 들었어요.
4: 저는 미국에서 온, 프랑스에서 왔고
5: 말레이시아에서 온,
6: 한국어를 배웠어요.
7: 한국어를 공부하고
8: 문화, 음식
9: 많이 배우고 싶어요.
10: 안녕하세요. 아, 저는 그레타 저마이라고 해요. 저는 독일 사람인데
11: 제 이름은 안드레스입니다. 브라질 사람이에요. 22살이에요.
12: 제 이름은 오스카예요. 한국어 잘 못해요.
13: 이모님 괜찮아요?
14: 괜찮아요.
15: 너 늙어 보이나 봐.
16: 이모님은 엔트고.
13: 아, 네네. 이모님?
17: 아, 저는 세네갈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프랑스에서 온 디디라고 합니다.
18: 지금 27살이고요. 모델 활동하고 있어요.
19: 제가 이란에서 왔는 아이사라고 합니다.
20: 베트남 유학생 임업프앙퀸이라고 합니다.
21: 제 이름은 찬메인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태권도 너무 좋아서
22: 안녕하세요. 저는 나탈리아입니다.
23: 브라질에서 온 23살 루이스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1: 한국은 왜 오셨어요? 한국은 왜 오셨어요?
2: 오셨어요? 한국어 잘 못해요. 머리 아파요.
3: 한국에서 살려면 문화에 대한 많이 알아돼요.
2: 이 스킬을 알려주는 겁니다.
0: 이 스킬?
2: 아니. 가만 있어. 내가 몽둥이 갖고 왔었는데.
4: 쑥대 머리.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2: 쑥대 머리.
5: 우리의 한글은 576년이 됐어요.
6: 576년.
7: 변.
0: 그 변.
2: 이름이 이건 또 사랑방이에요.
3: 사랑방?
8: 어, 잠깐만요.
2: 다들 무슨 생각한 거예요?
3: 부부.
2: 벌써 부부?
3: 아니.
9: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0: 네. 뭐가요?

0: 안경을 안 갖고 왔네. 도포기랑 갖고 왔어.
1: 아유.
0: 선생님, 장 쌤.
1: 예, 안녕하십니까.
0: 아유, 어서 와요. 아우, 장 쌤 잘 지냈어요?
1: 네.
0: 아유, 얼굴 좋아지셨네. 예. 예. 오늘 웬일이셔?
1: 학교에 뭘 웬일이세요?
0: 아, 그랬구나.
1: 예. 아니, 어떻게 요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또 거동이 가능하시네요.
0: 네? 장수님, 대단하구나. 아니, 저 어디죠? 원주?
1: 네.
0: 저거 집 짓고 잘 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망해서 글로 간 거.
1: 그러면 애초에 망해서 일산.
0: 나머지 선생님들은 안 오시나?
1: 이것들은 그냥 자르는 게.
0: 아유, 글쎄요. 제가 자르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1: 요즘 뭐 거동이 편하시죠?
2: 선생님.
1: 네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2: 아, 저희가 또 늦었어요. 죄송해요. 아, 오는 길에 어떤 분이 저한테 번호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0: 어떤 사람이?
2: 잘생겼다고 나보고. 예, 너무 잘생겼다고. 그분께서 여성분이. 아니, 신랑감이라고 이러면서 저한테.
0: 찬이쌤만 기다렸어요.
3: 저를요? 네, 안녕하세요. SF9 찬이입니다. 사실 좀 부담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선에서 어떻게 해야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4: 꼭 알리고 싶은 한국 문화가 있다.
3: 음식, 뭐 떡볶이, 김치찌개, 부대찌개, 된장찌개.
4: 다 할 줄 알아요?
3: 아니, 아니요. 네, 잘 먹습니다.
0: 네. 우리 찬이쌤의 명찰.
3: 아, 예, 명찰. 네. 감사합니다.
2: 저도 있는데.
0: 가져가세요. 아무튼 우리가 오늘 왜 모였는지 알죠?
2: 그럼요. 피디님이 섭외해갖고 모인 거잖아요. 그치, 아니, 탄이 안 그러니?
3: 맞습니다.
2: FNC 전화가 너한테 오더가 떨어져 나온 거 아니야?
0: 그래도 선생님들이 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2: 예.
0: 말이라는 게 사실은 뭐 같이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늘 수 있잖아요?
2: 그럼요.
0: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죠?
2: 사실은 언어는 그냥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0: 그치. 근데 학생들의 언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래서 그때 혜성 쌤이 오늘 이제 지금 외근 중이라서. 외근 중이에요.
2: 외근 중이에요?
0: 우리 오늘 그리고 영어를 쓰지 말고 우리 말로만 해보는 거 어때요?
2: 그럼요. 오케이,
3: 선생님.
2: 선생님.
0: Sorry. 이 선생님들 굉장히 덥게 해주시는 분이시네.
1: 어머 어머 어머. 선생님, 자꾸 이렇게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그 갱년기 그.
2: 예? 아, 지금 잘 지나가셨대요.
5: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어디 앉을까요? 아, 그때 되게 떨렸어요. 다른 친구들이 잘 몰라가지고 떨렸던 것 같아요.
1: 와, 엄청. 사실은 저의 기분이 엄청 긴장이 있어서.
2: 그 친구들랑 처음 만나서

0: 알았만 쌤.
1: 센.
0: 쌤.
2: 센.
3: 센. 센, like 선생님.
0: 선생님.
4: 한국어 어려워요. 그래서 그.
5: 말할 때 저 봐주세요.
4: 그래. 이모님.
3: 여기 앉아도 돼요? 아이고. 재밌겠다.
2: 좋아요.
0: 같이 연주를 가요? 같이 연주를 가요? 아니요? 같이?
6: 네? 아, 알겠어.
7: 안녕하세요.
0: 아, 네. 안녕하세요.
7: 아, 내가 어디에
0: 아,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만 늦게 도착했으니까 친구들 이미 다 서로 알았으니까 저는 조금 긴장돼도 혼자라서 조금
4: 들어가면 오세요?
6: 아
7: 조금만 기분이 조금 좋아졌어요.
4: 만나서 반가워요.
7: 찾아봐요.
4: 이모님 괜찮아요?
5: 싸우고 싶어.
4: 이모님 괜찮아요? 이모님 괜찮아요?
6: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아,
0: 안녕하세요.
6: 반갑습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6: 아,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오세요.
7: 안녕하세요. 교실에 왔을 때 다 학생들이 안녕 이렇게 조금 와 조금 좋았어요.
3: 선생님이 되게 궁금해요. 누구신지 너무 알고 싶어서.
8: 긴장되시죠?
9: 예. 네.
8: 저기 하여튼 저기 화이팅 합시다.
9: 예.
8: 화이팅 한번 외치고 들어갈까요?
9: 네. 자. 아 카메라 앞에서 화이팅하라고 우리.
8: 카메라.
9: 예.
8: 왜 이러세요? 방송 경력 없으신 분들처럼 힘내자. 예. 하나 둘 셋.
9: 힘내자. 예.
8: 가시죠.
7: 안녕하세요. 아,
0: 네.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9: 오 대박.
8: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9: 네.
8: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선, 미선 쌤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미선 쌤,
0: 네.
8: 교장 선생님이고요. 내가 누구라고?
0: 미선 쌤.
8: 이름 정해줄게요. 내가 이름은. 자.
11: 여러분 안녕하세요.
12: 네, 안녕하세요.
11: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나란말 쌤의 얼굴을 맡고 있는 얼굴. 얼굴을 맡고 있는.
7: 아. 잘 생겼어요.
3: 진짜 깜짝 놀랐어요.
5: 그 사람 왔어요.
7: 찬이 선생님, 와 대박.
3: 엄청 잘 생기고.
7: 아, 이렇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11: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리 나란말 쌤의 얼굴을 맡고 있는 얼굴. 얼굴을 맡고 있는 방희 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3: 방희 쌤이 어땠어요?
14: 네, 어떠세요?
3: 누구요?
11: 얼굴을 맡고 있는 황광.
15: 광광이.
16: 광광.
11: 광광이 너무 하시잖아요. 너무 나를 그냥 일부러.
8: 제가 한국말은 복합 모음이라고 그래서 오와 아가 붙어 있으면 발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황.
0: 광.
8: 광.
0: 광. 광광.
17: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17: 아, 네, 저는 찬이 쌤이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황 쌤과 함께 이제 K컬처, K문화를 좀 알려드리는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8: 우리 그럼 장동민 선생님께도 네. 인사는 하셔야죠.
18: 아,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8: 예, 네, 또 한국에는 예의범절이라는 게 있죠? 다 엎드려.
8: 예. 앞으로 며칠 동안 한국의 음식, 문화, 드라마, 네. 노래 뭐 여러 가지 걸로 한국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우리 사실 우리 두 친구가 워낙 이런 춤이라든가 노래 이런 걸 많이 알기 조금만 그러면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11: 제가 여기 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얼마 전에 정말 역주행했던 그 제국의 아이들의 후유증
18: 그게 역주행했어요?
11: 자 보여드릴게요. 그냥 하염없이

0: 없이 눈물이 나.
1: 아니 웃으라고 한 게 아닌데.
2: 안 해요.
3: 야, 방금 그 교통사고 흘주 아니야?
1: 아니에요.
4: 아, 그러면 저기 SF9 갑시다.
1: 그래요. 예. 5, 6.
5: 우! 왜? 우!
1: 야!
5: 이제 저희가 반장 선거를 한번
1: 그렇죠. 이제
5: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반장 어떤 건지 아세요?
6: 반장 약간 그 우리 고신에서 그 학생 관리 같은 거 고수님 아,
7: 대표님이세요?
1: 대표님?
7: 아니면 아니에요?
8: 학생들 리더처럼
5: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약간 학생들의 리더. 아 혹시 반장 해본 적 있는 사람?
1: 반장 경험. 자, 언제 해봤어요? 킴.
6: 고등학교 때 네 반장이었습니다.
1: 아, 반장.
5: 하고 싶은 사람. 반장.
1: 어? 어? 자, 박수.
9: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외국인이잖아요. 약간 서로 도와주시고 오래오래 즐거운 시간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8: 저는 반장님 되면 저는 이런 경험 처음이라서 조금 긴장돼서 그래서 네 진짜 그 좋은 경험이어서 저는 원래 저는 반장님 되면 같이 여행을 갈 거예요.
5: 이거 약간 옛날에 떡볶이 돌리는 느낌으로
8: 유럽에 갈 거예요.
10: 저도 한 일화 있습니다. 저 반장 되면 약간 베트남 음식 만들어 드릴게요.
8: 나 반장 되면
1: 인스타에 다 들어오면 돼.
8: 다음에 맥주 집트 조식에 가고
1: 자 먼저
5: 자 그러면 우리 귄 반장이 됐으면 좋겠다.
1: 네
5: 손
11: 조심 해주세요. 오
1: 대박.
5: 자 그럼 우리 아이사가
1: 네?
5: 반장이 됐으면 좋겠다. 손
1: 오
5: 아 이게 정말 진짜 막상막하네요. 아 결과가 나왔어요.
1: 오 마
5: 자 우리 반의 반장은
1: 네 반장은
5: 바로 아이사 씨. 아,
1: 축하합니다.
10: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2: 이게 뭘까요?
5: 여기에 한복이 있는 박물관이 있대요.
13: 아, 네, 있어요. 근데 가본 적이 없어요.
1: 가볼까요, 그러면?
13: 네.
10: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13: 가자. 네. 야. 진짜 가고 싶은데.
10: 좋아요, 좋아요.
5: 와, 바람 엄청 많이 부는다.
1: 자, 원래 이렇게 이런 바람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말로 꽃샘추위라, 꽃샘추위.
10: 꽃샘추위.
5: 그냥 꽃샘추위는 봄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5: 지금은 그냥 추위.
1: 추워, 추워.
5: 네, 그냥 추위.
1: 오스카는 아무리 추워도 멋을 포기할 수 없잖아.
14: 스웨덴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안 추워요.
1: 아, 그럴 수 있겠네. 뭐 이거 뭐야? 대박이다. 이거 뭐야? 와. 박물관 있어.

0: 자, 여기 이제 새 박물관이 왔는데 여기가 이제 저희 우리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1: 문화?
0: 예, 문화. 문화 유산들이 많은 곳이에요. 보고 싶은 거 한번 볼까요? 자유롭게. 아, 이거 봐. 여기 옛날에 방이에요, 방. 룸. 룸. 약간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 모델하우스. 근데 이름이 이건 또 사랑방이에요.
2: 아, 사랑방?
0: 사랑방.
3: 오, 잠깐만요. 오. 무슨 일? 러브룸.
0: 다들 무슨 생각한 거예요?
3: 부부, 부부.
0: 뭘 또 부부?
3: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아니.
3: 사랑방인데.
0: 작가님, 왜 사랑방이에요? 솔직히 나도 여기서 사랑을 하는 거.

0: 저게 너무 예뻐. 저게 저게 자개장이라고 하는데 저게 아, 클로젯. 조개. 조개.
1: 조개.
0: 저 뭐 조개. 조개 영어로 뭐 조개.
2: 빡빡.
0: 어 작가님. 쉐. 쉐. 쉐. 쉐. 쉐. 조개. 조개. 쉐. 쉐.
2: 쉐.
0: 쉐.
2: 쉐. 아, shell.
0: 아, shell.
2: shell. like a shellfish. 어. Okay. 아, 그래서 빛나는 yeah. 거예요? 아.
0: 저게 되게 비싸요. 어.
2: 비싸 보여죠. 네. 약간 톤 있는 가족들이
0: 아,
2: 있었던
0: 거
3: 맞아요.
4: 부자. 아, 부자 가족. 네.
2: 누가 봐도 그런 느낌. 누가 봐도 비싸요.
4: 네, 맞아요.
0: 맞아요. 그쵸?
4: 네.
0: 다른 것도 볼까요?
1: 네.
0: 어 이거 뭐야? 이 글씨, 글씨 봐봐요.
2: 한자.
1: 한자예요.
0: 한자.
1: 읽을 수 있어요?
0: 한자요? 한자. 아, 한자가 상. 상. 상.
1: 달. 삼.
0: 어, 뭐 알아? 알아.
5: 이 글씨 있어요?
2: 삼이랑 달.
0: 어, 예.
2: 입구 아닌
0: 입구? 아. 아,
4: 입구.
0: 사실 제가 선생님으로 왔는데 한자를 몰라가지고 너무 창피하거든요. 패. 아 여기 뭐야?
2: 어? 부엌, 부엌꽃.
0: 부엌이래요?
2: 네, 부엌.
0: 어, 맞네. 장독대가 있네, 장독대.
4: 이것은 대장금 느낌.
0: 아, 대장금.
4: 대장금 느낌.
0: 드라마 대장금에 나왔던.
2: 아, 맞아요.
0: 이쪽에 보면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 네모, 네모 홀이 있는데, 스퀘어 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할까요, 저거를? 세 글자예요, 세 글자.
2: 세 글자.
4: 가스, 홀.
0: 이응, 아.
4: 아?
0: 아, 궁.
4: 강.
0: 아궁 강?
2: 아궁짱?
0: 아궁짱?
4: 개.
0: 개? 아, 정답은 바로 아궁이. 아~ 아궁이. 왜? 아궁이에 들어간다고 말 있잖아. 아궁이 들어간다고.
6: 아궁이에 들어간다고?
0: 맞아, 나한테. 무시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6: 반복?
0: 반복?
6: 반복?
4: 와. 드라마에서 많이 봤거든요.
7: 한국 스타일 모양도 아마 되게 많을 거고 되게 다양할 거예요. 드라마 할 때 입어봤는데 편해요. 이게 널널해가지고 네.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고 간단 명료하게 그걸 알려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준비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여자아이 옷.
5: 여자아가씨.
7: 여자 네, 여기는 남자아이 옷.
8: 선생님, 한복 언제 입고요?
7: 한복이요? 옛날에는
4: 근데 이제... 그 한복에서 좀 색깔이 많이 있잖아요.
7: 네.
4: 색깔이 좀 여러 가지 많이 있으세요?
7: 어, 색깔은 엄청 많아요.
4: 네. 네,
7: 분홍색.
9: 혹시 한복 그 스타일 모양이 많으세요?
7: 네. 자, 이제 가볼까요?
9: 이거 우리 이거 언제 입은 거예요?
4: 와.
7: 와. 기녀 원삼.
9: 기녀 원삼.
7: 이거는 원삼.
9: 원삼.
4: 근데 약간 이런 특별 한복이 하나만 있는 거 좋았어요.
7: 아,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많아요. 이거는 홍룡포. 왕이 업무 및 의식 등에 착용하는 일상복. 착용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색깔이 다르다는 거.
4: 그 예전에 한국 문화 좀 배웠을 때 좀 세종왕 사진 왔거든요.
7: 아 봤어요?
4: 근데, 네, 근데 사실. 지금 직접 보니까 좀 멋있어요.
7: 아. 이거는 결혼할 때 혼례복.
4: 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진짜요.
10: 너무 예뻐.
7: 아유, 아 이거.
4: 아, 저 이런 거 예뻐.
7: 루이스 스타일?
10: 네.
7: 여기는 이제 여자분들이 입는 옷이에요.
10: 어, 더 예뻐.
7: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왕실의 전통을 입는 여성이 착용하던 대례복으로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래요. 자, 이제 가볼까요, 우리?
1: 수고하셨습니다.
10: 감사합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11: 저거, 최종하는 게 조금 많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12: 그랬다, 좀. 지금 채점 하고 있어요?
13: 예.
12: 어우, 많이 틀렸네.
11: 무슨
12: 어디 가도. 어, 이 말이나 뭐 이런 걸 배우려면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시험을 보기 때문에
13: 어떡해.
11: 1번.

0: 깨끗하신 분인가 보네.
1: 헷갈릴 수 있지.
0: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일본.
2: 일본?
0: 네, 일본이라고.
2: 아, 우리, 이거 왜 이렇게 생각할까? 일제강점기 그쪽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건 제대로 가르쳐줘야겠다.
0: 네.
2: 참마인드, 마인드. 너무 웃기다. 원님 덕에 단속 온다.
0: 네.
2: 왜?
0: 안드레사 마지막 주관식 5번 문제. 이거.
2: 됐어?
0: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데 개구리 녹색 때 생각 못한다.
3: 선생님 뭐야? 선생님 왜 왔어?
4: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왜 오셨어요? 반장 누가 됐어요?
4: 네.
3: 축하해요, 축하해.
4: 네, 감사합니다.
5: 아, 점심 위에 돌아갔어요.
3: 아, 점심 위에 점심 먹으러 왔다고요?
5: 맞아요.
3: 어디 갔다 점심 먹을 때 왔네요. 다 엎드려. 이리 와, 다 들어오세요.
6: 우와. 아,
3: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6: 네, 오,
3: 맛있겠다.
5: 진짜로.
7: 너무 좋아요.
5: 어디 앉을까요? 엄청 배고파요, 진짜요.
6: 오, 베이비.
3: 킬라.
5: 너무 맛있겠다, 다. 너무 먹고 싶어. 저 학교 식단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컴포트 푸드. 뭐 따뜻하고 네. 막 맛있고 사고.
6: 네, 세탁요. 그 세탁 인기 많거든요. 아, 많아요, 인기 많아요.
0: 105번 나왔다.
8: 105번.
5: 전 토마토 드릴까요?
3: 아니야, 앉아있어, 앉아있어. 앉아있어, 앉아있어. 좀 기다려요, 갖다 줄게요.
0: 105번, 105번이요.
3: 아, 이거, 이거. 이거 맞으세요, 이게. 아, 여기 도와드릴게요. 많아서. 도와드릴까요?
0: 이것도 보여드릴까요? 아니야, 이거 편집.
3: 예,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0: 어, 예, 예.
3: 예, 이거 뭐예요?
0: 이것도? 가져가야 돼요.
3: 이거 이름 뭐예요?
0: 몰라요.
3: 예.

0: 우동 좋아해요?
1: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0: 아, 그래요?
1: 이거
0: 이건 치킨 카레 덮밥.
1: 치킨 카리 덮밥.
0: 네, 카레 덮밥.
1: 카리 덮밥.
2: 좋아요.
0: 잘 먹겠습니다.
3: 잘 먹겠습니다.
4: 네, 잘 먹겠습니다.
0: 잘 먹겠습니다.
4: 잘
0: 먹겠습니다.
2: 맛있게 드세요. 왜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5: 맛있다.
6: 이거 해줘요?
4: 네, 드릴게요.
6: 네.
7: 어려울 것 같은데.
6: 오, 맛있겠다.
4: 그렇다, 이거 김 좋아해요?
6: 응, 완전. 저 집에서 이만큼 있어요.
4: 그럼 이따가 저 드릴게요.
6: 뭐 먹어요?
4: 뭐 먹어요.
6: 너무 맛있는데 어떡해.
4: 생선 같은 거, 냄새 같은 거.
6: 아, 싫어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8: 여기서 맛있는 거 많이
4: 드세요. 맛있어. 대박.
5: 비빔 젓가락도 되게 이거 쉽지. 처음에 이거 쉽지 않았지 않았어요, 이거?
4: 아니에요.
5: 잘했어, 원래도?
4: 브라질에서 스시 있어서.
5: 아, 진짜 브라질에서도 이걸로 썼어요?
4: 네.
5: 진짜 이게 막 다 먹는구나, 이렇게 해서. 오케이, 맞아, 그거 맞아, 오케이.
6: 뭐라고?
4: 잘 웃네요.
1: 네, 감사합니다. 맛있는 남자?
6: 자차. 맛있는 아니 멋있는 남자. 맛있는 남자 is drinking old man.
4: 멋있는
6: 남자가.
1: 아, 네, 네. 멋있는. 맛있는 안 돼요.
6: 이제 3년 전 네. 4년 조금 말고.
0: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0: 저희는 이제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를 이제 알려 줄 찬이쌤과
10: 찬이쌤 목소리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이렇게 말했어. 네. 네.
5: 광희쌤입니다. 예.
4: 약간 광희 선생님은
5: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드라마, K-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4: 네.
5: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또 배웠다는 사람들도 있고 흥미가 생겼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찬이쌤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0: 자, 여러분 드라마에 관련된 수업이잖아요. 자,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 오, 엄청 많네요. 뭐 좋아해요?
4: 부부의 세계 드라마 스타일 좋아해요.
6: 도깨비?
0: 아, 도깨비.
4: 아, Who are you? 스콘 20.
0: 아, 또 다른 드라마 또.
6: 나의 아저씨처럼. 펜타스.
0: 다른 드라마 또.
6: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홈타운 차차차.
0: 또 다른 드라마 또.
5: 왜 자꾸 그런 걸 보면 본인 얘기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0: 아니,
5: 알겠습니다.
0: 아니, 뭐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5: 예, 예.
0: 기대하는 건 아니고.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헷갈리는 이제 단어나 표현법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5: 네.
0: 좀 어려운 문제보다는 진짜 헷갈리는 문제만 담아왔으니까 한번 맞춰볼게요.
11: 작가님, 그럼 30분 후에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12: 네, 가자.
11: 네, 이따 뵙겠습니다.
0: 자, 보이시죠? 이따랑 이따예요.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자, 그 둘 중 뭘까요? 답은 오른쪽이라 생각하는 사람.
6: 왼쪽인데?
4: 왼쪽. 흰색.
0: 왼쪽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 왼쪽인 거예요? 다 왼쪽. 아, 박수. 정답입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가 맞아요. 이따라는 표현은
5: 네.
0: 조금 뒤에 약간 시간적으로 말할 때 이제 쓰는 거고. 이 있다는 예. 이제 사람이나 이제 동물, 뭐 장소, 뭐가 있다, 뭐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쓸 때 쓰는 표현이에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1: 빨리 글씨 알아보겠어? 목탁 얘긴데 여기 이게 너무 창피했다.
0: 마지막에 뭐라 하셨는지 다들 들으셨어요?
6: 창피했다.
2: 정답.
1: 창피.
0: 창피했다, 창피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오른쪽 창피했다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1: 같은 의미 아니에요? 하나는 사투리?
0: 사투리? 사투리?
13: 오른쪽.
4: 오른쪽.
5: 그래요. 전 잘 모르겠어요.
6: 아, 모르겠다요.
0: 자, 그러면 창피했다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창피?
3: 얘들아, 손 들어!
0: 창피, 창피가 좀 더 많아요. 자, 그럼 답은 뭘까요? 답은 바로 창피했다. 창피했다가 맞아요. 아까 창피했다 한 사람. 와, 박수. 진짜 이거는 어려운 문제인데.
5: 진짜 쉽지 문제였는데.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1: 선생님, 이 질문 너무 어려워요.
0: 아, 이거 어려워요. 네.
12: 요즘 이렇게 열정적으로 밤새는 친구들이 드물어요.
13: 사장님 따라 그러면 멀었습니다.
0: 이제 방금 멀었습니다. 차장님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때 혹시 아시는 분?
14: 그 사장님 따라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0: 아직 예. 네, 아직 부족하다.
14: 네, 부족해요.
3: 급이 달라요. 급이 다르다. 초보, 고수.
0: 맞아요, 맞아요. 이게 또 다른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5: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느낀 거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선생님으로 이렇게 선생님 자격으로 오려면 그 자체가 좀 멀리. 봐봐, 지금 말도 안 되잖아. 아직 멀었어, 내가 선생님 앞에 여러분 앞에 쓰려면.
3: 인정?
0: 이제 사이가 서먹서먹하다. 이럴 때도 멀다를 쓸 수 있는데.
5: 예를 들면 연기를 해볼게요. 제가 여자 역할, 남자 역할. 찬희 씨.
0: 예.
5: 뭐 얘랑 연인 역할인데. 연인 역할이에요. 자, 연인 역할. 리 액션! 찬희 씨, 요즘 나한테 연락도 뜸하고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 같은데요?
0: 아, 미안해. 나도 좀 서먹서먹하게 느껴지네. 이럴 때 이제 멀다.
5: 나쁜 남자네. 어쨌든 거리를 좁혀봐야지.
0: 아니에요. 저는 먼 게 좋아요. 이럴 때 이제 멀다. 거리를 좀 두고 싶다.
14: 못됐다.
0: 거리가 좀 멀게
5: 못됐다, 진짜야.
0: 느껴진다. 그럼 예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14: 난 인천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살고 있으니까 학교가 너무 멀다.
0: 맞아. 맞아. 그건 이제 거리가 멀다.
5: 맞아.

0: 거리가
1: 거리가 멀다.
2: 또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아직까지 너무 멀어요. 피곤해요.
3: 이거 터지면 우리 애들 우리 다 같이 죽는 거라고요.
1: 이제 뭔가 소문이 터지다.
2: 아, 소문이 터졌어.
1: 정보가 터지면 우리 큰일 나.
4: 위험하다.
1: 네, 이럴 때 터지다 쓴 건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질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4: 그럼 한번 이거 만들어 볼까요? 터지다로?
0: 약간 네, 예를 들면 좀 터질 정도로 배불러요.
4: 아, 오!
1: 배가 터질 것 같다.
0: 네네네, 맞아, 터질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4: 그렇다면?
5: 너무 많이 웃어야 돼. 아, 빵 터지다?
1: 아, 빵 터지다. 빵 터지다.
4: 예!
1: 맞아요, 맞아요.
4: 어, 빵 터졌어. 뭔가 오스카도 아는 듯한 표정이에요.
1: 어, 알고 있어요? 오스카?
6: 네, 몰라요.
1: 몰라요? 아, 몰라요.
4: 선생님, 저는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왜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콧물이 터지면 안 되지? 코피가 터지다.
0: 네.
4: 아, 맞아요. 코피 터진다, 아, 그래.
0: 네.
4: 코피 터지다. 뭐 이런 거 있어. 밥을 먹고 나는데 아, 야 정말 졸음 터진다. 졸려 죽겠는데. 네? 졸음 터진다. 아니에요. 너무 앞에서 아니라고 하네. 민망하게.
1: 많이 배웠는데 재밌으셨나요?
7: 아, 너무 재밌었어요.
8: 꿀잼, 꿀잼.
4: 재밌었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7: 예!
4: 박수 터진다, 박수 터진다.
1: 박수 터진다.
4: 네. 아, 고소한 냄새.
0: 장난 아니죠?
4: 무슨 향이에요?
9: 선생님, 이거 재료 딱 보면 뭔지 모르겠어요?
4: 야, 김밥 와. 달걀, 계란. 요거 없으면 진짜 밥에다가 단무지만 하나 넣고 말아도
0: 그래도 맛있어. 그래도 맛있어. 네, 네.
9: 난 고수 넣어.
4: 고수?
9: 고수 좋아해.
4: 나 왜?
9: 나만
4: 다행이다. 우리 엄마 아니어서.
9: 아, 근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김밥을 만들어 봤나 모르겠네.
4: 김밥은 안 먹어본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예? 말아본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9: 아하.
4: 그래, 진짜 이거 되게 간단하게 생각했다가 처음 마는 순간 어? 왜 이러지 내 김밥은?
9: 않아.
4: 다 이래.
9: 쉽지 않아.
4: 끊고 다친다는 걸 말아봤어요.
9: 오늘 학생들 하는 거 보고 제가 또 김밥은 잘 마니까 김밥 제대로 만드는 공식을
4: 공식 있어요?
9: 수학 공식 같은 거예요.
4: 왔어요?
9: 어서 와요.
4: 어서 와요.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9: 예.
10: 요리해 주세요.
9: 자, 뭘 할지 일단 한번 앉아도 보세요.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예. 요번에 그 옥스퍼드 영어 사전 다 알아요?
10: 알죠.
9: 옥스퍼드.
10: 예? 옥스퍼드 영어 사전.
9: 아.
10: 영어로 딕셔너리.
9: 아. 사실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옥스퍼드 그 딕셔너리에 사전에 단어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런 일은 이례적으로 없었다고 해요.
4: 오.
9: 사람들이 많이 써야 그 사전에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4: 왜?
9: 한글, 그다음에 뭐 막걸리.
4: 막걸리.
9: 또 뭐가 있을까?
4: 또.
7: 치맥도.
9: 맞아요. 치맥도 올라왔어요.
10: 먹방.
9: 어?
10: 먹방도 올라와 있어.
4: 아, 맞아요. 먹방.
10: 네.
4: 오, 잘하네.
9: 누나라든가.
4: 아, 오빠.
7: 오빠.
4: 니제.
9: 애교.
4: 엄마.
7: 오빠.
9: 이런 애교.
4: 경긴 줄 알았어.
9: 이런 애교까지.
11: 이승우 선생님. 한국 엄마. 네. 좋아요. 나중에 머리 조금만 봤어요.
4: 경기인 줄 알았잖아.
9: 이런 애교까지 올라가요. 경기 말고 애교라는 단어가 올라가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
4: 김밥?
9: 김밥.
4: 김밥?
9: 김밥!
7: 있어요?
9: 맞아요!
4: 역시 비비! 아니, 김밥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야, 다 좋아하네.
10: 이 야채도 막 많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몸한테 좋은 거잖아요.
9: 맞아.
10: 그렇죠?
9: 몸에 좋은.
12: 변하고 싸워요.
4: 변하고 싸워요. 맞아. 맞아요.
7: 상편하네.
4: 맞아. 맞아.

0: 어? 아이사.
1: 저는 김 별로 안 좋아해서.
2: 아, 김을 안 좋아해요? 아,
1: 그래요? 밥은 좋아하지만.
2: 아, 밥은 좋아하지만 그럼 김밥 못 먹어요?
1: 네.
3: 버리면 안 돼요.
4: 틀렸어.
3: 그런데 이신 뭐?
4: 계란이다. 제일 먼저 왔는데.
5: 근데 this is good, actually.
6: I'm satisfied with
3: it. 반짝반짝하네.
2: 자, 그래서 네. 옥스퍼드 사전에 올라가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 김밥을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네. 원하는 재료를 가져다가 김밥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죠?
0: 앞치마.
3: 오, 감사합니다.
7: 네, 감사합니다.
2: 한 명씩 나와서?
0: 나오세요.
8: 얘들아, 출발!
9: 치즈도 있고, 와사비도 있고. 없는 거 없네, 진짜. 와우.
2: 그거 맛있어요. 햄.
10: 혹시 이거 뭐지요? 이거요?
0: 이거요? 어묵, 어묵.
10: 아, 어묵이요?
0: 어묵. 생선으로 만든 거예요, 생선.
10: 아, 네네네. 네,
0: 생선 살로. 생선 살로.
6: 아, 감사합니다.
3: 어묵 어떻게 만든지 알아?
6: 감사합니다.
3: 다 들려.
11: 요만큼?
6: 네.
11: 너무 많이 넣으면?
6: 너무 많이 넣어.
11: 너무 매워. 조금만.
6: 네, 감사합니다.
0: 미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엄마처럼 잘해주신다. 어? 한국의 엄마야.
7: 어묵이야? 어묵?
9: 어묵이야.
7: 생선이요?
9: 아까 네가 말했던 거 뼈 다 들어간 거야.
7: 뼈?
9: 건강한 김밥만 김밥 만들어야지. 이것도 넣어야지. 깻잎. 오해 오해. 깻잎. 맛있어.
7: 저 뭐 먹어요. 네.
9: 아니야 편식 그런 거 하면 안 돼. 먹어야지. 어?
1: 아 깻잎.
9: 멸치.
1: 네,
9: 머리 있어요.
2: 머리. 멸치 머리 어떻게 생기면 머리도 먹는 거예요. 머리도 먹는 거예요.
9: 어 머리.
2: 머리 맛.
9: 머리가 좋은 거야. 어.
2: 안 먹어.
9: 이상해요.
0: 네. 멸치
2: 머리 이상하네.
0: 단백질 프로틴. 단백질 이만하고 머리가 무서운 거야.
2: 먹어봐.
9: 진짜.
0: 더빙이야.
2: 어때?
0: 아 남자.
2: 어때요?
9: 괜찮지? 스웨이트?
12: 맛있어요. 네. 이상해요.
2: 아 멸치 이상한가 봐. 오 머리. 아 생선 머리를 안 먹는구나. 아, 그래. 오징어?
0: 어, 네,
2: 오징어.
0: 네.
2: 오징어 또 먹어?
0: 문화가 좀 다른가 봐.
2: 자 시작.
0: 형님 만들어 보세요.
9: 먼저 밥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6: 이거 먼저야.
9: 아니야.
1: 아니야. 처음에 밥인데.
10: 아니야. 처음에 참.
6: 아, 이거야.
10: 진짜 이거 해야 돼. 오.
9: 몰라. 누구 거야?
12: 오. 잠깐만. 잠깐만.
9: 네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잘해.
6: 혹시 저 다음에 할 수 있을까요?
12: 다시.
2: 이게 누군가가 네. 기름을 자신 있게 바르기 시작하니까 다 바르고 있어.
0: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바르면
2: 이게
0: 자 굿. 네.
10: 네. 아 잘 기억해놔요.
0: 어 안드레사도 척척 잘하는 것 같아. 척척.
10: 네 한 번 정도 했어요.
0: 오. 와. 오. 아, 정말 많이 갔나 봐요. 정갈하게 잘하신다. 어디서 많이 갔나 봐요. 정갈하게 잘하신다.
12: 유미는 벌써 올렸어요. 어, 좋아요, 좋아.
0: 유미 씨도 잘해.
9: 와, 크레이지.
2: 오, 다들 그래도 비슷하게. 우리 오스카 밤에 물 많이 마시겠는데? 고추장을 패대기 쳤어.
5: 먹고 싶어요?
2: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
9: 오, 여기는 김밥이 다쳤대요.
2: 어디?
9: 김밥이 다쳤어요.
2: 다쳤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9: 스케치 났어요.
13: 김밥이 터진 거예요.
9: 아, 터진 거예요?
13: 네. 김밥 옆구리 터졌어요.
2: 자, 여러분 이걸 보고 김밥 옆구리 터졌다. 그렇죠. 하던 일이 망했다는 얘기예요. 망쳤다.
9: 좋은 이야기 아니네요.
2: 실패했다.
13: 브레이스는 이 김밥 알까지 같이 다 말았어요. 이거 말아먹다.
2: 자, 아까
7: 감사합니다.
3: 나탈리아 잘 만들었네.
2: 다들 근데 생각보다 김밥을 너무 잘 만들어.
13: 아니
2: 처음 해보는 거 치고 너무 잘하는데.
13: 오스카는 마지막에 참기름 바르는 게 뭐 대단해. 기술이.
2: 오스카 한번 볼까? 어디 오스카 썰은 거 보자.
5: 아마도 괜찮아요?
2: 괜찮아. 오스카도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 짠내가.
5: 먹고 싶어요?
2: 자, 그러면 한 명씩 한번 보도록 할까? 비비부터.
13: 이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2: 어, 비비가 김밥은 안 풀어줘야 되는데 안 해도 오. 오와, 우와.
13: 야, 진짜 잘 만들었다.
2: 원래 김밥은 밥이 동그래야 되고 그 안에 재료가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비비가 아주 이거를 굉장히 잘했어요. 네. 자, 잘했어요. 아이사 한번 들어볼까? 아이사는 아유 이거 좀 봐 이번으로 콜렉팅은 너무 이쁘게 잘했고 근데 보면은 역시 재료가 한쪽으로 이렇게
14: 네.
2: 조금 그렇지. 들어가 있는데
14: 근데 전 밥은 자기 전에 밥 많이 먹으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13: 일부러. 네, 그럼 김밥의 이름은 자기 전에 드세요.
2: 자기 전 김밥 이쁘게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요리를 잘한다고 본인에 딱 맞게끔 귀엽게 잘 만들었어. 자 유민 아까
13: 네.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2: 제일 먼저 만들어서
13: 손이 빨라요.
2: 손도 빠르고 근데 이제 손이 빠른 만큼 뭐 잘했다고 하긴 조금
15: 나 아티스트예요. We are
2: this baby. 김밥이 들쑥날쑥 왔다 갔다. 어, 역시 잘 말았는데 한쪽으로,
13: 한쪽으로
2: 재료가.
13: 쉽지 않아. 확실히 김밥 만들 때 가운데 이 속재료가 들어오는 게 힘들죠.
2: 그치, 그게 힘들어. 그 요령을 조금 이따 알려줄게. 네. 어머, 아까 김발까지 같이 말았는데.
16: 안 예뻐.
2: 안 예뻐.
16: 하지만 안 예뻐. 너무 맛있어요.
2: 너무 맛있다고? 먹어봐.
16: 어, 선배님.
2: 내가 먹어보라고? 내가 먹어보라고?
16: 같이 선배님.
2: 근데 이거는 고추장을 너무 많이 해서 짤 것 같아.
13: 불맛, 불맛.
2: 오스카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응, 응.
9: 진짜? 너 응. 먹어봐.
17: 맛있어.
13: 중이네.
17: 중밥.
2: 오늘 김밥 만드는 거 재밌었어요?
14: 네. 네, 재밌었어요.
13: 원래 김밥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오기가 그거를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네. 김밥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요거 배우면은 최고로 맛있는 김밥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죠.
9: 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16: 감사합니다.
2: 밥을 이만큼 집어서 네. 여러분 여기 가운데만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고
13: 아 얇게 핀다. 얇게
9: 약간 납작하게
13: 납작하게
2: 납작하게
13: 납작하게
2: 아주 얇게
13: 납작하게.
2: 자 이렇게 해서 사이좋게 이렇게
13: 수단도 넣고 어묵도 넣고 단무지 넣고
2: 좋아하는 재료를 넣는 거예요.
6: 어 참기름은 네. 없네요.
9: 참기름은 언제 넣는 거예요?
2: 자 알려줄게요. 참기름은 아. 지금 넣는 게 아니에요.
13: 참기름을 먼저 바르셨잖아요. 먼저 바르면 안 돼요.
10: 처음에 참 진짜 이거 해야 돼요.
9: 아 나를 속였구나. 아, 얘 보고 따라했거든.
2: 잘못 따라한 거야. 3분의 1, 3분의 2 남았지?
13: 네.
2: 그다음에 잡아.
9: 아 비율이 중요한구나.
2: 비율이 중요해. 그래서 이걸 이렇게 눌러가면서
13: 아, 꾹꾹꾹
2: 아, 많은 거야. 그다음에 여기가 남잖아. 네. 왜 떨어지느냐? 풀을 붙여야 돼.
13: 풀.
2: 그러면 밥알을 몇 개 정도?
13: 아, 밥이 풀이야. 여기 끝에다가 본드처럼
2: 이렇게 밥알을.
9: 대박. 아, 몰랐네, 이거.
2: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말아 줬죠?
13: 네.
2: 그다음에 이렇게. 아, 마지막에 아, 말아서
9: 제일 마지막에 완료하는구나.
2: 그렇고
13: 자, 어 원래 이 라면하고 김밥을 딱 같이 먹는 게
9: 좋거든요.
2: 어때요?
10: 너무 맛있어요, 진짜.
6: 혹시 달라요?
13: 야, 뭐야, 보니까 다 먹었네. 김밥 처음 먹는다더니 다 먹었어?
10: 다 먹었어요.
13: 아이사 혼자만. 저는 김밥 안 먹어요. 김 못 먹어요. 아직 다 먹 혼자 다 먹었네.
9: 뽁뽁허비, 뽁뽁허비.
13: 그러니까 김밥 하나 먹을까?
1: 죄송해요, 선생님.
9: 뭐라고요?
18: 하루 오늘 친구들하고 수업을 했는데 아주 정신이 없어요.
2: 왜, 왜? 학생 뭐 했지?
18: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조금 헷갈리는 단어들을 적절한 예시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9: 어떤 거였어요?
18: 예, 예를 들면 터지다에서
2: 지금 입술 쥐어 터진 거 아니지?
13: 터졌네.
18: 아니에요.
13: 아 그거 실천으로 보여준 거예요?
18: 아니에요, 아니에요.
2: 아니 아니야.
18: 예, 저는 사실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이제 한글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려지기 위해서 수업을 계속했잖아요. 아, 좀 지루하지 않을까? 이거 진짜 망하지 않을, 폭망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웬걸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2: 쌤만 혼자 할 생각은 아닌 거지?
18: 진짜로요.
13: 우리 황쌤은 항상 이 과대망상이 있어서. 네?
2: 와, 이 냄새.
9: 이게 뭐야?
10: 아, 이거 뭐, 아.
13: 이거 뭐예요?
10: 건데기.
13: 잠깐만.
19: 새우 많이 봐주세요.
2: 떡국, 거기다 만두까지 푸짐하게 만들어 먹고 한 살씩 더 먹는 거예요.
9: 싫어요. 아, 먹기 싫어요. 나는 나이 먹기 싫어요.

조선 왕실의 큰 제사 종묘대제. 제례를 올릴 때 노래와 춤, 음악이 어우러지는데 이를 종묘제례악이라 한다. 궁중음악의 정수를 일컫는 종묘제례악. 하지만 우리 음악이 아닌 중국 음악이 연주되었다. 이를 안타까워해 하룻밤 만에 종묘제례악을 작곡한 천재 작곡가가 있었다. 그런데 종묘제례악을 만든 이는 음악가가 아니다. 종묘제례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는 누구일까? 유교를 기반으로 세워졌던 조선은 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종묘제례는 나라의 최고 행사였기에 임금이 직접 종묘제례를 이끌었으며 참여인원은 700여 명. 제사에 음악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고려사에 처음 보이는 1116년 중국 송나라에서 들여온 대성아악을 같은 해 10월 종묘에 사용했다 한다. 하지만 송나라 음악이 우리와 맞지 않아 점차 쇠퇴했고 조선 왕조로 전승될 때는 중국계 음악인 당악이 연주되었다. 중국의 음악을 제사에 쓰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한 사람. 세종대왕이었다. 이에 세종대왕은 우리 정서에 맞는 음악의 필요성을 느끼고 종묘제례악을 작곡했다. 이외에 임금이 행차할 때 연주됐던 곡인 여민납, 회례연에 사용하는 보태평과 정대업을 비롯해 정간보라는 동양 최초의 유량악보를 만들었다. 세종은 미세한 음높이도 다르다는 것을 간파해낼 정도로 귀도 좋아 소위 말해 절대음감을 갖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세종 15년, 박연이 세종 앞에서 편경을 연주할 때였다. 세종이 한 음의 소리를 지적한다. 편경을 살펴보니 먹줄선이 덜 갈려 있었고 때문에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다. 먹줄 하나의 차이는 반음 10분의 1. 세종은 반음의 10분의 1의 차이도 알아내는 절대음감의 소유자이자 천부적인 음악 재능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세종대왕이 음악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음악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했기 때문이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통치 이념을 수립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음악 창제에 심혈을 기울였다.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으로 백성과 음악으로 소통하고자 했던 세종대왕. 종묘제례악을 완성한 것은 세종 32년, 세상을 뜨기 두 달 전의 일이었다. 애민정신으로 평생 백성을 생각했던 세종대왕. 백성과 함께 즐기다라는 뜻의 여민락에서도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세종대왕이 음악으로 하고자 했던 마지막 사업은 백성들 모두가 음악으로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었다.

0: 지금처럼 수목 작업들을 해갈 거고요. 네. 무속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펑키한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앤 공감.

어와 세상 부님 내돌 이내 한 말 들어보소. 나도 그제 청춘 일러니 어느 돈 들었구나. 지나간 일 헤아리니 내가 헌 일이 무엇인고.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방산천 흙이로구나.

야, 네 놈의 백발을 내가 한번 막아볼까? 한 손으로 망치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오라를 메고 가는 청춘을 오라로 묶어 놓은들 오는 백박아기를 어쩔 거나 노새 젊은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느니라 놀아도 넘어 험하게 놀면 늙어지면서 후회되는지 바쁠 때 이러고 한가 할 때는 이렇게 좋은 자리에 모여 앉아서 거들은 거 그리고 도도다 보세. 내가 놀보란 놈이 흥부가 부자 되었단 말을 듣고 건너갔지. 아 이놈이 거부가 되어버렸나? 참 강산지 개변이다. 야 이놈 뭐야? 뭐야? 흥부가 저희 형님 소리 듣고 보선발로 뛰어나와. 형님 어서 오십시오. 야 이놈 홍보야 이 집 네 집이냐? 예 제 집 월세다. 그 집 참 집 좋다. 나하고 바꾸자. 아이씨가. 형님 처분들 하십시오. 사랑으로 모신 후에 여보 마누라 건너마을 형님이 오셨으니 나가서 인사나 드리시오. 흥보 마누라가 시수 왔단 말을 듣고 구박당하여 쫓겨나던 일을 생각하면 사지가 벌렁 떨리나 가장 명률 거역지 못하여 나오란디 흥보 마누라가 나온다 흥보 마누라가 나오란디 천일에는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리던

0: 며느리들을 호사를 맞이시고 궁보마루라도 한산세 모시다가 당청아물을 포로 서로 막에 놓아 주름문 잘게 잠꾼바로 넓게다가 안장 거기를 고라우더니 시숙께 인사를 드리니 재수가 절을 나가던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야 이놈 홍보야 네 계집 쫓기 하나도 못고 지금 못게 미꾸라지가 용대해버렸구나 홍보 마누라 들은 적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차리는디 음식을 차리는디 안성주기 동영질판 저는 소저구리 저 침지선은 소머리 더 조루루루 버려놓고 꾸렸다 오족파 대부 양강 당황이 얼기설기 속패들번 또 정정변 주르륵역과 산비떡과 빙과 증빈 생초 놓고 조락관님 우침초 양 회관 저녁 공판 양편에다 버려놓고 청단수산 잡히기며 이 잡지 도라지 때 낙지연포 공지름에 가진장기 모아놓고 산채고사리 수군미라리 녹두채 만난 작곡 조르르르 들어부 청두화로 백탄솥 부재질 활활 계란을 톡톡 깨 우딱지를 띄고 기대로 허라 꾹꾸르따 연계친 오도독 포도독 맥조리 땅 손뜨건디 쇠조마 그 나무절을 들어라 고기 한정덕 복집어 만난 기름 간장 귀다 풍덩 뛰죠 아이고 순간 부구라 화주 좋은 술을 화전에 가득 부어 했소 시송님 박조나 약조나 한잔 드시죠 재수가 주는 술이거든 그대로 그냥 받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야 이놈 홍보야 네게 집 이쁘게 끼부님의 권주 한마디 시켜라
1: 아이고
0: 홍보 마누라가 이 말 듣더니 여보시오 시송님 여보 여보 아주 어머님 제수들로 권주가 오르는 법 고금 천지 어디가 보았소 시선기면 감춘이라 나도 나른 쌀과 돈이 반디소 전국 자세를 그만하시오 엄동설한 지구하고 온다던

일을 박수기 들어도 못 이겼어. 거기 실수 어서 가시오. 속을 채디면 무엇을 내 집에 왔소. 안 가려면 내가 먼저 들어갈라요.

0: 야, 이 농부야. 네 계집 못 쓰겠다 버려라. 내가 당장 세장가 보내주마.
1: 아, 지금 그래.
0: 그건 네 흥부야. 너 삼강 오륜 아냐? 아, 형님이 더 아시지. 아우인 제가 더 알겠습니까? 자고로 형만한 동생 없는 법이요. 삼강 오륜이나 할 것 같으면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죽을 일 있으면 네가 죽고. 네가 죽을 일 있으면 그것은 네가 죽어버려. 어째서 그러냐? 나는 이 집안의 장손이라 선영을 받들어 모셔야 한다. 그런 말이거든. 야, 이놈 흥부야. 저 흥부에게 빌건 거 무엇이냐? 아, 예. 그거 화초장 올시다. 그 안에 뭐 들었냐? 흥부가 가득 들었습니다. 흥부야, 그건 나 주라. 형님 그렇지 않아도 형님 드리려고 목 딱 지어놨습니다. 그럴 것이다. 내가 너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했냐. 내가 너를 어버 키우냐고 내가 등짝

29번 다리 크면 30번씩 올란다. 아이씨. 이거 하나씩 줘라.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겠자? 예, 그것이 화자, 초자, 장자 옵시다. 식자는 여성 유시강차라고 짜짜짜 했었네. 한 줄로 촥 읽어보러 화초장 옵시다. 놀보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 봐서 외우고 들어가던 것이었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돌담을 건너뛰다. 아, 자,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간장, 된장 아니다. 방장, 전장 아니다. 구둘장, 송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초장화, 장화초, 장초와 화장초와 아니다. 어이구, 이거 무엇인가? 닭가 보여서 내가 못 살겠다. 어이구, 이거 무엇인가? 태어그 집으로 들어가면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르르르 우르 쫓아나가서 영접하는 게 도리골세. 자이 부동이 웬일인가? 딸랑이 사람 조망어다. 돌봄 마누라 나온다. 돌봄 마누라 나와.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 감사합니다.

일가문중의 화목동이 형제는 우예동이 친구에는 유진동이 둥글둥글 수박동이 부채살의 화락동이

거지 황금줄이라. 닫은 듯 여름 문을 열은 듯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 옥반에 진주 담은 듯 병반에 물 떠놓은 듯 밤이면은 불이 밝고 낮이면은 물이 맑고 비단의 숨결 같고 한강수 물결같이

하루같이 점재할제 꿈자리 홍두 히쭈구꼬 해쭈구꼬 깜찍하고 망찍하고 가둥가둥 융측망측 그랑치 깨낀 기장왕은 달구지에 실어다 봉도장으로 군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청백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청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오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 첫 무대는 남기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꾸민 무대로 함께 해봤습니다. 대단한 무대였네요.
1: 그러니까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라서 그런지 뭔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깊이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0: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보여준 멋진 무대 뒤에는 항상 뒤를 지켜주는 선생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스승과 제자 무대로 있다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1: 네, 서로의 호흡을 맞추면서 만들어온 시간들이 오늘 무대에서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남기 선생님과 제자들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 함께 감상해보시죠.

0: 네, 남기 선생님과 제자들이 만든 무대 잘 봤습니다. 어떤 팀인지 궁금한데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1: 네, 이 학생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용 단체 전공반 학생들이고요.
0: 네.
1: 좀 전에 무대는 저와 저희 선생님들이 같이 준비해 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2: 아. 네, 우리 학생들 칭찬 자랑 좀 해주세요.
1: 네, 저희 학생들은 뭐든지 끝까지 하는 힘을 가진 친구들이라서 좀 부족하거나 그럴 때에도 본인들의 실력을 발휘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게 특징인 장점인 그런 학생들입니다.
2: 아 어쩐지 그래서 포기하죠. 무대에서도 막 빛이 나더라고요.
0: 너무 잘하더라고요.
2: 친구들이.
0: 네.
2: 선생님의 칭찬 듣고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자랑 좀 해주세요.
3: 저희 선생님은 겉모습으로는 여성스러워 보이시지만 네. 연습만 시작하면 카리스마 넘치는 테토녀로 변신하세요.
0: 오. 아 테토녀.
3: 그리고 연습이 끝난 후 저희의 사소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천사 같은 선생님이십니다.
0: 극찬인데. 와 테토녀인데 또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가운데 천사도.
2: 천사까지.
0: 까지 들어있는 와 다 가지고 계신데. 그럼 선생님이 평소에 좀 가르쳐 주실 때 평소에 선생님 가르침 덕분에 우리 학생들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4: 제가 무용할 때는 호흡법이 제일 어려웠었는데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기본기를 더 단단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춤추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2: 춤추는 게 가장 행복하다.
0: 네.
2: 어쩐지 아까 무대에서 뭔가 춤을 즐기는 듯한 모습이 맞아요. 진짜 인상적이더라고요.
0: 네.
2: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이번 무대를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설레셨다고 들었어요.
1: 네. 무대라는 공간이 저는 보여주기라는 공간이기보다는 이제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생각이 돼서
0: 네.
1: 아이들한테도 이 경험이 좋은 밑거름이 될 것 같고 저 또한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아서 이걸 준비하면 좀 많이 설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공연 연습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0: 공연 연습하면서?
1: 네.
2: 간식 사주세요.
0: 아니 쉬었다 해요.
1: 저희
0: 언제 쉬어요?
2: 맛있는
1: 거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거를 얘기 많이 했었어요.
2: 아!
0: 어?
2: 한 번만 더 할게요.
0: 아, 아이들이요?
1: 네. 그래서
0: 아, 정말로요?
1: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말하는 게 쉬워 보여도 네. 그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
0: 그럼요. 힘든데.
1: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준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무용수로서 좋은 성장을 하고 있구나 보람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0: 예. 선생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저희가 그래서 선생님 몰래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가장 무서운 순간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궁금하시죠?
1: 네.
0: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있을 것 같습니까?
1: 조금 있을 것 같은데.
2: 조금.
0: 그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물 안 챙겨와서 혼날 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순서 틀려서 혼내실 때. 요거 좀 셉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다음. 가끔 실수해도 너그럽게 봐주세요라고 학생들이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네. 이 연습할 때 좀 무섭게 하실 때가 가끔 뭐 있을
1: 네.
0: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계속 네. 웃으면서 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 있어서
0: 네.
1: 조금은 단호하게 앞에서 좀 이끌어갈 때가 있긴 하죠.
2: 가끔인가요? 자주인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0: 네.
2: 아마 선생님의 이 성실함까지도 제자들이 닮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선생님 성함 남기희 선생님 이름으로 삼행시에 도전해 볼 친구 있을까요? 네. 제가 운을 띄워볼게요. 자, 남!
5: 남몰래 연습 안 하면 바로 들키는
2: 기!
5: 기가 막히게 눈썰미가 좋으신
2: 희!
5: 희한한데 무서운 좋은 선생님입니다.
2: 원래 선생님들은 눈이 네. 뒤에도 달렸다 이러잖아요.
0: 좋다는 얘기예요.
2: 네. 남몰래 연습을 안 하면 바로 들킬 수가 있으니까 또 열심히 연습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또 도전해볼 친구 있을까요?
6: 아니요.
2: 아, 네.
0: 그 남기희로?
6: 네.
0: 알겠습니다. 예, 남!
5: 남다른 열정으로
0: 기
5: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0: 희
5: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최고의 선생님 사랑합니다.
0: 아, 야, 이 삼행시를 또 이렇게 감.

0: 운동을 줄수 있는 삼행시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좀, 이런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훌륭한 무용수로 성장하기를 저희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1: 자, 남기 선생님과 제자들이 준비한 훈훈한 무대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세 명이 함께 준비한 무대 정말 엄청난 실력이었고요. 네. 무대가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소리를 하는 최수연입니다.
0: 네.
1: 팀이라기보다 사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그중 저희 막내들, 막둥이들인데요. 그 제가 낮진 않았지만 사이즈가 조금 비슷해서 예. 이렇게 오늘 함께 무대를 작고 아기자기하게 꾸며보고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2: 그러니까 막내 막둥이라고 부르셨던 네. 그만큼 선생님의 애정이 느껴지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0: 예.
2: 우리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어땠어요?
3: 처음에는 선생님을 TV나 유튜브 이런 데로만 봤으니까 처음 만났을 때 뭔가 연예인을 보는 듯한 그런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0: 그래요? 막 무섭고 그러진 않았어요?
3: 소리를 가르쳐 주실 때는 조금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대화하거나 밥 네. 같이 밥 먹을 때는 편하고 괜찮고. 좋아요.
0: 처음 뵀을 때는 좀 떨렸고 저희도 연예인인데 저희 보고는 안 떨립니까?
3: 좀 떨리는 것 같아요.
0: 그렇게 해줘야 되죠.
2: 고마워요. 예.
0: 우리 선생님이 그러면 잠깐 얘기했지만 제일 좀 엄하시거나 좀 무섭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가 있을까요?
3: 아무래도 제가 잘 못하는 부분 같은 거를 지적하시거나 알려주실 때 가장 긴장되고 무서웠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2: 선생님 그럴... 별명이 있다면서요?
3: 호랑이 선생님.
2: 왜요 왜요?
3: 네.
0: 그게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진짜 호랑이를 닮으셨대요.
2: 선생님이요?
0: 안경을 그런 걸 쓰신다 맞아요? 그 얘기를 좀.
3: 그 선생님이 가끔 그 호랑이 호피무늬 안경을 쓰고 오실 때가 있는데요.
2: 호피무늬. 예.
3: 네. 제가 그 안경을 쓰고 오신 날에 네.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은 선생님이 혼내실 때 그때가 가장 무서운
0: 호랑이로 변신해요.
1: 그러니까 민정 학생이 네. 유난히 혼나는 날이 제가 그 안경을 쓰고 있었나 봐요.
0: 하필이면.
1: 네, 이제 벗을게요.
2: 호피 안경 등장하면 좀 그날은 긴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렇겠네.
2: 선생님께도 여쭤볼게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세요?
1: 아무래도 아이들의 소리가 이렇게 좋아질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말한 것처럼 많이 혼난 게 기억에 남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렇게 혼나는 시간 동안에 사실 속으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0: 그렇죠.
1: 근데 그런 아이들의 감정을 보는 선생의 입장으로서 사실 속상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시간들이 결국에 이렇게 켜켜이 쌓여서 아이들이 소리가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렇게 좋아졌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너무 환하게 이 이쁜 아이들이 웃어요. 그러면 그때 정말 너무 제가 행복하고 보람된 순간입니다.
2: 그러시겠어요.
0: 정말 아이들의 네. 소리의 길을 찾아주시는 안내자
1: 네.
0: 길잡이 같은 분이신
1: 맞습니다.
0: 것 같은데
1: 네.
0: 옆에서 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께 꼭 하고 싶은 말 있나요?
3: 제가 인스타로 선생님이 런닝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0: 네.
3: 그때 저도 한강라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먹고 싶기도 했고.
0: 선생님 네. 라면 드시는 걸 봤어요?
3: 아니요.
2: 혼자서?
3: 아니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2: 다른 사람들과?
3: 런닝하면서 그런 모습을 봤으니까 이제 런닝도 하면 한강라면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기도 하고.
0: 그러네.
2: 선생님.
0: 꿀맛이죠.
2: 제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1: 아니 근데 지금 목적이 러닝이 아니라 한강라면이에요.
0: 그러네요.
1: 러닝을 꼭 해야 한강라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3: 그럼 러닝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같이 하고.
2: 한강 하면 라면 또 빠질 수가 없죠.
0: 뭐 당연히 그렇죠. 예예.
2: 한강 라면 데이트가 꼭 성사되길 또 기대를 할게요.
0: 그럼요. 예. 정말 사랑스러운 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0: 자, 최수연 선생님과 그리고 두 친구들이 준비한 다음 무대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아, 오늘 이 무대를 보다 보니까
1: 네.
0: 선생님 생각도 나고 제 학창 시절을
1: 네.
0: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학창 시절에 어떠셨어요? 어떤
0: 아주
1: 학생이었어요?
0: 저 모범적이었고, 예,
1: 모범적이었고.
0: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1: 네.
0: 예, 그런 비행청소년이었습니다. 선생님 생각도 나고
1: 네.
0: 학창 시절 생각도 나는데
1: 네.
0: 아무래도
1: 네.
0: 왜 애틋한 선생님들이 떠오르게 마련이잖아요, 한 명씩.
1: 그렇죠.
0: 네.
1: 저는 근데 애틋한 선생님들도 다 떠오르지만 그렇게 저를 혼냈던 선생님들도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0: 예.
1: 저를 생각해서 그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럼요. 예,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런 시간들이 또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0: 네.
1: 조우종 씨, 왜 눈물 닦으시는 거
0: 아니,
1: 아니에요?

0: 다음 예, 안내를 또 해주시죠. 네.
1: 네, 괜찮으신 거죠?
0: 선생님 존경합니다.
1: 자, 다음 무대에 이어서 또 어떤 선생님들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함께 만나볼까요?

0: 네, 마음이 잔잔해지는 대금 산조 무대 잘 봤습니다. 이 팀은 어떻게 뭉친 팀인지 저희 궁금한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악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대금을 가르치는 교사 김재호입니다.
0: 네.
1: 오늘 이 학생들은 같은 학교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대금 전공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반주를 위해서 타악 전공 학생도 도와주러 나왔습니다.
0: 예. 그럼 원래 이렇게 팀이 구성돼 있던 건가요?
1: 아, 저희 학교에는
0: 네.
1: 소리샘 예술단이라고 있는데 학교를 대표해서 학교 내외 각종 행사에서 학교를 홍보하고 그리고 국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학생들이 공연에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그냥 모인 팀이 아니라 그야말로 학교를 대표하는 친구들인 거예요.
0: 네.
2: 어쩐지 실력이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0: 국립국악
2: 네.
0: 중이잖아요.
2: 그러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그럼
0: 네.
2: 이렇게 멋진 연주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나요?
3: 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2: 네.
3: 처음 입학했을 때 전공 선생님들이 다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많이 겁을 먹고
0: 겁나지.
3: 있었는데
0: 예.
3: 선생님을 만나보고 수업도 들어보니까
0: 예.
3: 되게 재밌는 부분도 많고

0: 특히 귀여운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반전 매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1: 오, 그래요? 귀여운 캐릭터를 좋아하신다고요?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시죠? 귀여운 캐릭터 예를 들면?
0: 무민.
1: 아, 무민. 그 똥똥한 친구?
0: 네.
1: 아, 그런 친구를 좋아하시고 생각보다 덜 무섭고. 그러면 이 반전 매력이 넘치는 선생님 뭐 별명도 남다를 것 같은데 학생들이 부르는 별명 혹시 있습니까?
2: 네, 두 가지 있는데요.
3: 두 개가 있어요.
2: 네. 각퇴요정이랑 각퇴악마가 있습니다.
3: 각퇴요정?
1: 각퇴요? 명퇴 아니고? 명퇴, 동퇴, 각퇴? 무슨 각퇴가 뭐죠?
2: 아, 그
3: 각퇴가 용어인가 봐요. 선생님께서 딱 들어주시는데. 그렇죠?
4: 네, 그렇습니다.
1: 이게 뭐예요?
4: 아, 이것은 타악기를 치는 채 이름입니다.
3: 그러니까 요 각퇴를 들고 계신 건 맞는데 네. 요 하나를 가지고 요정이 되셨다가 악마가 되셨다가
4: 네 그렇습니다.
1: 약간 망치같이 생겨가지고 좀 위협적이거든요.
3: 너무 네, 극과 극인 거 아니에요?
1: 그렇다고요? 위협적이라고요? 아니 선생님 잠깐만 이걸로 어떻게 뭐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별명이 생긴 거예요?
5: 선생님이 각퇴를 신체 일부처럼 들고 다니셔서 각퇴요정이라는 별명이 생겼고요.
3: 네.
1: 예.
5: 가끔 선생님이 대금 뺑뺑이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의 눈빛이 너무 악마 같으셔서 각퇴 악마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1: 각퇴 악마와 각퇴 요정 아주 대비되는 단어거든요.
3: 그러니까요. 극과 극이거든요.
1: 그러면은 선생님 네. 표정으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각퇴 먼저 각퇴 요정. 요정 샤라랑 요정이다. 약간 팅커벨 느낌 나고 자 각퇴 악마. 이런 표정이 나와요 진짜?
3: 선생님 표정 연기가 되시네요.
1: 그러게 약간 연기가 되시는 분이다.
3: 오늘은 각퇴 요정이신 거죠?
4: 그렇습니다.
1: 선생님 이거 외람되지만 네. 대금 뺑뺑이가 뭡니까?
4: 저희 대금 같은 경우에는 네. 긴 호흡으로 오래 불어야 되는데 곡이 짧거든요. 그러면 네. 이것을 수업 시간 내내 반복해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악기를 내리지 않고 자세를 유지하면서 계속 수업 시간 내내 같이 불고 저도 같이 붑니다.
1: 진짜요?
4: 네네.
1: 야, 근데 이게 악명 높은 좀 수업이네요.
3: 선생님 방금 각퇴 악마 되셨어요. 방금 잠깐 눈빛이
1: 표정이 그래요?
3: 네,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가르치시는 만큼 사실은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실 것 같거든요. 좀 뿌듯한 순간 이런 때 언제 있으세요?
4: 방금 말했듯이 이런 뺑뺑이를 하는 것은 학생들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1: 힘들죠.
4: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학생들이 10분을 못 넘기고 자꾸 악기를 내리거든요.
1: 예, 예.
4: 그럴 때 제가 이제 각퇴 악마로 변하는데요. 그렇게 훈련을 겪은 학생들이 예. 중3이 되면은 네. 돌부처가 돼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1: 늘었구나.
4: 네, 제가 뭔가 괴물을 만든 느낌이 나는데
1: 우와.
4: 그러면서 뭔가 마음 한켠이 뿌듯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1: 그렇겠네 진짜. 태생적으로 이렇게 생기신 분들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3: 아 그래요?
1: 비슷한 상이에요 저랑. 저희도 순하거든요 그죠?
4: 네 그렇습니다.
1: 예, 맞죠. 별로 크게 화내지 않아요.
3: 근데 선생님 네. 결혼하셨어요?
4: 아직 미혼입니다.
1: 훈남이신데 네. 왜 결혼을 못하셨을까?
3: 아직 미혼이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도와드려야죠. 우리 친구들 뭐합니까? 돌부처처럼. 오늘 나온 김에 선생님 장가 프로젝트 돌입해봅시다. 일단 공개적으로 선생님 자랑하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6: 제가 할게요.
3: 네.
6: 우선 선생님은 겉으로 보시기에는 되게 무뚝뚝한 분이시지만 속은 되게 따뜻하고 또 카리스마가 넘치세요. 그 대금을 부신 모습이 너무 멋지세요.
0: 되게 책임감이 강하신 것 같고
1: 책임감이 강해서 가정을 이끌 수가 있다.
0: 네, 되게
3: 중요하죠, 중요하죠.
1: 그렇죠, 결혼하면
0: 네. 가정에 애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애착이 많을 것 같다.
0: 네.
1: 선생님의 이상형은 알고 있습니까?
0: 아이유.
1: 아이유. 선생님, 아이유는 좀 심하네요.
4: 그렇습니다.
1: 결혼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4: 노력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1: 예, 노력 좀 하시고요. 네. 진짜.
3: 네, 선생님도 한 말씀 하세요. 자기 자랑.
1: 그렇죠.
3: 네.
1: 자기 피하시되니까. 네. 예.
4: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저를 악마로 보지만
1: 예.
4: 저의 가족에겐 요정입니다.
1: 아니 근데 진짜 잘하실 것 같아. 예, 가정을 이루면은.
3: 네.
1: 선생님 뭐 하실 말씀 더 있나요?
4: 오늘 이 무대가 학생들이 좀 더 성장하는 그런 무대가 됐고 이런 무대를 주신 국악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네, 정말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또 학생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또 사랑하고 응원하는지
1: 네.
3: 느껴집니다.
1: 그렇습니다. 예, 네. 앞으로 내년 봄쯤에 좋은 소식 기대해 볼게요.
4: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자, 각퇴요정 김재호 선생님과 제자들이 준비한 두 번째

0: 네. 오늘 뭐 무대만 감상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과 또 제자들 간의 숨은 이야기까지 듣게 되니까 더 빠져들게 되네요.
1: 그렇습니다. 뭐 보는 재미도 있고 또 듣는 감동도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0: 그런 말 있잖아요. 존경하고 좋아하면 또 그만큼 닮아간다.
1: 맞아요.
0: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음 무대도 역시나 훌륭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멋진 소리를 찾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스승의 날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선생님과 제자들이 함께해서 더 감동이 깊었습니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면서 선생님과 또 제자들이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오늘의 무대가 저희에게도 또 모두에게도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0: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 국악에 대한 꿈도 더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은 씨,
1: 네.
0: 이 노래 들어볼래?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이나 사진 또는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살아가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0: 되어봐라.
1: 예히.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단단
1: 웅
2: 웅
0: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3: 들어볼래?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그때여 주요는 일반 문무 장대상에 모여 앉아 군병 조발 예비할 때 이날 간간 그냐에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동거라. 주요 노숙 다렴으로 할 공명이 나를 속였구나. 이 윤동 때에 어찌 동남풍이 있을 수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 듯 허유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제준한 영웅이요 사람 또한 군자라.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이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말이 맞지 보다야 이날 밤 삼경시에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후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풍성이 요란 그날 추유 급히 장대상에 퉁퉁 때려 깃발을 바라보니 청룡주장 양기각이 백호 현무를 응하여 서부로 벌벌 삽시간에 동남 태풍이 일어 기각이 와직은 우엄주 기폭 반고 대그르르르 전동아치 이르다니 추유가 이 모양을 보더 이만원 간담이 떨어지나니라. 이 사람은 다리 좋아하는 귀신도 난책이라 만일오래 두어서는 동호의 화근이니 죽여 후 하리는 어리라. 서성 정봉을 불러 은근히 분부하되 떠이 수륙으로 나누어 담병산 올라가 제 걸령을 만나거든 장단을 묻지 말고 공략을 상투 잡고 드는 칼로 목을 얼었어. 임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장차 유한이니 영심불방하다. 서성은 배를 타고 전봉은 말을 도와 남병산 옥 분봉을 하는 듯이 올라가서 사면을 살펴보니 공명은 간 곳도 없고 집기장사 그 당풍에 봐야 근뜨러 제일장막 동남풍에 펄렁 펄렁 기잡은 군사들은 여기저기다 임마 허구서 예끈한 이놈 군사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적은 사혀자오되 공명은 모르오나 바람을 얻은 후에 머리 풀고 발 벗고 이놈으로 가두이다. 두 장수분을 띄어 그럼 그렇지 지제 차산 중이거든 종전강하며 종지주를 따 제가 어디로 도망을 갈까. 하나로 쫓아가니 만경창파더후 허룬바다 물결은 흉흉한디 공명은 내거 종적부 거쳐널 수주를 불러서 기놈 수주라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수졸들은 공명은 모르나 자 일묘시 강하듬에 인배

양강수 맑은 물에 고기 담든 어선대 김희장강 벽파상 왕래 얻은 거루배 동강의 진리탄 험자룡 낚싯대 우상현을 속에 범상궁 가는 벤지반다로 시물어였더니 뜻밖 어떤 사람이 머리 풀고 발벗고 창황 군주로 내려와 선이다 다르지 그 배 안에서 이런 대장이 뚱 나서는 니 한 번 보며 두 번 보기 엄숙한 장수 선미에 퉁퉁 내려 절합묘업을 하더니 둘이 길을 대고 우왕시라고 소곤소곤 고개를 까딱까딱 입만 종근 하더니 그 배를 급히 잡아 타고 상류로 가더이다 오늘 타는 것이 공명이다 날린 배를 잡아 타고 이놈 사붕아 예 이 배를 빨리 저어 공명 탄 배를 잡아야 망령 바지를 못 잡으면 이 칼로 니 목을 탱글렁 베어 이 물에 붕붕거림 치면 너 입에 꼬르르 찾으랴 사붕들이 황구마야 여봐라 친구들아 우리가 갔다 그다가도 오강경으로 고기밥이 되겠구나 열두 친구야 치다리 잡으라 휘그라 저라 저라 휘그라 흑이야 흑이야 흑이야 어그야 듀오야 응흑이야 응흑이야 그 눈이 떠들어 갈지 상류를 바라보니 구강여울 뜬 남배 흰 구체 비정 비정 공명이 쇠가 분명타 서성이 크게 외쳐 저기 가는 공명 선생 발고 개범으로 나의 한 말 듣고 가오 국명이 허태 소며 떠도이 나를 살해 마음대 이무 안 온지라 후일 보자고 해보아라 서성전복 못 들은 채 빨리 쫓아가며 긴 할 말이 있사오니 개잡간 어머수수 자룡이 분을 떼어 선생은 어찌 저런 범남 한 놈들을 목절에다가 두어오리까 소장한 갈끝에 저놈의 배아제를 산적 깨뜨더우리다 공명이 말로되 아니건 알 양보하치를 생각어요 죽이듯 말으시고 놀래거서라 보내소서 자룡이 분을 참고 선미의 후뚝 서서 이놈 서서 정붕아 상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 선생 높은 재료 너희 나라 들어가서 유공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보려 따르느냐 너를 죽여 마땅한 악장부 가치를 생각하고 우리 선생 발유함에 너를 죽이든 안거리와 다수다이라네 보아라 가든 배 머무르고 오든 배 바라보며 백부아래가 드든 마든 장궁 절절을 베겨 비둥배 바르고 흉어복시라야 대투를 숙이고 호부백거든 주먹이 터지게 중통을 박치고 삼지의 힘을 올려 궁연을 따그르르르르르르르 김이 다시 청 길발 깍지소를 똑대지 번개같이 빠른 살이 해상으로 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서성 담배 돛대 철컹 아직 끝물이가 봉
오던 내가 루즈물 결이 뛰쳐 소설 광풍에 뱃머리를 빙빙 돌고 물결은 허리를 출렁 대도

용어 그동보소 의기양양하야 팔든팔 내리고 깍지 손놀려 허리 짚고 웅성으로 후령하되 이놈들 단양 장판교 싸구매 아두를 품에 품고 빌마 단창으로 미국 척병 10만 대병을 한 칼에 어찌르든 상산 주자룡이란 명망도 못 들었느냐 너희를 죽일 것이로네 우리 선생 반유함에 너희를 산적 죽음을 못 시키는구나 부른지고 사궁아 예 돛 달고 놓쳐라 순 부엉 그 도치를 알고

0: 진주 대사쓰이 제일 으뜸이지 무엇이 으뜸이겠습니까?
1: 거기고 진주의
0: 그때요 신봉사 방아 위에 올라서서 점심밥 얻어 먹을 양으로 동네 부인네들과 방아 소리 먹여가며 방아를 한번 찌어 먹었다.

비난 없이 하물며 맹인 잔치는 호흡은 못 나이라.

0: 보십시오, 부인네들.
1: 예.
0: 우리가 이렇게 방아를 느리게 찌을 것이 아니라
1: 좀 자주자주 찌어봅시다.
0: 그래 봅시다.
2: 어이와 방아요, 어이와 방아요, 어이와 방아요.

어와 세상 헌님네야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세상 공명 무엇하랴 인간 영화 꾸미로구나.

삼어 을인옥척 건져들고 달을 뒤고 보라더니 강산 풍경 흥미가느 지상 신선이다 뿐이라 왕후 장상 풀업지 않고

가면 서치네 못해. 그날 싸 말고 풍일이 사나워. 물결이 워르르르르르 출렁출렁하니 토끼 기가 막혀. 아이고 저 물 좀 보아라.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서 용왕이 된다 해도 정말로 못 가겠다. 이놈이 따따던 양지 쪽을 찾아가서 그 얼굴을 좋은 반찬도 막 떼작거리도 떼작떼작하고 귀를 털고 앉았으니 별주부 기가 막혀. 야 이놈아, 벼슬 살러 가자는디 용당이 뒷줄 땡기듯 자시는 꼴 아니 곱살스러 못 보겠다. 아, 이 물이 얼마나 깊다고 그러느냐. 물에 가서 동당동당 떠노니 토끼 하는 말이, 여보시오 별주부, 그렇다 내 아니가 일것소만은 좋은 수가 있어. 내가 버드나무 가지 잡고 뒷발 담가보아. 목물지면 가되 더 깊으면 갈 수 있어? 글랑은 그리허시오. 이놈이 좋은 꾀냄체라고 버드나무 가지 잡고 뒷발 막 잠글라고 할 적에 별주부는 물에서 나는 김생이라 편전살과 같이 우르르르르 달려들어 토끼 뒷발목을 꾹 물고 물속으로 울렁울렁울렁 들어가니 토끼 기가 막혀. 아이고 이놈아 좀 놓아라. 숨 막혀 못 살겠다. 야 이놈아, 아가리 벌리지 마라. 짠물 들어가면 벙어리 되는 법이니라. 행여 간 녹을라. 내 등에 가만히 없죠. 소상 팔경 구경이나 하고 가자꾸나.

떠나간다. 망망헌 장해

갈매길은 홍열로 나

나 유량호 나

장사를 지

가 통으로 바라보니 삼백 천부상 가지 일륜홍이 아려있고 바다가 뒤끓으며 어룡이 줄 모르고 한 곳을 당도언니 금고 소리가 쨍그랭 쨍 들리고 날 눈을 들어 살펴보니 흰옥현 판에 황금 대자로 남해 수궁 수정문

0: 아이고, 그 못된 그냥 놀보 새님이 우리 착한 홍군의 식구들을 다 쫓아내버렸으니 오메 원통하고 참말로 그냥 어? 내 그냥 가슴이 그냥 미어 터지네 그려. 이럴 때는 내가 후련하게 뭐 노래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가? 어? 어? 꼬마 무정한 꼬마 날과 무슨 원수 들어놓고 잠든 나를 깨워.
1: 어째 오늘따라 아랫배가 보글보글보글 끓어서 성질이 머리끝까지 난다냐. 어떤 날에 딱 이런 날이야. 이런 날에 내 앞에 어떤 놈이 딱 으긋장나게 걸리는 날에는 손모가지를 부러뜨려가지고 뭘 달라고 하든지 뭘 얻으려고 하든지 간에 그 입을 탁 막아볼 판이야. 에이, 마당새야!
2: 예.
1: 그 대문 잘 걸어 잠그고 피질 싹싹싹 잘하고 있냐?
0: 해요, 지금.
1: 저놈이 저 주인놈 말하는데 해요, 지금. 이게 뭔 이런... 마당 똑바로 쓸어!
0: 예.
1: 로봇 청소기를 살까 보다 그냥.
0: 오메 저 씹어먹을 놈의 인사가 아침부터 뭐라고 그냥 씨부렁거리는지 모르겠네. 그나저나 쫓겨나질 우리 흥부작은 새님 이 엄동설 안에 어린 도련님들 데리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다. 에휴 불쌍해서 어쩔거나.
3: 오메
0: 아이고 흥부 작은 새님 앉으시게라오. 아이고 그동안 기체 편안하시며 아씨 도련님들 다 무고신지요.
2: 오냐 마당새야

0: 그동안 잘 있었더냐?
1: 예.
0: 그래, 큰애님 성정은 좀 어떠시며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1: 아이고, 말씀도 마시게라오. 서방님 쫓아낸 후로는 그냥 성질이 더욱 개떡같이 생겨가지고 이제 재산을 모셔도요, 그릇에다가 음식 대신에 돈을 담아놓고는요, 소리랑 과실이랑 어포 육포 인절미랑 어전 육전 편적산적 생선이랑 오색탕이랑 말끔히 지를 붙여 어동육소 홍동백서 자포구에 그냥 재배로 그냥 재산을 지낸 다음에는 엽전만 골라갖고 그냥 계속 다 대고 쪼르르 넣는답니다. 많이 들어가시다가는 몽둥이 찜질을 당하기 식상이니 그냥 도로 건너가시면 좋고.
0: 아이 놈아, 어제만 여기까지 왔다가 어떻게 형님 안 뵙고 간단 말이야? 내 형님 좀 뵈고 가마.
1: 아이고, 그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단 말이야. 어디
0: 또 마당새야. 내 형님을 좀 뵙고.
1: 아니야,
0: 모르겠느냐?
1: 어디를 거냐고 돈이 안 버렸단 말이야.
2: 오메,
1: 저리가.
2: 아이고, 뭘로 가시길라.
0: 아이고,
3: 아이고, 이게 누구여? 내 사랑하는 아우 흥보 아닌가?
0: 예예예, 예, 예, 형님.
3: 어째서 우리 집을 찾아왔는고?
0: 아 예. 아, 그동안 평안하신지 문안이나 여쭙고자 왔습니다, 형님.
3: 문안이고 문 바뀌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해 우리 사이에? 편하게 말을 해, 편하게 어서 말을 해.
0: 예예예, 예, 예, 형님.
3: 아.
0: 실은요.
3: 어?

0: 나홉자 비단이단 뭔 말이오?
1: 그지에 전녁을 굶은 처자 어제 아침을 그저 입고 어제 저녁도 굶은 처자가 오늘 아침도 못 먹었으니 만석군 형

0: 이태거든 한 양만 줍시오. 그도 참 묻으시면 식은 밥이나 싸대기나 지게나 봉근겨나 한 가지만 주시어도 여러 날 굶은 처자들을 구원하여 살리겠느냐. 형님
1: 그려
0: 덕분에
1: 아이고, 형님. 아이고, 일어나, 일어나. 아, 뭔 노래 이렇게 성음을 다글다글 넣어서 한다냐.
0: 형님.
1: 아이고, 그렇게 어려웠어?
0: 예, 형님.
1: 아이고, 그러면 진즉 나한테 부탁을 했지. 아이고, 예. 그래서 뭐 하나라도 달라고?
0: 예, 예, 형님.
1: 그러면 저, 너 보리나 좀 타가지고 갈래? 아이고, 큰일
0: 났네. 보리요?
1: 그 보리 어때?
0: 아이, 보리는 곡식이 아니오니까 그저 맛이만 주시옵소서. 많이만.
1: 어, 예. 많이만 알았다.
0: 예, 형님.
1: 마당새야!
2: 예, 예.
1: 그 대문 털어 잠그고, 예? 그 창고 들어가면은 박달 물려놓으려고 쳐놓은 겁먹어 나 있느니라 가져오니라. 야, 오, 이거 좋다, 이거. 보리가 이놈아,
2: 왜?
1: 이놈!
0: 형님.
1: 예, 이놈아, 만들어라! 부모양 살았을 때 너와 나와 형제라고 치르던 일을 너 혼자 잘할 것이다 이놈.
0: 아유, 형님.

0: 달라더니 돈 달라, 쌀 달라, 나라도 달라, 아이고, 재물 달라. 이놈이 나한테 해준 게 그동안 아니, 뭐가 있느냐? 어? 내 방출만 자주 해가지고 그냥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오늘 내가 오늘 이거 이놈 있다. 아이고, 이리 와. 야, 야, 이놈아.
1: 아이고,
2: 영준 씨. 아이고, 영준 씨, 상황 좀 살려주시오. 아이고, 영준 씨.
1: 오메, 남녀가 유별인데 어디를 만지고 날려.
2: 아이고, 영준 씨.
1: 천국을 갖다 맡겼던가. 맡겼어. 아이고, 지겹다. 아이고, 지겨. 아이고, 개집은 잘 잡제.
0: 아이, 마누라.
1: 정말로.
0: 아이, 저기.
1: 아이고, 지겨워.
0: 봤지? 너가 올 곳이 아니여. 그만 잊어버리고 썩 처리 가, 이놈아! 꼴도 보기 싫은 게, 예! 타!
2: 형님.

0: 형님.
1: 아이고 형님. 아이고 작은 사방님 잠깐만요.
0: 혼자 받으세요.
1: 나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럴 때 좋은 일 한번 해보자. 나머지 무슨 살면서 먹고 싶어도 안 먹고 쓰고 싶어도 안 쓰고 커트란 태국 마사지 한번 안 받아보고 노래방 한번 안 가보고 돈 사고 밭 사고 집 사고 장가 들라고 내 40평생 모아둔 돈 이럴 때 쓰지 언제 쓰겠냐. 아이고 장사님 이거 가지고 가세요. 쌀 사고 고기 사서 마님들이랑 부르님들이랑 배부르게 드시게라.
0: 마낙새야, 내가 이걸 받을 일이 아니지만은 당장에 집에 가서 먹을 양식거리가 없구나. 내 오늘 이거 받는다마는 다음에 내가 후에 갚아주마. 예,
1: 또 이걸로 마낙새야. 남은 돈으로는요 뭐냐? 또 전기세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 수도세도 내고 가시다가 옷도 한 벌 사입고 그렇게 하시오.
0: 1,000원 가지고? 뭐냐? 아무튼 고맙다.
1: 어서 가시게라. 그리고 다시는 이놈을 짓고서 오지 마시오.
0: 뭐냐 마당새야.
1: 얼른 가시게라.
0: 여기
1: 얼른 가시게라.
0: 여기
1: 이도 돌아오지 말고 가시오. 얼른 가시게라. 아유. 아니 저런 못된 년놈들이 있는가. 야 이 년놈들아, 어메 귀신들은 뭐든가 모르겠어. 이럴 때 좀 안 잡아가고. 여러 귀신네들 지금 뭐 하세요? 빨리 와서 우리 놀부 놈 좀 잡아가시오. 제발 좀 잡아가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좀 비나이다 부처님 좀 비나이다 제발 좀 잡아가시오. 제발 좀 잡아가시오.
2: 제발 좀 마당새. 야 이놈아, 마당이나 깨끗하게 쓰려고 그랬더니 뭔 누구를 잡아가라고 노래부로 난리여.
1: 저 흥보 작은 새님이요.
2: 뭐 흥보 왜?
1: 아 새님을 귀찮게 함께 귀신 보고 잡아가라 봅시다.
2: 그려 그려 옳은 말 잘한다. 그려 그려 속이 다 시원하네.
1: 속이 시원하시지.
2: 아 그래 시원하다고. 깜짝이야 저놈 그냥 이놈을 그냥 막. 야 이놈아, 이놈이 빗질을 성의 없이 깨작깨작하고 있네. 똑바로 하시라.
1: 아쉽으라고 안 해요 지금.
2: 하여튼 싸그리 뭉탱이로 날아간 게 좋구만. 왔다가 야 이놈아, 어봐 야 이놈,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빗질을 하다가 문제 생겼냐? 왜 이렇게 빗질하고 난리야?
1: 아따, 새님이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요. 개무는 이반복내요, 소지한 이반복 추리로구나.
2: 이제는 하인까지 성음이 다글다글하네. 아이, 너 지금 뭐라고 하냐? 개문안이 반복돼요. 뭐라고?
1: 아니 이게 새님, 안에서 밖으로 내어 쓸면은 복이 나가고, 또 밖에서 안으로 쓰러들면은 그냥 복이 그냥 고야. 아 들어와서 그런 말이에요.
2: 옳지, 너 말 한번 잘한다. 그러니까 예. 네가 빗질을 꼼꼼히 해야 복이 많이 들어올 것이오.
1: 그러시라.
2: 그러니까 열심히 안으로 이렇게 쓰려.
1: 그래요 새님. 날랑은 빗질을 하려는 게 새님은 도포자라고 이렇게 안으시오.
2: 그래 그래 내가 예. 받을게. 자, 열심히
1: 옷 벗어. 새님 복 들어갑니다요.
2: 복이다 복이다.
1: 새님 복 들어갑니다요.
2: 아유 제 복이다.
1: 어메 어메 어메 어메
2: 야 이놈아.
1: 어메
2: 야 이놈아 마당. 왜 연병도 아니고?
1: 아니야, 새님 큰일 났어.
2: 왜?
1: 박질한 놈이 그냥 콩가죽을 물고 담밖으로 날아가는데 어? 어쩔 거라? 잡을 거라 말 거라?
2: 야 이놈아, 콩을 물고 들어오면 몰라도 어? 잡고 나가면 다시 잡아야지.
1: 그러지나. 어. 새님, 어. 저쪽으로 갑니다요.
2: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저를 잡아, 잡아, 잡아. 아따가.
1: 새님, 어. 저쪽으로 갑니다.
2: 어디 있어? 아, 저 잡아라, 저 잡아줘. 아이고,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새님, 이쪽으로 갑니다.
2: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1: 가자. 어메, 새님 배급박에 붙어 있네. 어? 요 놈은 박치 새끼. 예,
2: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미리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집중 안전점검 국민과 함께 시작합니다. 집중 안전점검 기간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정부가 전문가와 함께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특히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 주변 시설을 중점 점검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2: 미리 점검하면 안전은 더 가까워집니다.
1: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 집중안전점검.

저한테 타악은 마음을 움직여주는 그런 큰 울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민속음악은 너무나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이고 연주를 했을 때 행복하고 이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

0: 악기에 원래 저희 팀은 다 악기에 몰빵되어 있는 멤버들이라.
1: 찬우 잘하잖아, 찬우.
2: 그러면 대표님 끝나고 그게 약간 그러니까 애매한다 지금 그 요즘 가족 단위 초등학생 근데 직장인.
3: 전통 음악 집단 셋은 그 앞에 팀 이름처럼 전통 음악을 중심으로 연주하는 이제 민속악 팀입니다. 그 대학 시절에 만나서 지금 이제 졸업 이후까지 호흡을 오랫동안 맞춰온 이제 한예종 그 음악가 친구들과 이제 동생 후배들 이렇게 함께 만든 그 민속악 팀입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음악은 전통 음악. 네, 보통 전통 음악을 뭐 그대로 연주하거나 아니면 전통 음악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재구성해서.

좋은 반주자와 좋은 세션의 그런 공연이 끝난 이후에 짜릿함이 또 있어요. 반주자로서 상대의 중요한 공연, 그리고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서포트 해주는 거죠. 바라지 해주는 건데, 그런 것을 나로 인해, 그러니까 나로 인해 상대방이 빛나고, 그리고 전체적인 공연이 좋았을 때 또 짜릿함이 있어요.

0: 되게 항상 열심히 하고 맨날 국악만 듣고 국악밖에 모르는 국악 바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 열심히 그냥 좋아서 하는 게 되게 느껴지는 사람인 것 같고
1: 제가 생각하는 이민영 연주자는 정말 공부를 끊임없이 하는 연주자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국악을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전통연희단 꼭두새라는 단체에서 제가 꽹가리와 장구를 배우면서 그때 그 꽹가리와 이제 사물놀이 악기의 울림이 제 이렇게 마음을 조금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새벽까지 이제 연습실에서 그 친구들과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그걸 이제 업으로 삼았을 때 나중에 이제 힘들 것 같은 거예요.

0: 주간이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인속극장 풍류에서 이민영의 FAQ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학습한 소도소리, 장단, 태평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공연 보러 많이 와주세요.

0: 아쟁이 어디가 편하시지? 왔다 갔다 하기 여기가 아쟁이 여기 앉고
1: 나 그 사고 났을 때 그 영상 같은데
0: 감독님 혹시 핑마이크 여유가 없을까요?

0: 우리 연주자들 중에 가장 욕심이 많은 연주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민영 씨가 이제 노래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그리고 연희 여러 종목들도 다 하고 그리고 장단도 치고 판소리 곡법도 치고, 그러니까 장르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1차적으로 하실 텐데,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하나하나를 어떤 경지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친구라서, 오히려 이민영 씨의 욕심은 장르의 개수보다는 그 연습량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너무 긴장되는데요. 또 보러 오는 관객들에게도 좋은 음악을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0: 지금 공연이랑 또 완전 다른 그 창작음악 공연을 하고 왔는데
1: 이게 거의 매일같이 스케줄이 있고 연습이 있고 이러다 보면 좀 지칠 때도 있잖아요.
2: 네. 제가 정말 좋아서 하는 정말 예를 들면 민속음악이 좋다 재미지다 했을 때 민속음악을 했을 때 그게 좀 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리를 간혹 이제 무대에서 장구를 치면서 하기도 하고 좋은 기회가 있어서 부족하지만 무대에 쓸 때도 있는데 소리라는 건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어려운 장르인 것 같은데요. 저에게 소리는 뜻밖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0: 개인이 행복하니까 저는 그냥 지금은 그냥 잘 됐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거를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고 또 공부하고, 그게 너무 대견하다고 생각 들고.
1: 저는 민영이 5학년 때 네, 담임 교사인데요. 제가 첫 부임했을 때 맡은 학생이었거든요. 같이 국악 공연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점점 그 노력해가는 모습, 성장해가는 모습 보니까 정말 제가 더 뿌듯하고, 우리나라 국악계에서 훌륭한 네, 한 획을 긋는 인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 I know, I know, I know.
3: 저를 되돌아봤을 때 민속 음악을 했을 때 가장 재미있고 그 즐겁더라고요. 행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 국악인으로서, 그리고 그 민속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소리를 좀 천천히 꾸준하게 놓지 않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 요즘입니다.

꽹과리, 장구, 북, 징 네 가지 악기가 모여 서로 호흡을 맞추어 신명나는 연주를 하는 사물놀이. 그런데 사물놀이는 따로 지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악기의 신호에 맞추어 장단을 만들어가는 걸까? 사물놀이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악기는 뭘까?

자물놀이는 전통음악인 풍물을 변형해 탄생한 음악으로 꽹과리, 징, 장구, 북 네 가지 악기로 연주한다. 각 악기의 연주자들이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같은 가락을 치면서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엉키고 밀치고 당기는 멋이 있다. 자물놀이를 구성하는 악기를 살펴보면 먼저 장구는 가죽으로 된 타악기로 왼손으로는 북편을 치고 오른손으로는 차를 들고 친다고 해서 장고라고 부른다. 섬세하고 화려한 연주로 손꼽는 장구. 대부분의 국악곡에서 장구는 음악에 따라 정해진 장단을 연주하지만 사물놀이에서는 북편과 채편을 오가면서 다양한 장단을 연주한다. 이를 본다면 장구를 사물놀이의 지휘자, 즉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을까? 북은 가장 오래된 악기로서 상고시대부터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은 묵직한 음색에 강약의 대비가 돋보여 사물놀이를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0: 사물놀이에서 징은 장단의 첫박이나 중요한 위치를 짚어 장단의 단락을 매듭지어주는 역할을 한다. 깊고 풍부한 울림으로 음악의 속도와 흐름을 잡아주는 징. 꽹과리는 재래악에서부터 풍물, 무속음악까지 다양하게 쓰이는 악기로 깽매기, 쇠, 소금 등으로 불린다. 꽹과리 소리는 시끄럽게만 나는 것 같지만 재료에 따라 소리가 맑고 혹은 탁하게 들리기도 하고 두께에 따라 높낮이도 다르다. 전통 풍물에서 꽹과리를 잡은 사람을 상쇠라고 부른다. 상쇠는 연주를 시작할 때 다른 악기들에게 신호를 주어 장단의 속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연주 중 다음 장단으로 넘어갈 때 넘기는 가락을 연주하거나 꽹과리를 높이 들어 신호를 준다. 즉, 사물놀이의 우두머리는 꽹과리가 정답이다. 사물놀이는 네 가지 악기가 모여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하나라도 빠지면 멋진 장단을 완성할 수 없다. 네 악기가 이뤄낸 환상적인 협연이다.
1: 조상님도 몰랐다. 국가유산이 이렇게 즐거워질 줄. 전통을 눈에 담고 새롭게 맛보고 내 손안에 누리고 풍요롭게 즐기는 세상. 국가유산 즐거움이 되다. 국가유산진흥원.

한 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1: 금색 주파 거북 연녀
2: 이 노래
0: 들어볼래?

0: 유쾌한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남춘 춘배산이 우르와 천리 시대는 청산으로 돌고 흰골물이 쭈르르르르르 흰골물이 괄괄 여울이 열두 골물이 한테로 합수 천방저 지방저 월톱저 구조 방울이 복음저 건넌 평풍석에다 빠주고 엉꽝마주 때로 산이 울렁거려

0: 되어봐라! 예이!
1: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아이고 아버지! 웬일이요?
2: 아이고 형님 박 터졌소! 단
3: 웅웅
2: 죽게 되고
4: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3: 금색 주파 거북 연연
1: 이 노래
5: 들어볼래?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것들이.
1: 우와 여기 아 저 길이 더 이쁘네. 저쪽 길 봐.
2: 아 이게 더 이쁘다.
3: 이거 어디요? 합도구다.
2: 아니 합도구는 조금 다른 데.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잘 지내. 너 왜 텐션이 없어?
2: 드리고
3: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0: 레미가 없으니까 오늘 약간 느낌.
3: 아예 안 오는 거예요? 늦는 거예요?
4: 고국에 갔어요.
3: 왜?
4: 일정이 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어...
3: 네, 네. 뭐 일정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이렇게 맞춰서 오는 거지.
4: 그럼 어떻게 자를까요?
3: 그거를 내 마음대로 되나?
0: 이래마. 이래미 너는 그냥 갔다고 생각하지만 넌 잘린 거야. 정말 안 됐다.
3: 돌아오는 티켓은 필요 없을 것 같아.
0: 아, 아예 한국에서 잘린 거예요?
3: 아예. 오빠가 입국을 어떻게든 막아볼게. 거기서 다리 새로 잘 잡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행복했었어. 아니
0: 여기 어디예요?
3: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0: 어디예요?
3: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청도입니다.
2: 청도.
3: 청도. 오.

0: 도씨, 송씨, 서씨, 정씨.
1: 여기가 더 오래된 것 같아, 이쪽으로 가면.
0: 김씨, 서씨, 이씨, 김씨.
2: 어머니,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탤런트군요.
3: 네, 안녕하세요. 가수예요, 가수.
5: 가수?
3: 예. 아, 예, 안녕하세요.
0: 예, 그쵸. 저는 뭐 같아요?
5: 아, 진짜로요?
3: 예. 안녕하세요. 이 남자는 뭐 하는 거?
0: 저는 뭐 하는 사람 같아요?
5: 뭐 사회 보고 안 그러면 가수 하든지. 아.

0: 미아라 살겠지. 네. 예. 아니 근데 여기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저희가 둘러보려고 하는데 이거 뭐 좀 알려줄 사람이 있나요?
1: 이거 안내 이거 지금 출근했나 모르겠다. 그
2: 사람.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0: 제가 사회 보겠습니다. 내가 사회 본다.
2: 안녕히 가세요.
0: 내가 사회 봐야 되겠다.
2: 조심 마세요. 더운데. 아,
0: 자, 일로 갈게요. 여러분들 가수 따라오세요.
2: 네. 사회를 보든지 아니면 네, 가수
3: 알아서 하시든지.
4: 뭐 계실라나 근데?
2: 계신다.
0: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반갑습니다.
4: 막 들어와도 되나 여기?
6: 아, 예, 들어오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안면이 많으신 네, 분이네요.
5: 제가 팬이에요.
2: 아, 감사합니다.
4: 우리 어머니는 원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6: 청두는 어떤 곳이다? 청두는 어떤 게 좋은 곳이 있다? 또 청두는 어떤 유명한 곳이 있다는 설명해주는 청도군 문화 관광 해설사입니다.
2: 관광의 소리.
6: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2: 뺏긴 사회자 뺏겼네.
6: 그러니까요.
2: 가수나 해야 돼.
4: 제가 사회자였거든요.
2: 예, 뺏겼어요.
6: 아, 가수나 해야 돼. 지금 제가 사회자로.
4: 네. 네. 그럼 가수나 해야 되겠네. 네.
6: 아, 그러시구나.
2: 어떻게 뭐든지 가수나.
6: 노래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
3: 오늘 아주 승태하시는 날이네요.
4: 아니, 승태 팬이래.
6: 네, 맞아요. 아, 네. 정말 팬이에요. 아, 그때 망 뚫고 나오셨을 때 너무 멋있었어요. 아,
4: 눈을 저희랑은 안 맞았죠.
3: 네, 한 번도 맞았죠.
6: 한번 마주쳐 드릴게요.
4: 이게 더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6: 예. 아, 근데 예. 여기서만 이럴 게 아니고 우리 밖으로 나가서 한번
2: 가자!
6: 네,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2: 사회자님.
3: 신기해.
6: 청도의 기록에 보면 네. 청도는 이미 청동기 시대 때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해요. 우와. 근데 청동기 시대 때부터 해서 일제강점기 때까지 청도의 중심이 되었던 지역이 바로 이 업성입니다. 그러니까 또 성이 남아있는 거죠.

0: 지금 옛날 그 때부터 있던 돌인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
1: 응, 맞죠, 맞죠.
0: 와, 너무 좋다.
1: 자, 너무 좋으시죠? 네. 자, 좋은 곳에 오셨으면 제가 이렇게 또 멀리서 오신 분들한테 하나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2: 퀴즈.
1: 예. 자, 그럼 읍성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일까? 아시는 분?
0: 성곽.
1: 땡!
0: 아니에요?
2: 읍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1: 맞히셨네.
3: 대박.
1: 읍성은요, 지방의 관하가 이치하면서 교육과 행정의 중심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면 행정과 교육의 중심 이걸 잘 보호해야 되잖아요.
2: 네.
1: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곽을 높이 쌓아서 오는 적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서 그렇게 성곽을 높이 쌓는 거예요. 예. 근데 자, 우리가 방금 올라오는 그 성곽이 쫙 잘려져 있었잖아요.
2: 네.
1: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만살하기 위해서 업성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2: 혀를 뚫었네.
1: 예, 혀를 뚫게 되고 그런 또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K-POP이 전 세계로 지금 예, 펼쳐지고
0: 맞습니다.
1: 이상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아마 떨어뜨려도 뭐지 않아. 케이팝에 대해
0: 맞습니다.
1: 생각을 하면서 예. 우리 업성도 문화적으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운을 받아서 저희가 현재는 완벽하게 복원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2: 네. 그러면 이제 세계로 저희 또 K-트로트가 뻗어나가려면
1: 네.
2: 신승태 씨가 여기 또 청도에서 한번 또 이 기운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1: 아, 그렇죠.
2: 예. 네. 노래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가 뭐가 있을까? 잔잔한 내 가슴에 따란 잔잔잔잔잔 사랑불은 타고 있는데
1: 자, 우리 이렇게 높이 올라서 보니까 이렇게 멋진 풍경들이 펼쳐지잖아요.
2: 예.
1: 자, 그중에서 여기서 제가 저기 보니까 웬 돌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게 보이죠?
3: 네.
1: 저게 뭐 같이 보여요?
2: 다리.
1: 여기서 보니까 다리 같구나.
0: 네. 지붕?
1: 어머, 역시 나의 사랑이네요. 예, 나의 사랑이네요.
3: 아니, 삼각삼촌 맞추셨을 때는 되게 좀 비교가 되는데.
0: 감사합니다.
1: 예.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말하기 하실래 이제?
2: 지붕 말씀.
1: 아, 여기는 뭐 막 나의 사랑이.
0: 여기 하세요. 지금 수업 시간에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2: 예. 예. 네. 어, 지금 바로 보물이에요.
1: 보물?
2: 네네, 우리 보물이 유일한 보물이 하나 있거든요.
0: 아.
2: 그 보물이 바로
0: 보물로 지정됐나요?
2: 네.
3: 오. 237호.
2: 땡.
3: 땡.
2: 내려가서 가르쳐드릴게요.
0: 예, 알겠습니다. 아. 가보시죠.
2: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1: 다시, 와, 근데 이거 엄청 좋네, 진짜.
0: 보물요. 우와.
1: 우와. 여기가 거기예요?
0: 청도 석빙고.
2: 네. 석빙고는 성태 씨 뭐 하는 곳일까요?
0: 빙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얼음창고?
2: 잘하시네, 우와. 근데 보통 분들이 뭐라고 하냐, 아마 이 상구 씨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제가 물으면은 선생님 냉장고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실 것 같은데?
1: 나 안 할래 여행. 나 안 해 여행.
0: 얼음창고죠.
2: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적혀 있잖아요. 대놓고 적혀 있는 거예요.
2: 잘못했네. 네. 자, 우리 청도 업성리에는 유일한 보물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0: 네.
2: 바로 보물이 청도 석빙고입니다.

0: 그냥 네모난데 근데 약간 파져 있는 정도인데 저기 그 뭐 엄청 시원한 거예요?
1: 당장 털어가도 외본도랑 내본도랑 차이가 나요, 이 상품. 네, 여러분들 공기의 대류 현상, 순환 현상에 대해서 아시죠?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2: 위로 올라가고.
1: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3: 아래로,
1: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네. 네, 그거 똑같아요. 따뜻한 기운이 또 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럼 위로 올라오면 그 기운이 어디론가는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바람구멍이 있어요. 네, 그 바람구멍을 통해서 뜨거운 기운이 밖으로 나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석빙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홍해 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보시면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 저희가 서쪽 반대쪽이 동쪽이거든요. 예. 서쪽은 높게, 동쪽은 낮게 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와.
0: 이게 네. 그러면 몇 년 된 거예요, 총?
1: 1713년도에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빙고의 역사는요, 이미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귀했죠, 여름이 되면.

0: 대해서는 다 공부 다 하셨죠.
1: 야, 알겠어요?
0: 네?
1: 알겠어요? 다 알았어요?
0: 예.
2: 소문 몇 개
1: 얘기 한번 해봐요, 석빙고. 어. 네. 이래미가 다음 주에 왔을 때 석빙고를 어떻게 설명해 줄 건지
2: 몇 년도에 해봐요. 생겼고 이런 거 다.
3: 석빙고라는 게 조선 시대 때는 옛말로 우리 시대로 따르자면 에어컨. 약간 비슷한 건데 에어컨 약간 비슷한 건데 얼음에 좀 들어가 있는 예. 네. 아, 1723년이요.
1: 1713년.
3: 1713년이요.
1: 예.
3: 예.
4: 선생님.
3: 아니,
2: 선생님 죄송합니다.
3: 처음 모를 수 있지.
2: 에어컨이라고 하다니 예, 죄송합니다.
0: 아유 그래도 잘하셔서 석빙고 이름 세 자만 알고 가시는 겁니까? 어디예요?
4: 선생님.
0: 그것도 못 기억 못하는 사람인데.
3: 석빙고를.
1: 자 그러면 선생님 오늘 너무 설명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하고 저희가 그러면 읍성을 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예예. 예, 예.
1: 선생님 감사합니다. 야, 승자 하나 드려라.
2: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야야. 네네네네네 감사합니다.
5: 사진 가지고 드릴까요 두 분이?
0: 네네.
3: 저희 빼고요?
0: 아니 같이 찍어요.
1: 아니요.
0: 좀 이따 같이 찍을게요.
1: 좀 이따가.

0: 아, 또 크네, 커, 여기, 맞죠?
1: 네.
0: 어, 근데 여기 마실 거리, 먹을 거리 있는데?
2: 먹어야지, 그럼.
0: 바로 먹고 갈까?
2: 네. 우리가 금강산도 식후경인데요.
1: 네, 배고파요.
0: 이야, 이게 딱 힘든 시점에 딱 있네, 이게.
2: 맞아. 주모.
1: 사장님.
0: 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사장님.
0: 어머니,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아, 저 여기 한 바퀴 싹 도는데 여기 또 뭐 먹을 거리가 있더라고요. 예. 네. 뭐가 맛있습니까, 여기?
4: 국밥하고, 그리고 국밥 막국수.
2: 막국수. 막국수 먹어야죠.
1: 막국수 시원하게.
0: 네. 네. 막국수.

0: 전하고.
1: 전하고.
0: 아, 좋다, 좋아.
1: 그럼 전이면 또 막걸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막걸리? 너 촬영 중에 술 먹게?
1: 아니, 저는 못 먹는데 드시라고.
0: 이령이도 나갔는데 뭐 너도 나가면 되지. 그러니까. 나가는 건 문제 아니야. 들어오는 게 힘든 거야.
1: 근데 한 번만 먹어도 나가.

0: 다음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잘 뵙겠습니다.
0: 와. 아, 그러면 우리가 또 먹기 전에 이름이 통화 한번 하자.
2: 아, 형 이름이 전화번호 있어?
0: 있어.
3: 저도 있는데.
2: 나 없어.
4: 나 상국형 거.
2: 받았어. 앉아?
0: 너 앉아?
1: 앉아요?
5: 지금 새벽 5시인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0: 그래? 너 잠시만 있어봐.
3: 기다리고 있었어.
5: 뭐 그거 전 먹고 있어요, 전?
0: 보이지,
5: 어.
0: 전?
2: 응. 국밥. 야, 막국수.
0: 너 근데 거기 왜 갔냐?
5: 요즘에는 그 연기 학원 다녀가지고 3주 동안 여기서 수업을.
0: 아, 연기 뭘 좀 배우러 갔구나.
5: 근데 저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0: 뭐?
5: 터키 오니까 남자친구 생겼어.
0: 우와!
1: 어머, 언제?
0: 원래 생겨도 얘기 잘 안 하지 않나?
2: 야, 터키 남자야?
5: 옆에 자고 있어요.
2: 야, 대단하다 진짜. 야, 외국인들 마인드 대단하다.
1: 아, 귀여워. 강아지.
0: 알았어. 이제 쉬어.
2: 안녕. 레미 안녕.
1: 나중에 봬요.
5: 네.
2: 고맙다. 새벽 5시 전화 받아줘가지고.
0: 아유, 뭐 그거는 그거고 이제 먹을게요. 예, 전 한 먹어보자, 전.
1: 잘 먹겠습니다.
2: 전구지.
0: 지짐.
2: 지짐.

0: 계산 누구예요?
1: 형이요.
0: 저 물통 한번 줄래요? 물통 세우기 한번 할래요? 네. 네? 물통 세우기 한번 할래요? 네. 물병 세우기. 자, 가위바위보.
2: 통 없어요.
0: 아래 아래 잘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야?
2: 가위바위보.
0: 뭐? 한 명씩 해, 한 명씩 해.
1: 아, 내가 먼저?
0: 이긴 사람 먼저 해. 빠져야지.
2: 서야 되는 거죠? 서야 되는 거죠? 서야 되는 거죠?
0: 우와, 씨.
1: 내가 이거 여기 6시 내 고향 다니면서 맨날 하거든. 그 자리에서 탁 돌리게.
2: 아, 진짜?
1: 너무 높게 했어.
2: 아, 짜.
0: 아! 어, 진짜 어렵다.
2: 잘하신다.
0: 너 엄청 잘하네.
1: 그런 느낌.
2: 답답해.
1: 아, 언제 할 거야?
2: 아, 진짜. 아니, 이게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1: 어, 야.
2: 아, 진짜.
0: 한 번만, 상고, 한 번만, 상고, 한
1: 번만. 빨리 쫓아, 빨리 쫓아.
0: 상고, 한 번만 하면 된다, 한 번만.
1: 너무 귀엽다.
0: 저 매니저 꼭 있어요. 매니저 꼭.
2: 매니저님.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여기 너무 시원하고 좋다.
2: 네.
0: 맞지? 어이.
1: 네.
0: 어이. 어이 한번 나와야지.
1: 왜요?
0: 어이 한번.
1: 예.
0: 어이 쿵 이래 막 한번 시원하게 시원하게 막 이런 좀 좋은 데서 이렇게 많아 뭐 이거 막 뭐 덩기덩 쿵덕
1: 없어. 아 맞아요 있죠.
2: 아니 보니까 먹다 보니까 저기 장구 같은
1: 그래,
2: 거
1: 그래 그거 얘기하는 거 지금 형이
3: 내가 갖고 올게.
1: 아 참 내가 아 장구.
3: 아 근데 이게 있잖아요 장구가 있잖아요.

0: 야, 산책 조금마다 가자.
1: 아니 근데 지금 다, 뭐 달달한 게 들어가야 돼.
2: 그러니까요.
1: 어? 아니 지금 밥 먹고 나서 우리 달달한 게 들어가야 돼.
0: 또 들어간다고?
1: 들어가야 돼.
0: 소다 소.
1: 아니 그래도 야, 먹어줘야지. 네,
0: 진짜 내가 소를 키워면 키웠지. 내가 승태는 못 키우고.
3: 우리 아빠가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0: 엄마들 아빠 다 그 얘기해. 야, 승태도 근데 잘 먹네.
1: 네, 전 잘 먹죠.
0: 어이 뭐야 이거는?
1: 복숭아다, 이거 복숭아 나무야.
0: 이게 복숭아요?
1: 어.
2: 따먹어보고 싶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이거 먹어도 돼요?
2: 뵙자마자요?
0: 아 근데 여기 어떻게 길에 이렇게 복숭아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4: 원래 여기 읍성이 네. 여기 다 원래 논과 밭이었어요. 네. 여기 다 뒤로 논과 밭이었는데 네. 이제 읍성을 재건축하면서 이제 요만큼 여기 토지는 제가 농지라서 네. 여기 놔두고 이제 다른 여기만 다 소분한 거죠. 네.
2: 청도가 뭐 복숭아가 유명해요?
4: 청도는 반시 그리고 복숭아, 네, 미나리 이렇게 유명합니다. 네.
0: 왜 복숭아 유명해요?
4: 청도 복숭아 유명한 이유가 이제 일교차가 되게 큽니다. 청도는 그래서 강도가 높고 또 햇볕이 좋기 때문에 재배하기에는 좋은 기후입니다.
2: 청도가
0: 일교차가 이게 심하구나.
2: 저거 봐. 나온다 이거. 달다.
0: 어때요, 청도 복숭아?
1: 너무 맛있어.
2: 인정,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
0: 또 갈 길이 머니까.
1: 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0: 이거 여러분들 따 먹으면 안 됩니다, 막 여러분들.
1: 네. 맛있네. 까우 청도인데 어디 가나요? 우리는 지금
2: 집에 가요.
1: 어? 가자 집에.
2: 집에 가자.
1: 집에 가자.
0: 재미는 있는데 그걸로 우리는 이제 끝일걸? 아니 근데 민속 하면 뭐가 민속이지?
1: 민속놀이, 민속예술,
2: 민속음악,
1: 겉싸움,
2: 전통,
0: 그리고 여기 소싸움 맞지?
1: 아 여기 소싸움 있네.
2: 소싸움.
1: 아 민속이지. 근데
0: 소싸움도 민속인가?
1: 그럼 민속놀이지.
0: 아파서는 뚱뚱해.
1: 소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0: 송아지 얼룩 송아지.
1: 송아지에다 왜 이렇게?
2: 송아지?
1: 왜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넣죠?
2: 삼촌 이거 카메라 돌고 있는 거죠?
1: 그럼
0: 아 다 돌죠.
2: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해도 돼요?
0: 갑자기 노래 하고 싶다고?
2: 계속 저 노래를 못했어가지고.
1: 뭐? 야 아, 노래 딴 데 가서 해.
2: 아니 분량을 못
1: 음악 프로그램 가서 해.
2: 분량을 못 뽑았잖아요. 형제 거는
1: 약간 무슨 분량? 분량 다 있어.
0: 아니 그래 노래가 그래도 이게 네. 노래를 부를 수는 있어. 근데 이제 방송에 나가는 거는 우리가 책임을 못 지잖아.
1: 맞아요. 네.
0: 근데 지금 타이밍에 너가 어떤 노래를 부르라는 건데?
1: 아 한번 해봐. 그럼 너가
2: 아니 그냥 뭐 트로트.
1: 안 돼. 타이밍 지금 타이밍 트로트 아니야. 지금 봐봐 지금.
2: 너무 너무해. 아, 약간... 노래를 부르겠다고도 막 못하게 하는 거.
0: 아니야 못 이게 오해야. 승태야 이건 진짜 오해지.
2: 됐어요.
1: 오해야 어쨌든.
0: 그래. 오해.
1: 우리는 너가 편집 안 되고 나가게 해주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0: 내가 볼 때는.
1: 신을 기울이는 거야.
0: 오빠 노래도 돼요. 띠 이제 소싸움 경쟁
1: 차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0: 약간 포인트가.
3: 오 저 뭐야?
1: 소싸움 경기장이다. 저기가 써있네. 소싸움 경기장.
3: 우와 크다.
1: 와 그냥. 이런 데가 아니구나. 나 씨름판처럼 이렇게 조금만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완전 실내네.
0: 약간 파라솔 엄청 크게 해놓은 파라솔 같아.
2: 꿀치기, 찌르기, 아, 대바치기.
1: 소싸움이 기술이 있네.
2: 어머.
0: 여기가 민속 맞죠?
1: 민속놀이.
0: 불 파이팅. 우리 게임이라도 한번 해볼래요?
2: 게임이요?
1: 누가 이기나 해가지고
0: 한 세 게임 정도 해가지고 제일 못 맞춘 사람이 뭐 벌칙 같은 거 하나 할래요?

0: 무슨 벌칙?
1: 어떤 거요?
2: 남은 시간 뭐 노예하기 어때?
0: 아, 그래. 와,
3: 수발, 수발,
2: 수발, 수발, 수발, 수발, 수발.
0: 어, 내 발도 막 닦고 막 다.
1: 생각만 해도 수발들기 어때?
2: 괜찮아? 콜?
0: 발은 못 닦겠어.
2: 민속 노예. 자, 가시죠. 민속 노예.
1: 왜 민속, 가볼까요?
2: 민속에 다 노예가 있잖아. 어? 우리 또.
1: 노비?
2: 너 노비지, 노비지.
1: 노비.
2: 와. 와. 와.
1: 와. 와. 진짜 크다, 경기장.
0: 와. 우와, 장난 아니다.
1: 대박.
0: 3분 전, 3분 전.
1: 3분 전.
2: 3분 전, 3분 전.
1: 빨리 봐야 돼.
0: 야, 우리. 우와, 우와, 우와. 와. 나온다, 나
1: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뭐 나온다.
3: 심판인가 봐, 심판.
1: 오, 대박. 신기해.
3: 위에 거는 청색, 홍색 따로 있는데 바지는 파란색으로 입으셨네.
1: 그렇게.
4: 아, 그 대신 또 모자가 빨간색.
3: 어, 아. 아,
2: 그래. 뭐야?
1: 어, 나온다, 나온다. 그래.
0: 와. 와, 저거 봐.
1: 우와.
0: 우와.
1: 우와.
2: 우리가 아는 속옷 아닌 것 같아. 얘가 진짜 딱 진짜 파이팅 기질이 있네. 응. 생각보다 오래 막 붙네.
0: 근데 이걸 우와. 누가 이기는지 어떻게
1: 그러니까요.
2: 도망가야 돼. 도망가면 아, 지는 거야.
1: 아. 오.
2: 오. 오. 오. 아, 아직 안 졌어. 아직 안 졌어.
1: 아직 안 졌어. 아직 안 졌어.
0: 어, 좋아.
1: 홍이 이겼다. 홍.
0: 사장님.
1: 홍 이겼다. 홍 이겼다. 홍.
2: 자, 이번에 쌍칼하고 빅토르 갑니다. 쌍칼 빅토르. 쌍칼이 빅토리. 아,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네, 누구십니까?
5: 우주. 저 우주.
2: 우주?
5: 네. 우주?
2: 아, 여기 그 싸움소 네, 주위 아, 이 싸움소 하시는 어르신이 앉으세요. 아,
6: 안녕하세요.
5: 예. 네. 아. 안녕하세요.
2: 아, 원래 싸움소를 키우시는 거예요?
5: 네, 많이 키웁니다. 지금 열 마리.
2: 열 마리.
1: 열 마리.
2: 와. 싸움소 키우는 게 이 힘들지 않습니까?
5: 아, 힘들죠. 예. 네. 얘들이 운동 시켜야 되잖아.
2: 네.
5: 그 뭐 그 멀티 줘야 되지. 어. 아주 힘듭니다.
3: 아니, 먹이는 것도 막 좋은 거 먹여요?
5: 좋은 거 먹이죠.
2: 뭐 먹여요?
5: 영양가가 최고 풀이 있어요.
2: 높은
5: 풀이, 네. 비싼 풀이 있어. 네. 그걸 먹인다.
2: 어, 어르신은 뭐 드시는데요?
5: 저는 밥 먹지.
1: 사장님, 근데 쌍소는 보통 몇 킬로 나가요?
5: 아, 700킬로, 그 다음에는 800킬로.
2: 아.
5: 그 다음에는 무제한. 800킬로 넘어가는 무제한.
2: 지금 이제 쌍칼하고 빅토리 오는데. 네. 둘 중에 누가 강합니까? 저한테만 얘기해.
1: 아, 삼촌 왜 삼촌만 그래요?
3: 선생님, 선생님.
7: 누구한테 가실 거예요?
2: 여기.
3: 오케이, 빅토리.
2: 알았어. 어, 맞아. 예. 쌍칼 빅토리. 예.
1: 청홍.
3: 저는 청이 한번 걸어볼게요.
1: 저도 청해야만 해볼래요.
2: 저도 청이요.
1: 자.
3: 홍? 홍이세요?
2: 사장님,
3: 사장님 왜 홍이세요? 아세요? 좀 아시는 소예요?
8: 무게가
1: 아시는 소.
3: 아, 무게가.
2: 아,
3: 무게가 많이 나간대요.
2: 아, 무게가.
3: 저 혼자 홍 갈게요.
1: 홍청청.
2: 홍청청. 나온다.
5: 자, 쌍칼 온다.
2: 아, 제가 쌍칼이에요?
5: 쌍칼.
3: 홍.
2: 이야. 빅토리 잘생겼다.
1: 아, 빅토리 요놈 잘생겼다.
2: 야, 이놈 봐. 발걸음이 말발걸음이다.
1: 네.
2: 가볍다. 아주 가볍다. 아, 맞잖아.
1: 아니, 그 말걸음이지. 그럼 뭐예요?
2: 야.
1: 한다. 빅토리! 빅토리!
2: 빅토리!
1: 좋아.
2: 빅토리! 안돼. 빅토리!
5: 괜찮아. 그래도 근성이 좋아.
2: 근성이 있네, 얘가. 네. 어, 빅토리 간다.
1: 안 된다.
2: 와, 끝까지 한다.
1: 버텨. 빅토리.
5: 이긴다. 이긴다.
1: 가자.
2: 야, 정말 지금 잘하네.
0: 완발이다.
2: 진짜.
3: 와. 아. 같이 앉아 있어야 되나요? 아래 것들이랑
9: 위로 올라가셔도 됩니다.
2: 아직까지
1: 네, 아직까지는.

0: 너무 감성상 얘기자.
1: 잠깐만, 네 할 수 있다.
0: 우와. 아버지.
2: 예예예. 예, 예.
0: 이번에는 강요이가 이기죠.
2: 난 가야 되겠다.
1: 간다. 뭐야?
2: 앉아. 가게 줄 것도 없고. 갑니다.
3: 아버님, 또 뚜껑 앞에 뚜껑.
2: 자, 수고하셨어.
3: 예. 예, 예. 아버님, 감사합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3: 예, 즐거웠습니다, 아버님.
0: 아버지 때문에 다 틀렸어, 내가.
1: 아, 이겨야 된다. 저 이번엔 진성이가 꼭 이깁니다.
0: 진성이가 너 친구냐, 선배님한테?
3: 맞아. 혼자의 홍.
1: 예, 진성 선배님이 이길 것 같습니다, 예.
3: 무슨 소리야, 홍코너라고.
0: 아, 강용이가 진성이의 강냉이를 다 털 겁니다. 강용이, 화이팅!
1: 감히 이길 수 있을지.
0: 아, 진짜 이거 중요한 경기네.
3: 형 청소? 홍수?
1: 네. 어. 와!
3: 누가 달려들어?
1: 진성이가 달렸어요, 진성이. 진성아!
0: 우와! 제발 강요아!
1: 진성아! 진성아!
0: 제발!
1: 가자!
0: 오!
1: 쩔쩔쩔쩔! 와! 안 밀린다.
3: 아하, 밀리는 거 같아.
1: 가자!
0: 수말러다. 마지막아.
3: 붙여.
1: 어디다 붙여?
3: 어디 붙여 싶은데 붙여.
1: 뒤에도 조금만.
3: 나 팔 떨어질 것 같은데.
1: 이렇게.
4: 자, 한번 일어나 봐주시겠어요?
3: 어허. 일어나거라.
1: 잘 어울리신다.
3: 아니 오늘 옷도 약간 그런 거 입고 왔네.
1: 그러니까요.
0: 약간 이런 애가 제수복 같네.
1: 예.
0: 제수복 같아.
1: 네. 네. 멋있다.
3: 내 이름은 순달러. 앞으로도 순달러. 뒤로 놀아도 순달러.
1: 옆으로도 순달러.
0: 와, 어떻게 이렇게 한 번을 못 맞추냐.
3: 수발아, 가자.
0: 아!
3: 어허, 수발이.
0: 아, 예, 네, 손.
3: 빨리.
0: 근데 내가 수발인 거지. 뭐 내가 임금을 모시는 건 아니잖아. 너희가 왕은 아닌 거잖아.
3: 왕까진 아니죠. 그냥.
0: 내가 그냥 시키는 걸 하면 되는 정도 거잖아. 그치.
3: 왕까진 아니고 그냥 약간 뭔가 아씨 도련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종 정도?
0: 몸종.
3: 방자 정도?
0: 알겠어요.
1: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3: 아니요.
0: 이야, 이 뭐 벽화가 있는데?
3: 우와.
1: 물감 다 칠해져 있다.
3: 우와.
0: 자, 내립시다. 아, 예, 예, 네, 네, 네, 네, 네. 예예예.
3: 수발아!
0: 예.
3: 수발아, 문 열어라.
0: 예, 예, 예. 아이고. 네네네네.
3: 아이고. 아이고, 우리 수발이.
0: 네네.
3: 수발아.
0: 아, 예.
3: 부채질이. 여기가 어디야?
0: 예?
3: 여기가 어디야?
0: 여기요.
3: 어허허. 수발이.
0: 이거 이걸. 이게 월곡 1길.

0: 바다가 힘들면 맞아. 앉아도 되겠네.
1: 아주 내가 좋아하는 예술이야.
2: 수바라.
1: 수발.
0: 수발. 발음 조심.
2: 이상한데?
1: 수발.
0: 이상한데?
1: 수발이잖아요. 수발. 네.
0: 발음 수발. 조심.
2: 야, 너무 좋다. 한번 해봐. 당해보세요.
0: 네.
2: 수정 씨 한번 당해보세요.
1: 나도 좋지.
2: 봐봐. 너무 좋죠?
0: 너무 좋다. 네.
1: 수발.
2: 이제 시작해봤는데 너무 좋네요. 오늘 하루.
0: 수발. 근데 뭔가 기분 이상하다.
1: 수발을 들고 있으니까 수발.
2: 자, 그거를 우리가 봐주자.
0: 네.
1: 자, 올라가시죠.
2: 예예.
0: 너무 좋다.
2: 이거 저거 우리 아까
0: 아까 저거 걸어왔던데
2: 청도읍성.
0: 청도읍성.
1: 아까 그 깃발 있었어.
0: 맞아요.
1: 깃발도 있었어.
0: 파랑이랑 빨강.
2: 읍성에 이렇게.
1: 야, 여기 소싸움 아까 우리.
2: 아, 봐봐. 야, 눈이 살아있어.
0: 그러니까요.
2: 아, 얘 걔네 아까.
0: 네.
2: 쌍칼.
0: 이 뿌리도 그렇게 각져.
2: 야, 그 쌍칼이고.
1: 네. 아, 아까 저 가지고.
2: 누구?
1: 강룡이.
2: 강룡이. 네.
1: 아, 잘했어 강룡이. 근데 이거를.
2: 아니 근데 이거 남의 그냥 벽에다 그리는 거잖아.
1: 근데 이거는
0: 그래요?
2: 주인이 그린 게 아니겠지.
0: 본인 집이니까 자기가 그린 거 아니에요?
2: 에이, 이거를 어떻게.
1: 아니 근데 이게 아닌가? 그림 솜씨가.
2: 그러니까 이거 전문가가 그렸어.
1: 전문가.
2: 이거 봐. 야, 이거 학바. 야, 이거 봐.
0: 어머, 사슴.
1: 이거는
2: 토끼 봐. 이거 봐.
1: 그냥 되는 게 아니야.
2: 아, 근데 누가 그림 그리시네.
1: 지금. 아, 지금 그리고 계시는 거.
0: 어머, 그리고 계시네.
2: 그분인가 봐. 안남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되게 젊으신 분이셨네. 네.
1: 지금 이 동네를 가면 계속 그려나가고 계시는 주인 건가요?
3: 네, 3년 전부터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1: 처음에 이거 남의 집에 뭐 그린다고 뭐 욕먹고 안 했어요?
3: 아, 처음에.
1: 아니, 남의 집이잖아.
2: 네, 그럴 것 같아. 어르신
1: 남의 집이야.
2: 어르신들은.
1: 이게 이해 못하면 이게 벽화로 안 보여, 처음에.
2: 왜 낙서하냐, 이렇게 할 수.
3: 아니, 처음에는 이제 그 벽에 뭐 좀 그릴게요 했더니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허락하심 한 집을 그려놓은 걸 보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1: 우리 집은 언제 하노?
3: 나중에는 저 밑에 집 할아버지는 하얀 페인트를 사가지고 먼저 칠해놓으시고
2: 우리부터 그리라고?
1: 그러면 저 이게 우리는 뭐 그 구경 좀 선생님 거리는 거 구경을 해야 되나 어떻게?
3: 아니요 예. 직접 체험을 해보세요.
1: 아, 우리가 이거 그려도 돼요?
2: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요?
3: 아니요 이거는요.
2: 오. 진짜 똥손인데?
3: 아 예예 그 수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2: 아 수정?
1: 아예 수정할 생각을 미리 하고 계시는구나.
2: 내가 해봐라. 내가 알아서 다시 할 테니까. 돌 떨어요.
3: 네.
2: 봐봐. 소령아 왜 수전증 있어?
0: 네, 좀 수전증 심해가지고요.
2: 분단 네. 현상 아니에요? 네.
0: 아니. 아닙니다.
4: 어머, 햇빛 보는 대로.
0: 네.
4: 아, 잘하시네요.
2: 잘했다.
0: 네.
2: 자, 밑에 감지가 차렸습니다.
1: 검은 봉구는 뭐하러 지우려고 했으면 됐고.
4: 아니요, 아닙니다.
1: 그때 거 지우려는 거야.
2: 제 거 아니고. 제 거 아니고 서령이 거 지우려고 지금.
0: 아, 제 거 왜요? 제 거 잘했는데.
1: 나중에 지우려는 거.
4: 이게 강꼭지 이렇게.
0: 강꼭지를 안 그렸네요.
1: 역시 디테일을 잘하시네.
4: 창작 의욕이 그냥 막. 와. 창의적인.
2: 그거 진짜.
0: 오. 어머.
4: 창작.
0: 잘 그리신다. 어머.
4: 같이.
2: 우와. 잘 그린다.
0: 잘 그린다.
1: 이야, 느낌 살았다. 감나무를 보고 이제 까치가 온
2: 거지. 잘했다.
0: 잘하셨다.

0: 넓은 면은 붓으로 하시고 가는 거는 나무젓가락으로. 아니 정말 막 예술가의 코스가
1: 재밌어.
0: 와, 느껴지는 것 같아요.
2: 제 거는 전시하려면 따로 입금 좀 부탁드릴게요. 와.
3: 시원하게 비 오는 거를 약간 표현을 해보고 있습니다.
0: 와.
3: 근데 맞나 모르겠어요.
0: 네.
2: 오, 승태 예술을 하고 계시네. 아, 승태 뭐 그림을 좀 그릴라요.
3: 오, 잘 그리신다.
2: 정말 일반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딱 펼쳤을 때 누가 봐도 여름이다 할 수 있는.
0: 와, 완전 네, 대박이에요.

0: 계속 너무 칭찬을 하니까 이게 진짜 칭찬이지.
1: 아니, 정말요. 글씨도 참 잘 쓰셨고 아... 10점 만점에 9점.
2: 아 높다 높다 높다 높다. 아하.
3: 저는 또 한국 동양화 여백의 미. 아,
1: 예. 와 꽃과 나비를 그렸네요. 예. 오.
2: 아... 아,
1: 진짜
2: 잘했네.
1: 진짜 소질이 있으시네요. 예, 예, 예.
3: 나비야 정상 가자 호랑 나비야 너도 가자.
2: 아 이거 뭐 노래 점수도 포함인가요?
4: 와 네? 10점 맞죠?
1: 오 10점 드려야겠는데요. 아, 죄송해요. 아 노래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0: 와 여름이다. 멀리 떠나자 야야야야 바다로.
5: 몇 점입니까?
1: 아, 0점으로 할까요? 99점으로 할까요?
5: 아, 저 10점인데 99점이에요. 아,
2: 윤서령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6: 아니 제가
2: 점점 네.
6: 아니 들어보세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원래 완성이 됐는데
0: 그 정도면 여기 물에 적셨다 빼도
5: 예, 색깔로
7: 조금 젖었네요. 예.
6: 어쨌든 시원하게 좀 네, 예쁘게 색감을 변형을 해봤습니다.
1: 자 열렬아 팔로 하겠습니다.
2: 아
6: 8점이 어딥니까?
2: 열렬아 팔 뭐예요?
6: 네. 열렬아 8점 예.
3: 아니 근데 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네. 시간이 됐어요.
2: 아 배가 고파요.
6: 네. 네. 네.
1: 어 배고프죠.
6: 네. 네.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여기 유명한 곳이 있나요? 혹시
1: 어, 저희 청도에는 네. 어, 미나리.
2: 미나리. 미나리.
1: 미나리? 네, 한제 미나리.
2: 아.
1: 어, 삼겹살에 미나리.
2: 아.
6: 그 조합 너무 맛있지. 와.
0: 그럼 우리 오늘 삼겹살 되나요?
4: 직접 구워 드셔야 돼요.
3: 아 그렇죠.
0: 그거는 먹어요.
3: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수발로가 있으니까 네가 시키면 되는
6: 거예요. 네, 그렇죠. 수발이 있으니까. 네.
2: 가자.
1: 가자.
6: 어차피 가야 될 거.
0: 네. 여름이다. 가자.
6: 가자. 떠나자.
0: 아유, 이쪽 이쪽 이쪽 이쪽.
6: 아, 예, 예.
3: 어, 왜 그래?
6: 어, 왜 그러세요?
3: 네, 그렇지.
6: 아, 예.
3: 어허, 어디 앞에, 앞에
0: 가네. 의자 빼주려고.
3: 아, 그래.
6: 아, 예, 어허, 예. 아유, 아유 감사해라.
2: 아, 저쪽으로 앉아, 수발들에.
3: 아, 그렇지. 예. 그렇지.
0: 너무 근데 이거 생으로 준비해놨네.
6: 그러니까 너무 생으로만 준비해놓으셨네.
3: 큰일 났어.
2: 와.
3: 또 큰일 났네, 또 큰일 났어.
6: 네.
0: 야, 이거 너무 생인데.
2: 좀 고기를 구운 다음에 라면을 끓여서 구워놨고 먹자. 구우면서 막 정신 없을 것 같아.
6: 네.
3: 오케이.
2: 오케이.
3: 네. 오케이. 빨리 해라.
6: 지금 우리 정신 돌아온 거 맞죠?
3: 수발아. 수발아 빨리. 빨리 불 펴야지.
6: 네, 불
3: 빨리!
6: 이거 물은 제가 갖고 올까요?
3: 야! 네가 왜 움직여?
6: 아, 제가 성급했네요. 네. 수발이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맞잖아요. 수발이가 있었는데.
3: 우리 서령이가 왜?
6: 그러니까요. 그렇죠?
3: 이제 다 했으니까 이거 씻어야지.
2: 아, 불 붙여놔야지.
3: 아이, 가만히 놔두면 다 붙지. 이거 빨리 씻어와야지.
2: 아니, 불을 이게 한데 또 손이 더러워진다니까 이게 더러워진 걸로 어떻게 씻어.
6: 손 닦고 씻으면 되잖아요.
3: 그러면 또 손을 씻고 오고. 그러면 또 불을 붙이고.
2: 야.
3: 야라니.
2: 아니, 뭐 이게 수발이
6: 작성했다.
2: 뭐. 수발 뭐 반말도 못해? 어디까지인데 범위가 도대체?
3: 아까 그랬잖아 우리가 노예 그거를 살리자고.
2: 우리나라가 이 물,
3: 노비
2: 물 스트레스 국가야.
3: 노비 그거를
2: 살... 아니 물 스트레스 국가라니까 물을 줄여야 된다니까.
3: 아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아니 이렇게 말 안 들을 거면 이거 뭐 할로 했어?
0: 아니, 아 없애 다 치워.
2: 아, 이걸 그럼 씻으면 뭐 할 거야? 됐어. 지금 먹을 거야?
3: 일단 씻는 일단 모습을 고기... 보고 싶은 거야.
2: 아니가 불을 피워놓고
6: 와,
2: 어! 이거 봐봐 떨어졌어 봐 죽어라
6: 미나리
3: 한 번 앉으면 안 일어나려고 그러네. 수발이 의자 빼 의자 없어. 의자 빼 의자 없어.
2: 불을 피워놓고 불을 피워놓고
3: 수발 수발아 이제 일어나 봐봐.
2: 아니 뭘 원하는데
3: 미나리
2: 그러면
3: 미나리 씻어오라고. 미나리
2: 미나리 씻어오면 되지.
6: 네.
2: 아 미나리 씻어오면 되지.
0: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6: 다 씻어오세요.
3: 손 씻고 미나리 씻어오고
0: 어.
3: 여기다 세팅 김치 세팅 해놓고 뭐야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이렇게 말을 안 들을 거면 왜 수발이를 우리가 게임해가지고 뽑은 거야 이거. 난 진짜 이거
0: 내가 다음에 한번 걸리면 내가 가만히 안 된다. 옛날에 한 10분 씻어야 되겠다.
3: 위나리를 근데 지금 세월아 내월 하셨네. 보니까 물 받아오면서 수발이 뭐 하나 좀 적어요. 야 그리고 저 한 냄이 확 끼얹어봐.
6: 항상 잘 씻고 있어요?
0: 어.
6: 야 여기 물이요.
0: 어?
6: 예 물. 그리고 승찬 언니 꼼수 부리지 말래요.
0: 어 씻고 있잖아. 봤잖아.
6: 미나리 계속 20분이 걸리냐고 10분이 걸리냐고 1분이면 됐다고.
0: 아, 이 물이 갑자기 틀어졌네. 물이 왜 나갔지? 물이 왜 나갔지? 물이 왜 나갔지?
3: 불 꺼진다! 카메라 다 졌는다!
6: 아, 뭐 하는 거야!
3: 저 왜 저래? 저. 야,
0: 너 어디 보는 거야? 야, 감독님 다 젖었다, 너. 아, 진짜.
6: 카메라 괜찮네. 감독님 물 다 들어갔잖아요.
0: 어디?
6: 형님.
0: 근데 이거 다 먹어도 되는 건가 같아.
6: 삼촌,
0: 어?
6: 이거 좀 도와줘요.
3: 왜?
6: 빨리 삼촌.
0: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뭔데 일을 하고 있잖아, 지금.
3: 그러니까.
0: 애들이.
3: 빨리 해야지, 일을.
6: 시켜야죠.
3: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른 해야지. 시키는데 지금 세월아 내월아 하면 내가 하지. 뭘로 남을 시켜? 그렇게 할 거면 뭘로 사람을 써?
6: 수발 삼촌 그거 다 하시면 이거 물 좀 끓여봐요.
0: 야, 이거 뭐야? 요새 이런 것도 들어있어. 김치를 담고.
3: 아, 걔네한테 쟤를 묻혀줘야 돼.
0: 쟤를 묻혀줘야 돼.
6: 아, 얘네 묻혀줘야 되는구나.
0: 우리 빨리
6: 묻혀. 아.
3: 내가 초장 사올게, 그러면.
0: 초장 사올게, 초장. 어. 내 상의 사올게, 쓸게. 너희 집에 뭘 못한
3: 거 맞아, 맞아.
0: 일머리가 없다.
3: 맞아, 없어. 아유, 너무 고생한다. 수발이. 아유, 귀여워.
0: 그래. 아유. 야, 옷에는 묻히지 마.
3: 가자, 또.
0: 아주 좋네.

0: 와. 뼈 없는 거 먹어야지. 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1: 잘 익었다.
0: 아, 규칙이다. 와.
1: 어머, 어머, 세상에.
0: 조금 길게 했어요. 우리 저, 우리 노비한테 줄게. 뽑느라고 고생하니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2: 와, 식감 좋다. 야, 미나리 향이 아삭아삭하네.
1: 향 되게 좋다.
2: 식감이 일단 미나리가 아삭아삭하게 풋풋하게 들어오다가 그 삼겹살 기름이 싹 터지는데 조합이 엄청 잘 맞네 진짜.
1: 삼겹살 그 느끼함을 미나리가 잡아주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0: 아, 조용 진짜 고급스럽게 먹는다 혼자. 배우긴 배웠어. 배운 집이야. 배운 집 자손 어디 양씨?
3: 나 뭔냐?
0: 무슨 몇 대손?
3: 32대.
0: 아니 그러니까 무슨 파?
1: 고기 좀 먹게 해줘요.
3: 문양동파.
0: 거기 들어갔다고? 8대 거기에? 들어갔다고?
3: 아니, 뭐 들어.
0: 들어갔다고? 얘 뭐라고? 버버터. 이거 버버터.
2: 와, 육즙 가득이다, 육즙 가득.
0: 그럴 것 같아, 와.
2: 와.
1: 미나리랑 라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기서 너무 맛있어.
3: 오늘 그래서 청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청도.
1: 솔직히 태어나서 처음으로 청도 와가지고 속싸움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되게 좀 뭐랄까, 웅장함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웅장하고 짜릿함? 그리고 청도가 은근 되게 크더라고요. 볼 것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좀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3: 약간 차 타고 오면서도 그 속싸움 구경 가면서도 뭘 했거든. 근데 또 지금 또 갑자기 노래를. 이 지금 뭐 지금 상황에 맞으면 이거 방송 나간다 이거.
0: 노래를 분량을
3: 상황에 맞아야 돼.
0: 뽑아야 되겠대.
1: 근데 이거는 단체로 같이 해주셔야 돼요.
3: 뭐예요?
0: 뭔데 또?
3: 사랑.

0: 아니야 그거 그게 이 노래 맞아요? 제가
1: 사랑은 미나리야.
2: 난 안 쳐다볼게. 괜히 또 쳐다보면 나 또 뭐
1: 삼겹살 미나리야.
0: 제가 첫 번째도 정도 하면은 같이 첫 번째도 정도 두 번째도 정도 하면 두 번째도 정도 해주셔야 돼요.
3: 그게 무슨 노래야?
0: 아니 계좌를 해온 거예요 제 입장에서.
2: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래. 방송은 이제 또 제작진이 뭐지?
1: 그래 맞아. 어차피
2: 정도 할게. 응.
0: 첫 번째도 정도
2: 정도
0: 두 번째도 정도
2: 정도
0: 정도뿐이랍니다.
3: 어땠어요?
4: 꼭 나가게 해주세요 이거 좀 노래 좀. 아 편집인가 보다 편집이.
2: 근데 너 오늘 왜 노래를 한 곡도 안 해?
0: 아니 하려고 해도 완전히 하지 말라고.
4: 야
0: 나 진짜 울겠다 진짜 이 정도면. 이래머니 빨리 오세요. 보고 싶어요.
1: 가자!
0: 가자!
1: 아, 시원하다! 내봐! 내봐! 내봐! 다쳤어!
0: 아, 놀라셨나 보다, 놀라셨어.
1: 프로야.

0: 뭐 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2: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2: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걸.
2: 어? 그렇게나 커진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3: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4: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3: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1: 여긴 어디지?
5: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1: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5: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2: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5: 뙤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3: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2: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1: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3: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위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2: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4: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2: 아, 뜨거!
4: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2: 오,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3: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1: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4: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선주를 연주하게 될 거야.
1: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4: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꼴이라는 뜻이지.
1: 봉황이요?
4: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3: 장인은 복미를 오랫동안 정성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2: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1: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4: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3: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족을 올렸어요. 안족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4: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1: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2: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1: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3: 고동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2: 우와, 예쁘다.
1: 에헴,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2: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1: 헹,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2: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1: 그걸 이제 알았어.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요리는 정성입니다. 하지만 정성만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입니다. 숙수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가 정성에 안심을 더합니다. 허용물질 목록관리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관리 기준이 있기에 가능한 맛, 안전이 있기에 건강한 맛, 안심을 주는 안전관리로 우리의 밥상에 행복을 더합니다.
2: 맛있다.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간 박은영입니다. 지난해 5월 국내 최초의 사진특화 국립미술관인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이 서울 창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기록과 미술의 경계를 넘어 사진의 예술적 가능성을 확장하는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립사진미술관에서 열리는 2026 서울사진축제 컴백홈 준비했습니다. 서울사진축제는 2010년 처음 시작한 시각예술축제로 2021년에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건데요. 그동안 서울 여러 공간을 빌려 열렸던 축제가 올해부터는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의 둥지를 들고 정착했다는 의미를 담아 전시 제목을 컴백홈으로 지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한국현대사진 1세대 작가인 한영수, 박형렬, 이한구 등 총 23명의 작가가 참여했는데요. 전시 주제는 삶의 자리이자 정서적인 안식처인 집입니다. 새로운 사진의 집에서 열린 서울사진축제 만나러 서울시립사진미술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1: 5년 만에 돌아온 서울사진축제. 시대와 개인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진을 만나다. 다양한 활짝 열린 시선으로 집을 바라보는 전시. 2025년 5월 서울 도봉구 창동에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진만을 위한 첫 번째 국립미술관으로 우리나라 사진예술을 전시, 연구,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2: 이제 저희가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으로 특별히 조성이 되었는데요. 사진 매체를 특화한 국립미술관으로서는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의 다양한 확장성 그리고 담론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연구하고 수집하고 또 교육을 하면서 사진 매체가 가진 다양한 그 확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 사진의 집인 이곳에서 지난 4월 9일 2026 서울사진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사진예술의 흐름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사진축제 서울사진축제가 5년 만에 컴백홈으로 돌아왔습니다.
2: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열지 못하게 되어서 처음 5년 만에 여는 사진축제라서 의미가 크고요. 그래서 전시 주제가

0: 새콤달콤 집으로 돌아온 축제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거의 1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했던 참여 작가들을 또 컴백한다는, 불러온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한 젊은 작가들, 신진 작가들, 그리고 그간 활동해온 다양한 중견 작가들까지 한자리에 모아서 총 23명이 이제 전시에 참여를 하셨고요.
1: 컴백홈의 주제는 집입니다. 1세대 사진작가들부터 촉망받는 신진 사진작가들이 포착한 다채로운 집 풍경이 한자리에 펼쳐졌는데요. 전시장 역시 거대한 집이 됩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방을 차례로 찾아가며 전시를 즐길 수 있는데요. 4부로 구성된 전시의 첫 번째 주제는 집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국 1세대 현대 사진작가인 한영수를 비롯한 작가들이 바라본 집의 모습들.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주거 공간부터 골목과 거리까지 확장된 집까지, 이들에게 집은 하나의 공간과 개념에 머물지 않는데요.
2: 첫 번째 섹션에서는 리얼리즘 사진의 거장 한영수 작가님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1950년대의 서울 사진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집이라고 했을 때 보통 물리적인 집만 생각하지만 당시의 모습을 보면 정겨운 이웃들의 모습들, 그리고 골목골목의 풍경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사진에 담고 있어서 당시에 우리의 집의 의미는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성찰해보는 그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인간의 터전을 위해 우리가 지워버린 풍경에 집중한 작품도 있습니다. 박형렬 작가의 산으로 존재하기 시리즈입니다. 작품 속 매달린 돌은 간척지에서 찾아낸 거라는데요.
2: 박형렬 작가님께서는 산이라는 모습을 사람들이 잘 닿지 않는 그런 구석구석의 요소들을 사진으로 많이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깎아져 내려가는 그런 단면들을 사진으로 구성해서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고 있습니다.
1: 2부의 주제는 이동하는 집입니다. 타국을 집으로 삼아 가족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담았는데요. 집은 때론 기억과 언어, 정착과 이동 등 조건에 따라 변하기도 하죠. 2부 전시장은 분단과 전쟁, 노동의 경험 속에서 집과 터전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2: 신인수 작가님은 사진작가이시기도 하지만 본인을 노동자, 그리고 또 일용직 노동자라고 칭하는 굉장히 독특한 분이시기도 한데요. 신인수 작가님은 산업 현장을 찾아가서 노동자들이 돌아가신 그런 공간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사진으로 남기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노동자분들의 어떤 희생, 그런 것들을 위해 우리의 일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그런 사진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3부의 작가들이 바라본 집은 마냥 편안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불안과 혼란, 버티는 삶이 머무는 곳인데요. 청년, 노동자, 이민자들에게 집은 집이자 노동의 현장으로서의 공간, 언젠가 떠나야 하는 곳입니다. 집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경계에 놓인 공간인데요.
2: 김민 작가님은 대체복무를 36개월간 하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주지에서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그때 우연히도 같이 살던 연인이 암투병을 하게 되면서 겪는 스토리를 사진에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떨어진 공간들을 사진에 담아놓고 양쪽 벽에 대치시켜서 사진으로 나타낸 작품 시리즈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마지막 주제인 우리의 집에서는 집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내일을 향한 희망의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이 신수아 작가의 비누입니다.
2: 뒤로 보이는 작품은 신수아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커다란 구조물 4개가 솟아있고 일종의 아파트 단지를 연상시키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메모 그리고 사진이 하나하나 붙어 있습니다. 신수아 작가님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벨을 누르고 샤워를 해도 됐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0: 돌아보는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시도하면서 그것들을 작품에 남기는 그런 관계성, 그리고 오늘날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집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본 사진들은 우리에게 집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2: 사실 처음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왔었는데 생각보다 작가님들이 대상에 대해 얼마나 진심으로 감정을 담고 사진을 찍으셨는지가 독자로서 다 온전히 드러나고 느껴졌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3: 일단 저희가 생활하면서 되게 간과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진을 통해서 조명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로서도 되게 그거에 대해 고찰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1: 생활 공간을 넘어 각자의 기억과 정체성을 품은 새로운 집의 발견.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의 2026 서울사진축제 컴백홈에서 집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4: 네,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나 단독주택 외관을 촬영한 사진, 또 도시개발 과정에서 변해가는 자연까지. 사진작가들은 집을 주제로 다양한 풍경과 이야기를 사진 속에 담았는데요. 작가들은 집을 단순한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기억과 시간이 쌓이는 공간이자 관계를 이어나가는 장소로 바라본 겁니다. 전시 공간과 동선을 작가의 집을 방문하는 것처럼 꾸며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사진가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하고요. 사진작가와의 대화와 워크숍, 포토부스를 운영해 사진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6월 14일까지 서울시립사진미술관에서 열리는 2026 서울사진축제 컴백홈에서 드넓은 사진의 세계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우리 음악에도 아주 특별하고 우아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명인데요. 아명은 본래 공명 외에 점잖고 우아하게 부르는 이름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취타는 만파정식이라는 아명을, 여밀랑마는 만엽치오라는 아명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아명을 모티브로 창작 실내악 7편을 초연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2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수작1에서 음악이 품고 있는 숫자를 주제로 공연했다면 올해는 전통 악곡에 붙여진 아명에 담긴 의미와 이야기를 모티브로 공연을 펼쳤는데요. 김상욱, 김영상, 이예진 등 7명의 작곡가가 아명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과연 어떤 음악으로 재탄생했을까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2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5: 전통의 이름 위에 상상력을 더하다.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2. 전통악곡의 이름과 아명, 그리고 창작 국악의 만남. 차세대 작곡가 7인의 전통음악의 현대적 재발견. 지난 4월 23일 국립국악원 우면당. 전통악곡의 숨겨진 이름에서 영감을 얻은 7편의 창작 실내악이 초연됐습니다. 바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수작2인데요. 지난해는 숫자를 주제로 펼쳐졌던 수작. 올해는 7명의 작곡가가 이름을 주제로 전통곡을 재해석했습니다.
6: 수작 공연은 작년에서 두 번째 시리즈로 공연을 하는데요. 창작악단은 전통에 기반한 새로운 창작도 한 축으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통악곡의 이름 또는 아명을 가지고, 아명은 우리 전통악곡을 우아하게 바꿔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과 아명을 가지고 모티브로 해서 작곡을 의뢰했습니다.
5: 이번 공연은 김상욱 작곡가의 절화, 김영상 작곡가의 사각지대 합의된 정

성적. 김정근 작곡가의 춘몽, 라예송 작곡가의 도드리, 이예진 작곡가의 마녀치요, 이재준 작곡가의 여민락, 망가진 도파민 수용체, 황재인 작곡가의 황하

0: 음악제나 대한민국 작곡상 그리고 국악원에서 개최하는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뭐 동아콩쿨 그리고 국악방송에서 주최하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작품을 발표해온 작곡가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 우리 전통 행진음악인 길군악의 아명은 바로 절화입니다. 김상욱 작곡가는 피리와 25현 가야금으로 이별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거리

김영상 작곡가는 사각지대 합의된 정적을 선보였는데요. 트위터의 아명인 만파 정식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입니다.

0: 만파정식 지곡은 만 가지 파도가 멎고 그리고 잠잠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 잠잠해진 것의 이면에 어떤 움직임과 태동하는 것들에 좀 주목하여 작품을 작성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사각지대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했어야 했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에 쌓이게 되는 어떤 감정의 잔흔들을 음악적 흐름으로 풀어보았습니다.
1: 여민락명의 아명인 태평춘지곡은 상서롭고 평화로운 나날을 뜻하는데요. 김정근 작곡가의 춘몽은 아쟁과 해금 팔중주로 생동감 넘치는 봄을 그려냈습니다.

도라들미라는 뜻의 풍류음악 도드리. 라예송 작곡가는 단소, 산조가야금, 장구, 해금의 앙상블로 도드리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만엽 치요는 여민낭만의 아명인데요. 무성한 초목을 뜻합니다. 이해진 작곡가는 여름숲의 풍경과 새소리를 타악주자 오인의 리듬으로 경쾌하게 그려냈는데요.

0: 근데 사실 그게 몇년 전에 찍었던 사진들이랑 녹음했던 새소리들을 듣고 작품을 전개를 하게 됐는데요. 작품을 들으시면 특정한 리듬이 계속 반복됩니다. 전통 장단을 나오지 않지만 그 새가 가진 그 새의 리듬을 가지고 작품이 계속 진행이 돼서 끝나면, 작품이 끝나면 그 리듬을 여러분들이 집에 다 마음속에 품고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1: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여민락. 이재준 작곡가는 이를 현대사회의 자극적인 즐거움에 빗대어 풍자적으로 담았는데요.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계량악기와 훈, 노도, 편종과 같은 아악기도 무대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직접 여밀락을 듣고 배우면서 어떻게 이렇게 느리고 아정한 음악을 백성과 더불어 즐길 수 있었을까라는 되게 현대적인 시각에서의 질문이 들었어요. 이제 전통 악곡인 여밀락을 가지고 현대인들에게도 충분한 자극을 줄수 있는 작품으로 변모시킬 수 있지 않을까. 국악, 그리고 국악 작곡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0: 것들을 만드는 게 국악 작곡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보허사의 아명은 황하청으로, 황재인 작곡가는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통해 진정한 맑음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0: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문 무대, 관객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1: 아, 어떤 생각을 해서 저런 구성이 나올지 조금 되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2: 너무 흥겹게 들었어요. 그리고 아, 우리나라 국악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전을 정말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이 여기서 오늘 연주된 곡이 세계 어딜 나가서 바로 연주되어야 돼 너무너무 좋아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전통음악의 아명에 더해진 일곱 작곡가의 상상력. 수백 년 이어온 전통에 뿌려진 새로운 국악의 씨앗이 미래의 고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3: 네, 작곡가들의 창의적인 해석이 담긴 수작 2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파 정식에서 정적을 읽어내고 여밀락에서는 도파민을 떠올린 젊은 작곡가들의 번뜩이는 기지와 깊이 있는 성찰이 돋보이는 무대였습니다. 이번 무대의 특징은 창작곡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아악기와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계량악기를 활용한 건데요. 각각의 악기가 지닌 고유한 음색과 가능성을 다채롭게 탐구하며 더 풍성한 음악을 구현했다고 하죠. 국립국악원에서는 앞으로도 전통예술의 깊이와 창작의 매력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니까요.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서도소리를 복원하고 전승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바로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유지숙 예술감독이십니다.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유지숙 예술감독을 만나 다양한 작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네,
3: 저희 문화의 공감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4: 네, 이 꽃피는 아름다운 봄날에 이렇게 문화 공감과 같이 이렇게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3: 네. 네. 아니 사실 꽃피는 5월 다양한 네. 행사들도 펼쳐지잖아요. 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도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4: 네. 지금 뭐 정말 바쁩니다. 아, 이제 곧 있으면 국악의 날을 맞이해서 그렇죠. 또 예. 그 행사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당장은 5월 21일 네. 민속악단 그 기획 공연이 아. 또 풍류사랑방에서 열릴 예정이라 네. 이제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이 판판 공연이 격주로 연이 별마지터에서 지금 또 공연이 벌어지고 있고요. 야. 예,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3: 정말 예술 감독 역할 하시랴, 무대 서시랴, 또 제자들 가르치시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 악단 또 외에 창작 악단도 있잖아요.
4: 네, 무용단이 있고 정악단이 있고 그래서 네 개의 악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 그 중에서 민속악단은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4: 네,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 판소리, 아리랑 등을 비롯해서요. 병창, 경기민요, 서도민요, 그 다음에 산조, 그 다음에 산조하면 기악을 하는 분들 네.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물놀이 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 단체가 민속악단이고 대중의 그 음악을 아주 편안하게 펼쳐내는 것이 우리 민속악단의 특징입니다.
3: 그렇군요. 아니 감독님께서는 민속악단 단원으로 시작을 해서 네. 예술감독까지 되셨어요. 네. 97년에 입단을 하셨다고요. 네. 그럼 벌써 올해로 30년
4: 그렇죠.
3: 와, 굉장히 감독님께 민속악단은 남다른 존재일

0: 것 같은데 어떤가요, 느낌이?
1: 정말 남다르죠.
0: 가족.
1: 산도 남달랐고,
0: 네.
1: 정말 그 두로 국립국악원의 단원이 되기 전에는
0: 네.
1: 정말 저곳에 가서 평생 원 없이 노래만 하면 얼마나
0: 네.
1: 좋을까라고 정말 부럽고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막상 단원으로서 조용히 음악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 수석도 해봤고,
0: 네.
1: 그다음 이제 악장도 했고,
0: 오.
1: 그러다가 감독이 됐고,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삶의 여정 또 어떤 예술의 여정을 정말 그 단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같이 이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단원들과의 그런 것들 또 음악적인 것들을 잘
0: 네.
1: 알게 되었고,
0: 네.
1: 그래서 감독을 하면서 굉장히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도움도 됐고, 또 힘들 때도 같이들 해주었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와서 감독이 돼서 이렇게 갔던 것보다는
0: 네.
1: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또그 인연이 됐고,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남다른 곳이죠.
0: 그럼 예술 감독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공연을 기획하고
1: 네.
0: 이런 무대에 올라가는 일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면의 일까지 다 총괄하시는 거죠?
1: 물론 그 공연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건 당연한 거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그
0: 단원 관리도
1: 내
0: 있겠죠.
1: 삶뭐 어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움이 다 있고,
0: 네네.
1: 그런데 이제 그것을 풀어내는 소통의 역할을 리 어떻게 보면
0: 네.
1: 제일 또 중요한 일일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예.
1: 그런데 이제 그 30여 년을 같이 해 오다 보니
0: 네.
1: 이제 서로의 정도 많이 들어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또 굉장히 많이 서운해하기도 하고,
0: 그렇겠네요.
1: 어떤 부분은 또 굉장히 힘을 같이 얹어주기도 하고,
0: 어려운 자리일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역할은 소통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다음에 포용.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왔지만, 많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0: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판소리 중에서 동편제, 서편제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듣고 이제 음악도 좀 친숙한데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서도 소리는 어떤 소리를 말하는 거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조금 어떤 점이 다른지 소개 좀 해주세요.
1: 그 서도 소리는 일단 평안도와 황해도 소리를 그 서도 소리라고
0: 아,
1: 하지요.
0: 네.
1: 그런데 각 음악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소리는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밝고 유장하고 산뜻하고
0: 네네.
1: 흥겹고 이런 게 특징이 있는가 하면, 서도 소리는 좀 조금 무거운 느낌, 좀 구성진 느낌, 슬픈 것, 그러면서 굳건한 힘, 뭐 요런 특징이 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음악이 그 느껴지는 것은 요성의 그 요성이 다른 지방보다 굉장히 깊고 자주자주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요성이라 그러면 이이이이이으으으으으 이렇게 흔들어서 내는
0: 네.
1: 목인데, 이 흔들어서 내는 목이 다른 민요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이렇게 촉급해요. 이런 게 아니라 이이이으으으으으으 이렇게 떨면서 소리를 내는데,
0: 다르네요.
1: 그 태조 이성계 같은 글을 하면서 그 관서 지방
0: 네.
1: 사람들한테는 벼슬을 주지 않아서 그 슬픔에 생겨났다는 소리이다라는 그 설이 있는데,
0: 네.
1: 소리를 해보면 정말 그렇게 슬퍼요. 그런데 만약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남성적으로 꺾어줘요.
0: 굉장히
1: 그런
0: 힘이 있네요,
1: 예
0: 정말.
1: 꺾어주면서 그런 어떤 기백이 또 느껴지고, 예 그다음에 모든 소리의 감정은 전부 다 끝을 이렇게 이 던지지 않고 이렇게 흘러내려져요.
0: 고개를 넘듯이
1: 그렇죠.
0: 유려하게
1: 예 넘는 다음에
0: 떨어지고.
1: 이 이렇게
0: 와,
1: 떨어져요.
0: 굉장히 매력적인 소리네요.
1: 그러니까 흐르고 떨어지는

0: 곡이 굉장히 구성지고 슬프고 이러다가 나는 그렇게 마냥 슬퍼할 수 없어. 꺾고 다시 또 변연하게 떠는. 그래서 서도소리의 특징은 그렇게 구성지고 구슬프고 남성적이다.
1: 그렇다면 서도소리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는 뭐예요?
0: 네, 뭐 방송에서 여러 번 했는데요. 네. 뭐 저는 어렸을 때 그 고향이 이제 강화도이고 그쪽이 이제 황해도가 가깝다 보니까 그렇죠. 서도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서도소리의 그 구성짐이 왠지 저는 좋았었고요. 예. 또 아버지가 삼형제 분이신데 아버지가 호적을 잘 부셨고 뭐 가운데 작은 아버지는 장구를 잘 치셨고 막내 작은 아버지가 소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예. 그런 속에서 아버지도 소리를 하셨고 또 집안이 그러다 보니 듣는 음악은 전부 다 민요였어요.
1: 네.
0: 그러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1: 국악 집안이었어요, 그러면?
0: 뭐, 국악 집안이다, 이렇게 말하긴 뭐고, 그 시대에는 네. 그냥 그렇게 다 했어요.
1: 아, 전공을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리도 하고, 장구도
0: 네네네.
1: 치시고.
0: 네, 네, 네. 아니, 왜냐면, 농악대가 있잖아요, 각 지방군. 그 농악대가 이제 우리 집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왜냐면 호적이 으뜸 아끼니까. 그럼 이제 다 모여서 거기서 한바탕 놀고 그리고 이제 동네를 반바퀴 도는 거죠.
1: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즐기면서 살았던 어떤 지금의 예능이었네요.
0: 그렇죠. 그래서 그냥 삶 자체가
1: 항상 음악과 함께
0: 네,
1: 하고
0: 음악과 함께였어요.
1: 예. 네. 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도소리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감독님께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지난 2024년에는 서도소리 대표 악곡인 관산용마 수심가 음반을 또 발매하셨고 지난해에는 서도민요와 서도산 타령 음반을 발매했는데
0: 서도산 타령.
1: 네. 네. 야, 근데 이 음반을 제작하기까지 3년이 걸렸다고요?
0: 네, 아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놓고 또 하면 하는 과정에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하고 또 했는데 아 이거 아니다 그러면 다시 다 버려버리고 다시
1: 누가 하고.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감독님께서 스스로?
0: 아니요 이제 저는 나중에 지쳐서 그냥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이제 그 음악을 해주셨던 김성국 대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꼼꼼하게 그렇게 해주셨죠.
1: 아니 그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협연을 통해서 서도소리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지난해에 또 아주 뜨거운 무대가 있었잖아요. 국립극장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가수 인순이 씨하고 두 사랑 이야기 공연을 펼쳐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는데 굉장히 케미가 좋았다면서요.
0: 네, 일단은 그 인순이 선생님께서 굉장히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열었었고 저는 그 이렇게 어려운 국악을 대중적인 분이 불러주신 거에 대한 고마움이 더 앞서서 열어했었고
1: 아, 직접 부르셨어요?
0: 네.
1: 어머, 쉽지 않았을 텐데.
0: 네, 그래서 선생님 그럼 녹음을 해주세요. 제가 듣고 이거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편하게 선생님 식으로 편하게 풀어서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녹음을 해드렸어요.
1: 네.
0: 근데 정말 그 잘 그분이 표현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그분이 서도소리에 대한 매력에 빠지셨어요. 그리고
1: 근데 왠지 인순이 선생님과도 잘 어울려요. 뭔가 구슬프면서도 힘이 있다 이런 느낌에서
0: 네, 네. 저는 어울릴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은. 인순이 선생님하고 나하고 뭐가 어울릴까? 이랬는데, 일단 그 살아온 역경, 그 힘든 고난을 이겨내는 어떤 그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분이 그 악하지 않게 이렇게 잘 승화시켜 오신 모습이 너무 절절히 와서 닿았어요, 저한테.
1: 네.
0: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진지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음악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좋은 소리들을 이렇게 풀어내니까 굉장히 관심도 더 갖게 되고 좋아하는구나.
1: 네.
0: 그래서 인순이 선생님과 저가 각자의 분야의 소리를 최선을 다해서 불렀고
1: 네.
0: 그 다음에 살짝 일탈을 해서 서로 바꿔 부르기도 했고 이런 것들은

0: 관객들이 더 좋아하신 부분이기도 했고,
1: 네.
0: 제가 인순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음반, 빨리 속옷소리 음반 내세요.
1: 어머, 그 정도로요?
0: 네, 정말 잘하세요. 네.
1: 오, 뭐 궁금합니다. 들어보고 싶으네요.
0: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즐겁게 작업을 해왔고,
1: 네.
0: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1: 자, 그리고 최근에 또한번 화제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BTS, 이게 정말 몇년 만에, 6년 만에 컴백인가요?
0: 네.
1: 자, 안 그래도 전 세계가 막 주목하고 있는 그 광화문 컴백 무대 공연에
0: 네.
1: 감독님이 가장 가운데에서 아리랑을 부르시더라고요.
0: 네.
1: 예. 그 공연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0: 예, 그 BTS가 아리랑을 한다. 근데 그 아리랑을 선생님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섭외가 왔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러면 거기 한 5명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그럼 우리 국립공원에 다른 분들이 잘하니까
1: 네.
0: 같이 하죠. 이래가지고, 공연을 서게 되었는데,
1: 네.
0: 그 공연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는 좀더 이렇게 좀 부각이 되길 좀 바랬었어요.
1: 국악
0: 예,
1: 자체가.
0: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1: 네.
0: BTS에 들어간 삽입 음악인데, 그래도 우리 국립국악원에 다른 분들이 많이 이렇게 출연해서 하니까
1: 네.
0: 또 이것이 좀더 품격 있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날 공연할 땐 조금 더 이렇게 구도를 다시 잡은 거였어요.
1: 네.
0: 예.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리랑이 좀 더, 그분들 공연할 때좀 같이 계속 좀 했었으면 좋았겠다. 저 아니래도,
1: 네.
0: 예, 그냥 이렇게 삽입 음악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같이 공연 준비하면서 그날 광화문에서 공연할 때도
1: 네.
0: 보면 굉장히 그 BTS 그분들이 예의가 바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이제 시작 전에
1: 네.
0: 광화문 뒤에서 우린 이쪽에 있었고 그분들은 이제 저쪽에 있었고 하는데 한 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1: 어머, 한 분이 아니고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0: 저는 잘 모르겠어요.
1: 누구였는지.
0: 그분들을 보시면, 저분 어쩌면 저러실까 하는데, 제가 어떤 기자분이, 그분이 누구냐고 했을
1: 그러니까,
0: 때,
1: RM일지, 정국일지.
0: 정국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이 되게 약간 치마 같은 스타일을 입으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1: 치마 같은 거 입으신
0: 여기
1: 분.
0: 이제 이렇게 둘렀을 때,
1: 하얀색.
0: 예. 근데 두 분이 입으셨는데,
1: 맞아요. 지민하고.
0: 근데 정국 그분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따뜻하고 예의도 바르셨고 우리가 공연하는 내내 같이 그런 기분이었어요. 같이 너무 너무
1: 그랬군요.
0: 좋아했고 BTS랑 같이 공연한다고 하니까
1: 네.
0: 모두들 또 이렇게 관심 갖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1: 아니, 근데 그 음악이 사실 그 공연 바로 전날 3월 20일에 공개가 됐거든요. 그럼
0: 네.
1: 그때까지 음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BTS 공연 가운데 아리랑을 한 소절 부른다. 이렇게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0: 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녹음을 미리 했었어요.
1: 그 부분만요?
0: 그 부분을.
1: 네.
0: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삽입이 돼서 1절은 이제 제가 부르고
1: 네.
0: 2절은 합창.
1: 아.
0: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게 전 세계로 방송이 생방송으로 되기 때문에 혹여 있을
1: 네.
0: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그
1: 네네.
0: 부분은 미리 녹음을 했었죠.
1: 아니, 근데 그 공연 자체가 아마 보안이 굉장히 철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0: 네, 이거 서약서도 쓰고,
1: 아,
0: 네.
1: 비밀 유지 뭐 그런 서약서요?
0: 예.
1: 어머머.
0: 그래서 제자들한테 사실은, 제자들한테 뭐, 제가 뭐 어느 공연을 해도 나 그거 공연한다 소리 안 하거든요. 그
1: 네.
0: 뭐할 필요도 없고. 근데,
1: 네.
0: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다. 이거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1: 그러니까
0: 애기들한테.
1: 얼마나 자랑하고
0: 네, 야,
1: 싶으셨겠어요.
0: 선생님 BTS랑 공연한다? 이렇게
1: 얼마나
0: 얘기하고 싶은
1: 좋아했어요.
0: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얘기 안 했는데 그날 이제 TV를 보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그 광화문에 공연관 보러 간
1: 네.
0: 아이들도 있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1: 거기 현장에 간 거예요?
0: 했는데
1: 어머머.
0: 화면에 이렇게 아리랑 나오니까 같이 따라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줌이 돼서 오니까 우리 선생님
1: 너무 좋아했구나.
0: 그런
1: BTS
0: 모습을
1: 보는 것보다 더 반가웠겠네요.
0: BTS랑 같이 아리랑을 공연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1: 네.
0: 그래서 아주 즐거웠던 그런 또 추억이 있습니다.
1: 자, 이렇게 또 앞으로 좀더 좋은 계기들이 많이 생겨서 다양한 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 이 공연이 5월 20일, 21일 또 이틀 동안 열리죠?
0: 네. 보통은

0: 공연을 하게 되면 관객은 앉아서 보고,
1: 그렇죠.
0: 느끼고 그냥 말없이 가시잖아요.
1: 네.
0: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 노래 속에 인생이 다 담겨 있고, 거기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또 때로는 치유도 되고, 뭐
1: 네.
0: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그렇게 풀어내고 싶었어요. 뭐, 인연, 사랑, 낭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 네.
0: 각 파트마다 준비를 했는데, 단순히 공연이 아니라 관객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어떤 때 제일 슬펐고, 우리는 어떤 때 이런 노래의 대목을 들으면서 위안도 받기도 한다. 그래서 관객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1: 네.
0: 요번 꾸미는 무대는 정말 사랑방에 맞게,
1: 아.
0: 같이 관객과 공연이 하나가 되는
1: 네.
0: 그런 공연으로 지금 만들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 외에도 또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대표 공연들이 있을까요?
0: 네, 일단 많은 공연을 했는데,
1: 네.
0: 그 가장 주력하면서 신경을 썼던 부분이 레파토리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기악은 이제 모든 것, 기악 연주했던 선생님들이 연주하셨던 곡들이 한다 100년 이상이 넘어가니,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음악을 전통 기반으로 한 우리의 음악을 한번 만들어내자.
1: 네.
0: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신산조라는 곡을 이제 제목을 가지고 기획공연을 해왔는데,
1: 네.
0: 사실 다른 분들은 만들고 싶어도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1: 왜요?
0: 옛 어른들께서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신 음악에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또잘못 만들었을 때
1: 네.
0: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데 저도 못 만들어도 괜찮다. 버려도 괜찮다. 이건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박범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또 국악계 원로 선생님들이 오셔서
1: 네.
0: 괜찮다. 만들어 봐라. 우리가 용기를 줄게.
1: 네.
0: 우리가 추임새를 해주마.
1: 와.
0: 그래서 그런 작업으로 계속 해왔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음악이 좋은 음악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1: 네.
0: 요걸 좀 확장해서 좀 키워가보자.
1: 네.
0: 그래서 그런 그 음악도 성악에서는 그동안 많이 불려지지 않았던 노래들을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작년에 전기공연에서 다시 그리는 노래로 이제 했는데,
1: 네.
0: 거기서 좋은 곡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공연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설 무대로 옮겨서 불러서 다시 대중화시키자.
1: 네.
0: 그래서 그런 공연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이제 레파토리를 더 확장하고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자 해서 지금 이제 그런 음악과 그런 만드는 일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5월 23일 토요일에는 또 야외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나게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민속악단 공연이 이어진다고요?
0: 거기는 이제 연희단의 판판이라는 그 공연인데요.
1: 네.
0: 그 연희단이 가지고 있는 뭐, 버나 돌리기, 뭐또
1: 너무
0: 뭐,
1: 재밌잖아요.
0: 예, 재밌죠. 또
1: 네.
0: 재담 소리,
1: 네.
0: 또 사자놀이, 뭐또 줄타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여기에 또 무용단이 오셔서 장구춤도 어우러지고, 그
1: 오,
0: 다음에 또 민요가 들어가서 같이 그 재담 좀 올려주고.
1: 재밌겠네요.
0: 그래서 그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지금 아마 연희단 그 별마지터에서 격주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매해 객석이 가득가득 찰 정도로 굉장히 성과가 좋고, 그거를 이제 한번 또그 나가는 거죠.
1: 박물관으로.
0: 나가서 또 일반 분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리고.
1: 네. 그러면 국립중앙박물관에 23일 못 가시는 분들은 그 다음 주인 30일에 국립국악원에서 또 보실 수 있는
0: 그렇죠.
1: 거네요.
0: 오시면 됩니다.
1: 격주로. 알겠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0: 오세요.
1: 예매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이루고 싶은 목표 아니면 계획 어떤 게 있으실까요?
0: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서도소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소리를 많이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펼쳐질 무대나
1: 네.
0: 희망, 이런 것들을 사회 이걸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중간에 정말 재주 있는 사람들이
1: 그만둬요.
0: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1: 네.
0: 저는 올해 그 서도 예인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서도스라는 모든 사람들을 좀

0: 이렇게 그 무대에 나 쓰고 싶어 네. 라고 할 만큼 잘 짜서 그런 무대를 통해서 소리의 어떤 그 희망과 의욕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걸 만들어주고 싶어 지금 공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그 이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 것인가
1: 맞아요.
0: 또 어떻게 물론 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안을 순 없지만 네.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 의욕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계속 가져가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네. 늘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제가 해결해야 될 좀 많으니까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많은 경험을 가지고 네. 제가 대응을 하게 되면 또 국악 어떤 그 사회에 어떤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판소리, 민요, 사물놀이 등 다양한 민속악의 전승과 복원을 위해 애써온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그야말로 민속악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들 앞으로도 좀 꾸준히 이어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요.
0: 감사합니다.
1: 이번 주에 열리는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도 무사히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유지숙 예술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감독님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탄핵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청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호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1: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립박물관 문화재단과 함께하는 2026년 박물관 문화향연을 오는 11월까지 전국 11곳 국립박물관에서 무료로 개최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은 국립중앙박물관이 2014년부터 매년 운영해온 공연으로 매년 판소리, 클래식, 국악, 무용, 합창 등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공연 주제는 국립의 품격, 역사에서 문화로 함께해요 박물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5월에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과 육군군악의장대대가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공연을 펼치고요. 6월에는 국립합창단과 서울오케스트라가, 7월에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아카데미

가 관객과 만납니다. 지역 국립박물관 박물관 문화향연과 자세한 일정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이 선교선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
1: 산철가는 인생하고 계절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는 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거 네, 생각 많이 해요.
0: 빨 한심 허구.

0: 좋아요.
1: 손에 뭐 이렇게 들고 와. 티타임 할까요? 요거 하나 먹고 소리 할까요?
0: 네.
1: 여기를 이렇게 딱 끼게 이거 밑에 거 벌려요.

0: 쉬워서 제가
1: 프랑스 항공문화원에 예술 강사, 그러니까 파견 강사로 나가서 판소리를 지도한 적이 있어요. 판소리 워크숍을 하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로루가 판소리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 판소리 너무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2: 아이고 형님! 동생 흥부를 모르시오!
3: 이해 못했지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파리에서 회사, 큰 회사 다니고 있었어요. 금사 다니고 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 그만두고 우리 엄마한테 한국에 가서 1년 동안만 이렇게 일하고 파리에 갈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 만약에 3년 이렇게 바라면 엄마가 아마 허락 바라면 못 받을 것 같아요.
4: 안녕하세요.
3: 우리 동네 제일 맛있는 붕어빵 집이에요.
5: 프랑스 기자들도 몇 번 따라왔어요.
6: 아, 이 집이요?
5: 네. 유명하신 분인가 봐.

0: 여기 역사 되게 예쁘고 저는 판소리 공부하니까 판소리 중동 음악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래된 구멍 이렇게 곳에서 이렇게 판소리 하면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1: 절공 열구 돈 단양을 내어 주니 해라 이 사람 몹쓸 사람
0: 이렇게
2: 아 마포로
0: 네네
2: 4년인데 이런 소리를 내요?
0: 아, 고맙습니다. 연습 많이 많이 합니다.
3: 외국 분이 진정이야. 또 우리나라 판소리를 대단한데 아직
1: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철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평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천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천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오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1: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탄탄
1: 웅
2: 웅
1: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연
5: 이 노래
6: 들어볼래?

0: 섬진강을 구경하고
1: 할아버지
0: 경상도라.
2: 어, 이거 우리 손자딸 목소리인데? 손자딸 어디야?
1: 저 시비 뱃속이에요.

0: 다음 딱콕
1: 가공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연희공방 음마 갱갱입니다. 네, 화창하고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참으로 좋죠. 네, 이 좋은 봄날에 저희들을 찾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 아, 완연한 봄이구나. 정말 새싹이 파릇파릇 피어난 우리 친구들 같이 정말 기분 좋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정도로 저희들이 반가우신가요? 좋아요. 우리 그러면 더욱더 반갑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두 손을 번쩍 들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보여드릴 이야기의 제목이 뭘까요? 음마갱갱? 인형? 극장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멋진 무대 안에서 여러 아기자기한 우리나라의 전통 인형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도 한번 바라볼까요? 와, 장구도 보이고 꽹가리도 보여요. 이쪽을 또 바라보니 피리가 보이네요. 자, 이렇게 우리의 장단과 선율로 함께 이야기를 풀어낼까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0: 기대가 되시나요? 아이고 저희들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자, 기왕지사 이 장단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장단 조금이라도 알고 본다면은 더욱더 신명나게 즐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과 함께 게임으로 한번 장단을 쉽고 빠르게 익혀볼게요. 게임할 친구 손 번쩍. 이렇게나 많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손머리 위로 모두 준비하시고 반짝반짝 하나 하면은요 무릎을 치세요. 하나 둘 하면 손뼉, 셋 하면 엄지척, 넷 해도 엄지척. 자, 연속으로 해볼게요. 준비하고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 이거 어디서 많이 해봤던 건데? 맞아요. I am 그라운드죠. 자, 제가 감히 장담을 하겠는데 우리 앞에 보조의자에 앉은 우리 친구들 대학교 가서까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리 한번 익혀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자기소개하기라고 말 안 하고 장단구음하기라고 말할 거예요. 장단구음하기 뭐라고 말한다고요?
1: 장단구음하기.
0: 좋습니다. 모두 손머리 위로 올리시고 I am 그라운드 장단구음하기를 크게 외쳐주세요. 갑니다. 핫 둘 시작.
1: I am 그라운드 장단구음하기.
0: 제가 하는 장단을 따라하세요. 장구는 덩쿵따,
1: 장구는 덩쿵따,
0: 쿵쿵쿵쿵 따따따,
1: 쿵쿵쿵쿵 따따따,
0: 뚜르렀다 뚜르렀다 뚜르렀다 뚜르렀다
1: 뚜르렀다 뚜르렀다 뚜르렀다 뚜르렀다,
0: 꽹가리는 캥캥,
1: 꽹가리는 캥캥,
0: 행개개 으깨개,
1: 행개개 으깨개,
0: 룩은 뚱뚱,
1: 룩은
0: 지금부터 조선판 쇼미더머니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여러분들 소리 질러요. 갑니다. 시작. 갱기기 웃기기, 갱기기 웃기기,
1: 갱기기 웃기기, 갱기기 웃기기,
0: 갱기기 갱기기 갱기기 갱기기
1: 갱기기
0: 갱기기 으치기기 으치기기 으치기기
1: 으치기기 으치기기 으치기기
0: 파붕다붕덩
1: 붕덩덩
0: 왜 이리 잘하지? 엄청 잘한다. 함께 오신 보호자 여러분들, 우리 이 어린 친구들이 이 어려운 장단을 이렇게 신명나게 말할 줄 아셨어요? 모르셨죠? 그러면은 한 번 더 우리 친구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야, 잘한다. 자, 친구들, 우리 민족만이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잘할 때 우리들은 망설이지 않고 그 잘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칭찬해줬어요. 그게 바로 고마운 소리 추임새입니다. 자, 이 추임새도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소리 질러 얼쑤!
1: 얼쑤!
0: 다 같이 소리 질러 철수!
1: 철수!
0: 얼쑤!
1: 얼쑤!
0: 철수!
1: 철수!
0: 시화자!
1: 시화자!
0: 혼들면서 좋다!
1: 좋다!
0: 뭐야? 아니 어떻게 이 추임새도 이렇게 맛깔나게 잘하니? 아, 이곳이 서울의 대표 서울 남산국악당을 찾은 어린이들이라서 그런가 보다. 모두 다가 국악 영재 같습니다. 자, 안 되겠어요. 이렇게 잘하는데 그냥저냥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들의 추임새로 공연을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 이 추임새를 함께 노래하면서 막을 펼쳐볼게요.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해볼까요?
2: 네!
0: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추임새를 노래로 부르면서 오늘의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릴 뜨개 할아버지입니다. 네 가지의 인형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중 첫 번째, 하얀 머리에 하늘색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이런 좋은 노름판을 보면은 기웃거리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오늘 이곳에 왔는지 안 왔는지 다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인형극, 어디 내 손주들?

0: 그래. 사람들 참 많이 돈부였다.
1: 아니, 네? 사람이 만큼 적군 간에 아, 웬 영감이 남의 노름청에 나와서 난간이 떠드시오?
0: 에? 날들은 웬 영감이 남의 노름판에서 떠드냐고?
1: 아이고, 그리야.
0: 내가 웬 영감이 아니고
1: 에이.
0: 살기는 저 옆 동네 사는 박한량 박주사 박첨지라고 하네, 이놈아.
1: 아이고, 옆 동네 사니까 뭐 서울 근처에 사는 박첨지 영감이라고?
0: 그렇지.
1: 아이고, 영감.
0: 에?
1: 아이, 그러나 저러나 오늘 여기 남산국악당에는 도대체 무슨 사로 나오셨소?
0: 아, 여기 무슨 일로 나왔냐고?
1: 아이, 그리야.
0: 그 무슨 일로 나온 것이 아니고,
1: 응.
0: 아, 글쎄, 수삼 년 전에? 아, 우리 손주들이 말이야.
1: 아, 손주가 왜?
0: 집을 나갔는데?
1: 왜?
0: 아, 글쎄, 아직까지 집에 들어오질 않는다, 이 말이지.
1: 아, 이를 웃자?
0: 응? 아, 그래서 우리 손주들이 말이야. 오늘 같이 이렇게 좋은 노름판이 있으면은, 들여다보기를 좋아했으니 나 오늘 손주들이 나 찾아보려고 나왔지.
1: 아이고, 영감.
0: 에?
1: 아이, 근데 여기 손주로 보이는 친구들이 여기 이렇게나 많은데 아, 여기서 영감 손주를 무슨 수로 찾는단 말인가.
0: 우리 손

0: 뽑아보시게 그려.
1: 그럼 한 자락 뽑아볼까나?
0: 아이, 빨리 한 자락 뽑아서 손주들 빨리 찾으시게 그려.
2: 어째 한 자락 뽑아봐요? 그럼 박수 좀 쳐요. 아이 여보게.
0: 영감.
2: 나 이렇게 박수도 받았거니?
0: 어이.
2: 그럼 내 이 노래 한 자락 뽑아보리다이?
0: 헐시고.
2: 죽장 짚고 망해.

0: 모르겠네.
1: 아, 대박.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이래 왜 이래. 아 영감 뚝. 아 영감 왜 이래. 아 영감 뚝.
1: 뚝.
0: 아니 갑자기 노래 신나게 부르더니 갑자기 또 울고 그래.
1: 아 왜 울기는.
0: 아 왜 울어.
1: 우리 손주들 보고 싶어 울지.
0: 아 여기 손주. 영감 여기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을 게 아니라 사내 손주가 여기 왔는지 직접 가서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떤가?
2: 응? 날 들어 직접 가서 찾아보라고?
0: 그렇지. 여기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을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사내 손주가 여기인지 확인해보는 게 어떤가?
2: 아니 그러니까 여기 쪼그려 앉아있지 말고 직접 가서 우리 손주들이 여기 있나 찾아보라고?
0: 그렇지. 왔다 갔다 여기 위에서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떤가?
2: 아니 그러니까 왔다 갔다 노래만 부르지 말고 직접 가서 우리 손주들이 여기 있나 찾아보라고?
0: 지금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으니까 직접 들어가서 찾아보는 게 어떤가?
2: 아니 그러니까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으니까 직접 가서 여기 우리 손주들이 있나 가서 찾아보라고?
0: 이 영감이 노망이 따따붕 나셨나. 왜 내 말만 따라해. 빨리 들어가서 찾아보라니까.
2: 아따 그래 그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 그래?
0: 아이 그렇지.
2: 아이 그래 그러면은 아 여기 우리 손주들이 있나 없나 그럼 내 한번 찾으러 가봄세. 여보게 장단 한번 주시게.

0: 여보게!
1: 여보 왜?
0: 나 우리 손자 녀석 찾았대!
1: 어?
0: 나 우리 손자 녀석 찾았어!
1: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온가?
0: 나 우리 손자 손자 녀석 찾았어.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1: 어이.
0: 우리 손주들 나이대가 이 나이대야.
1: 아이고 체념하듯이 나오셨네 그냥.
0: 그렇지.
1: 아 이렇게 나왔은 거 보니까 그래도 춤을 한번 추긴 춰야지.
0: 그렇지.
1: 어이.
0: 그럼 어째 우리 손자 녀석이 맞는지 아닌지 어째 춤을 잘 추는지 못 추는지 한번 봐야지.
1: 그렇지.
0: 자 장단 바짝 몰아놓고 가봅세.

0: 차분하시게 인사.
1: 잘한다, 잘이었다.
2: 아, 박수 한번 주시게.
1: 훨씬고 잘한다.
0: 조심, 조심. 어, 조심히 올라가야 돼. 아, 또 잘 춘다. 여보게.
1: 어, 영감.
0: 여보게.
1: 어, 영감.
0: 내가 참 잘 골랐어.
1: 아이고, 마누라 소장각 하나 생겼네, 그냥.
0: 그렇지. 여보게.
1: 어, 영감.
0: 내가 이 앞에 스테이지까지 데리고 나와서 어. 춤추는 것을 자세히 보니까.
1: 보니까?
0: 우리 손자 녀석이 아니네.
1: 아니요.
0: 아니네.
1: 아, 영감.
0: 에?
1: 아니, 노래 부르고 춤췄는데도 못 찾았는데, 아, 무슨 다른 방법이 없는가?
0: 아, 다른 방도가 없냐고?
1: 아이, 그랴.
0: 내 이럴 줄 알고, 내 다른 방도를 가지고 왔네.
1: 아니, 어떤 방도를 갖고 왔어?
0: 우리 손주들이 말이야.
1: 응.
0: 아, 그래서 소실적부터.
1: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0: 그렇지.
1: 어.
0: 이 소실적부터.
1: 응.
0: 접시를.
1: 접시를.
0: 접시를.
1: 접시를.
0: 그렇게 잘 돌렸어.
1: 접시를 잘 돌렸다고?
0: 접시를 그렇게 잘 돌렸어.
1: 접시를 잘 닦은 게 아니고 잘 돌렸다고?
0: 잘 돌렸어.
1: 아니, 그래서.
0: 그래서
1: 어.
0: 나 이 접시 돌리는 전문가를 한 명 모셔다가
1: 어.
0: 이 손주들 다시 한번 찾아볼라네.
1: 아이고, 그 좋은 생각이네. 그 전문가 이름이 뭔가?
0: 전문가 이름이 말이야.
1: 네.
0: 바로 돌아돌아 번화시일세.
1: 아이고, 영감, 그거 우리가 부를 테니까 영감 잠깐만 쉬고 오시게 그려.
0: 아이고, 네, 그러면 한번 불러주시게.
1: 알겠네, 그려.
0: 나 들어가네.

0: 어이구 잘 도네.
1: 아 여보게.
0: 아 돌아 돌아 방아씨.
1: 나 저 뒤에서 잘 쉬고 있는데.
0: 에이.
1: 그 박첨지 영감이 자기 손주 찾아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거든.
0: 에이.
1: 근데 나왔더니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박수 소리가 개미 똥구녕만 해가지고 나 그냥 들어가야겠네.
0: 아이고 아이 방아씨 잠깐.
1: 아 여보게.
0: 번아씨
1: 내가 박수도 이렇게 받았는데 어찌 그냥 들어가겠는가.
0: 그렇지 그렇지
1: 그래네. 에이. 그 박첨지 손주들이 그 접시 돌리기를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가지고
0: 에이.
1: 내가 요 번아를 가지고 나왔네.
0: 에이.
1: 오늘처럼 해가 이렇게 쨍쨍 내리치는 날 이놈을 머리에다가 탁 쓰면 뭐가 될까요. 모자 손 들어봐요. 모자 손 들어봐요. 완전 땡.
0: 에이.
1: 정답이 아니었어요. 해가 쨍쨍 내리치는 날 요놈을 머리에다가 탁 하고 쓰면 바로 양산이 되고 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요놈을 또 머리에다가 탁 쓰면 그렇지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구만 우산이 되는 것이었다. 내 요놈을 돌려서 박첨지 손주를 한번 찾아보는데 자기 어릴 것 다 때려.

0: 아 여보게!
1: 아이고 아이고
0: 내가 지금 번질 사이에 다리 사이에 그냥 무지개 사이까지 다 했는데 박첨지 손주가 안 나오는데
1: 아 이거보다 더 어려운 기술을 보여줘야지 나오려나 봐
0: 어려운 기술을 보여줘야 나온다고?
1: 그래 그래
0: 아니 나 그러면은 뭐가 좀 주머니에 뭐가 막 들어와야 내가 이걸 보여주는데
1: 아니 그런 거 말고 봉사정신으로 해
0: 봉사정신으로 하란 말이야?
1: 아이 빨리 하!
0: 내가 아이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조금 더 비싼 기술로 한번 가보는데 장애로 거 다 때려라

0: 재미있으세요? 즐거우세요? 신명나세요? 그렇다면 박수와 함성! 야, 여보게!
1: 에이.
0: 내가 여기 왜 나왔더라?
1: 아이고, 박첨주 손주 잡고 나왔잖아!
0: 박첨주 손주! 아이, 이 정도 보여줬는데 안 나오면은 이거 없는 거 아니야?
1: 아니, 여기 앞에서만 돌릴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주고받게 해갖고 박첨주 손주 찾아보는 게 어떤가?
0: 내가 직접 가서 찾아보라고?
1: 그래야지 누가 잘 돌리는지 알지.
0: 아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1: 아이고, 얼른 가서 빨리 찾아주셔.
0: 찾아줘야 돼요? 찾아줘야 돼요? 아이, 대답 소리가 별로 작은데?
1: 아, 다시 한번 물어봐.
0: 찾아줘야 돼요? 당기당기란다, 고! 어디요? 누구예요? 너 나오세요. 자, 준비. 자, 요거를 양손으로 꽉 잡고 여기다가 던지세요. 자, 하나, 둘. 잘했어요.
1: 잘 쉬고.
0: 자, 어디예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쉬. 아, 여보게.
1: 떨어들어 번아 씨.
0: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박첨지 선주가 꼭 어릴 필요는 없잖아요.
1: 그렇지, 그렇지.
0: 이 정도 나이가 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 이 정도 나이가 맞을 수도 있지.
0: 그렇잖아요. 박첨지 선주 맞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처음엔 다 아니라 그래요. 자, 차렷. 인사. 박첨지 손주가 맞는지 아닌지 어디 한번 번화를 던져보도록 하는데 덩기덩기덩. 자, 요거를 꽉 잡으시고 꽉 잡으세요. 꽉. 이거를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다가. 자, 준비. 하나. 1차 합격. 자, 이제 제가 갑니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예,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얼굴 조심하고, 얼굴 조심하고. 예, 이거 던질 거예요. 받아요. 알았죠? 자, 준비. 하나. 여보게.
1: 돌아 씨.
0: 박첨지 손주가 아니라 회방꾼이었네.
1: 아이고.
0: 예,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아, 여보게.
1: 네.
0: 내가 보기에 여기에 박첨주 손주가 멀리 있거나 잘 안 보여서 못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박첨지 손주가 이 번화를 높이 올려서 볼 수 있도록 요 가래떡 같은 번화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가래떡 쿵떡 가래떡

0: 여보게? 어. 내가 보기엔 여기에 박첨지 손주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응. 나 그만 들어가겠네. 안녕!
1: 아이, 고생했네 그려! 아 여보게! 영감!
2: 여보게!
1: 영감!
2: 아니 어째 우리 손주들 찾았는가?
1: 아이고 돌아 돌아 번아 씨가 나왔는데도 손주들을 못 찾았어.
2: 못 찾았다고?
1: 아이 그려.
2: 아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이거 번화까지 돌렸는데도 못 찾았어?
1: 못 찾았어.
2: 아유 그러면은 여기에는 우리 손주들이 없는 것 같네. 여보게
1: 에이.
2: 나는 여기 손주들이 없는 것 같으니 어허. 나는 이만 마을로 들어가 보겠네. 나 들어가래.
1: 마을에서라도 찾으시게 그려.
3: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의 젊어소시적 이야기. 아름답고 찬란했던 그 시절 정춘 이야기. 지금은 제 곁에 없지만 그 친구의 그 시절 이야기를 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 박첨지.

0: 하여보게.
1: 예.
0: 내 젊어소 시적에는 번화 한 바퀴만 돌리면 쌀이 한 대가 나왔고 주리에서 높이 뛰었다 하면은 쌀이 한 가마니가 나왔지.
1: 예.
0: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지 그때 그 시절 생각하면 참 그립네 그려. 여보게 산바지.
1: 예.
0: 내 젊어 소시적 청춘 시절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가.
1: 예. 아 오늘 오신 분들께 그 청춘 이야기 들려주시지요 영감님.
0: 아 여기 오신 번님네들도 내 젊어 소시적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0: 타는 얼음산이 박첨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여보게.
1: 예.
0: 아이 줄이 내 말을 어찌나 잘 듣는지.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는 것이랬다. 아니 올라가라 올라가라.
2: 헐시고
0: 여보게.
1: 예.
0: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줄을 한번 다 보는디 지척이 천리여 천리가 지척이랬다. 한 발 가보는데 자기 열었겠구나. 때려라.

0: 야 이놈아 잠깐 이쪽으로 와봐라. 줄을 잘 잡아라.
1: 아이고 팔치고.
0: 야 이놈아 니도 줄을 잘 잡아라.
1: 아이고
0: 아이씨. 하여보게 이번엔 무엇인고 허니 서해안의 꽃게처럼 옆을 한번 기어가 보는 것이라 다 때려라.

0: 파이팅!
1: 아이, 감사합니다. 아, 여보게.
2: 예.
1: 이번에 무엇인고 하니?
2: 어이.
1: 주리에서 한번 뛰어보고, 한번 날아보는 것이랬다. 정기정기정 좋고.

0: 얼음사님 박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게,
1: 에이,
0: 나 뒤로 들어가네.
1: 여기 전설의 문어크.

0: 여보게 삼바지.
1: 예, 내 젊은 소시적 이야기 어찌 잘 들었는가?
2: 신명나게 잘 들었습니다, 영감님.
1: 아이, 고맙네, 그려. 아, 여보게.
2: 예.
1: 이 번아라는 놈이 내 젊은 소시적에 내 말을 아주 잘 들었지.
2: 아이고, 아 그럼 어디 한번 보여주시지요, 영감님.
1: 아이고, 오랜만에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데.
2: 예.
1: 아,

0: 지금은 눈 어둡고 귀도 잘안 들리고 이 팔에 힘도 없어서 잘 될지 모르겠네, 그려.
1: 아이고, 그래도 몸이 기억할 겁니다, 영감님.
0: 한번 해볼까?
1: 예.
0: 에이. 아, 이놈이 바로 번화라는 것인데,
1: 어이.
0: 애가 쨍쨍 내리칠 때 머리에 턱 간이 쓰면은 양산이 되고, 비가 주룩주룩 올때 머리에 턱 간이 쓰면은 우산이 되는 것이렸다. 이놈이 내 말을 어찌나 잘 듣는지, 살아라 하면 살고, 죽어라 하면 죽는 것이렸다. 에이, 살아라, 살아라. 죽어라, 죽어라. 또 살아라, 살아라. 하나 더 붙여봄세. 하늘 높이 던졌다 받는 건공사이랬다. 에이.
1: 하시고.
0: 에이.
1: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0: 아, 여보게.
1: 예.
0: 하나 더 붙여봄세.
1: 아이, 무리하지 마시지요, 영감님.
0: 다리 싸이랬다.
1: 아이, 다리 사이까지는, 아유, 영감님. 아유, 영감님. 아유, 무리하지 마시지. 아이.
0: 잘안 되네, 그려.
1: 아유, 제가 무리하지 마시라고 했지. 아유.
0: 에이, 여보게.
1: 예.
0: 내가 이 나이 돼서 돌아보니 세월이 참 쏜살 같아. 붙잡으려 붙잡으려 해도 자꾸만 도망갔네, 그려. 나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와도 되겠는가?
1: 예, 낮잠 한숨 주무시고 나오시지요, 영감님.
0: 아, 이번에 들어가면은 내못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1: 아이고, 또그 소리, 아이, 그 소리 그만하시지요, 영감님.
0: 여보게,
1: 예.
0: 오늘이 바로 가장 젊은 날, 청춘이라네.
1: 예.
0: 잘 지내시게나. 여기 오신 번님네들도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감이 손주를 찾으려고 마을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니 그 마을에 용강 이시마라는 놈이 넙죽 엎드려서 마을 사람들을 다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아니 손주 녀석들도 그곳에 있을지 다 같이 지켜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시미 거리.

0: 옆집에선 을떡이 아니여? 을떡아 왜 나왔어? 왈왈왈왈! 똥 싸러 나왔다고? 을떡아 똥 싸고 얼른 들어가. 여기 용감 인심이 있어. 아이고 을떡아 골로 가면 안 돼. 을떡아 얼른 싸고 빨리 집에 가. 아이고 아 이게 놀 때가 아닌데. 아이고. 아이고 불쌍한 을떡이. 아이고 아이고 어이? 아 저거 퍼나 아니요? 아니 누구세요 거기?
1: 웃기!
0: 아니 뭐야 아니 아니 넌 또 누구요?
1: 웃기끼!
0: 웃기끼라고?
1: 웃기!
0: 웃기끼 여기 뭐하러 나왔어?
1: 웃기!
0: 웃기 장기 자랑 보여주겠다고?
1: 웃기!
0: 웃기끼 그럼 그 퍼나 좀 위로 한번 던져봐 웃기끼.
1: 웃기?
0: 어, 알았어 기다려볼게 웃기끼.
1: 웃기?
0: 아 웃기
1: 웃기!
0: 오우 우와 웃기끼 한 번 더 보여줘봐 웃기끼.
1: 웃기?
0: 웃기?
1: 웃기!
0: 어 웃기 잘한다 잘해. 웃기끼 조심해 거기. 아이 웃기끼 근데 어? 여기 놀

0: 나서야. 여기 오지 마. 안 돼.
1: 오야라, 오야.
0: 헐. 어? 아니, 넌 또 누구요?
1: 나? 어. 아이돌.
0: 아이돌?
1: 아이돌.
0: 아이돌이 왜 이렇게 촌스러운 옷을 입고 나왔어?
1: 어머머머머머. 예, 예, 예. 넌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요즘이 케이팝 대세잖아. 이거 한국 전통 의상 K-드레스 한복이라고.
0: 아, 그래서 일부러 한복 입고 나온 거야?
1: 그렇지.
0: 아, 그럼 오늘 뭐 하러 나왔어?
1: 아이돌이 뭐 하겠어. 노래나 한 자락 해야지.
0: 아, 그럼 노래 한 자락 해보셔.
1: 장단주쇼?
0: 알겠슈?

0: 나 아까 그 언니.
1: 언니?
0: 어.
1: 얼굴이 똑같이 생긴 옷만 다녔겠네.
0: 그렇지.
1: 아 여기 뭐하러 나왔어?
0: 나는 출출하러 나왔지.
1: 알았어. 그럼 오늘 사람들 많은데 걸팡지게 한번 쳐보셔.
0: 그래. 뮤직 큐.

0: 아유, 동생이랑 언니 다 잡아먹혀네. 이를 웃자.
1: 후회해, 후회.
0: 아유, 당신은 또 누구십니까?
1: 나 강태공이네.
0: 강태공이요? 어이. 여긴 뭐하러 나오셨어요?
1: 이버리로 고기 잡으려고 나왔지.
0: 아니, 무슨 물고기를 잡으러 여기 나왔어요?
1: 아니, 여기 용강 20이만한 가물치가 있다길래 내 그놈 잡으러 나왔네.
0: 아, 20이가 있긴 한데, 아, 그럼 꼭 좀 잡아주세요, 강태공님.
1: 아니, 알겠네. 저 놈인 것 같은데.
0: 흩자! 흩자! 흩자! 흩자! 흩자!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우리 강태공이 낚였네. 이를 웃자.
2: 후여라 후여.
0: 아이고 니십니까?
2: 나는 저 남산골에서 서당을 운영하고 있는 바로 몽랑청이라고 할세.
0: 아니 몽랑청님 여기는 뭐하러 나오셨어요?
2: 허허, 오늘 남산 국악당에 예의 바른 친구들이 모두 모였다고 하여서 내가 인사하는 법 좀 알려주려고 나왔지.
0: 아이고 그럼 인사하는 법 좀 제대로 한번 알려주시지요 몽랑청님.
2: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예의 범절을 지켜가지고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친구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모두 다 손을 배꼽에다가 모으시고
0: 배꼽에다가
2: 공수. 자,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이면서 예의 바르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해볼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0: 어이구,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어이구, 그렇지, 그렇지!
2: 안녕!
0: 어이 그러다 못 부러지겠네.
2: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부러지겠어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어이구.
2: 안녕. 어이구. 이게 누구야? 이심이 어르신이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니하오 니하오.
0: 아니 너 또 누구야?
3: 나 중국에서 평검 배운 사람일세.
0: 중국에서 병검을 배워왔다고?
3: 그렇지.
0: 그 얼굴이 변한다는 그 병검?
3: 그렇지.
0: 아 그럼 오늘 여기 사람들 많이 모였을까? 한번 멋지게 한번 보여주셔.
3: 음악 주시게.
0: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아 근데 코에 있는 그 코털은 또 뭐야?
3: 보기 이상한가?
0: 아 코털 들어와 죽겠는데?
3: 야!
0: 아이고 병검술사 잡아먹혔어.
4: 탑을 관세음보살.
0: 아이고 니십니까?
4: 나는 저 깊은 산골에 사는 묵대사라고 합니다.
0: 아이고 묵대사님. 아 그런데 왜 그렇게 두 눈을 꼭 감고 계십니까?
4: 요즘 사건 사고도 많고 해서 보기 싫어서 눈을 딱하니 감았지요.
0: 아이고 묵대사님 여기 남산국악당은 산 좋고 공기 좋고 오늘 사랑 가득한 곳이니까 아 두 눈을 번쩍 뜨시면 어떠십니까?
4: 그럼 자네

0: 말 믿고 한번 떠 볼까?
1: 떠 보시지요.
2: 자, 그럼 눈을 떴다.
1: 아이고, 뜨셨습니까? 아이고, 두 눈 번쩍 뜨셨으니까 오늘 오신 분들께 축원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그럼 내가 노래로 불러드리도록 하지요.
1: 예.
2: 천개 하우즈 하나리요 지게조추 땅생길지 태민한 봄년자 시화엽 돌아들고 이씨 한양 둥국후에 부처 핸섬
1: 부처 핸섬
2: 부처 핸섬
1: 나도 모르게 저 땡중한테 잡아 부처 핸섬을 하고 있었네 그냥.
3: 하여보게
1: 영감
3: 여보게
1: 영감
3: 나 마을에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네.
1: 아이고 마을 사람들이 나오는 족족 용강이시미한테 다 잡아먹혔다네 그려.
3: 뭐 나오는 족족 용강이시미한테 잡아먹혀?
1: 아이 그려.
3: 아 이걸 어쩌나?
1: 이리 어쩌긴 빨리 가서 마을 사람들 구해야지.
3: 구해야지?
1: 그렇지 그렇지.
3: 어디 일로 가?
1: 아니 여기 말고 절로 가야지.
3: 어디 절로?
1: 아니 거기 말고 여기.
3: 어디 여기?
1: 아 여기 말고 여기.
3: 여기?
1: 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저기.
3: 아 저기?
1: 그렇지 거기.

0: 저기 뭐 이상한 놈이 있어?
1: 아그 이상한 놈이 그 놈이 바로 이 힘이야?
0: 이 놈이야?
1: 그 놈이요.
0: 그러면 내가 이 머리를 받아다가 그냥 이야.
2: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오지 마세요.
0: 어 이거 우리 손녀딸 목소리인데? 어, 손녀딸 어디야?
2: 저 이심이 뱃속이에요.
0: 이심이 뱃속이라고?
2: 네.
0: 그럼 내 언니 구하러 들어가리다.
2: 아이 오지 마시라니까요.
0: 어?
2: 이심이 뱃속에서 이산가족 상봉할 일 있어요?
0: 아이 그럼 어떻게 하라고?
2: 아이 그 왜 있잖아요. 우리 마을에 힘 잘 쓰는 그 빨간 삼촌.
0: 아 홍동지 얘기하는 거구만?
2: 네.
0: 어 여보게.
3: 네.
0: 홍동지 좀 불러주게라.
3: 알겠네. 내가 빨리 한번 물어보겠네.
0: 에이.
3: 산 넘어 진둥아.
0: 왜 불러?
3: 아 빨리 좀 나와봐.
0: 똥 눈다.
3: 아 똥 그만 싸고 얼른 나와봐.
0: 그쳐 나왔다.
3: 홍동지.
0: 어이.
3: 지금 마을 사람들이 나오는 족족 용광 이심이한테 다 잡아먹혔다 내 그려.
4: 아이 그래서.
3: 아이 그래서 뭘 그래서야. 자네가 우리 마을에서 힘 제일 세니까 아이 마을 사람들 구해주시게 그려.
4: 구해줘야 되나?
3: 아이 구해주셔.
4: 구하기 전에 오줌 한번 두고
3: 후리게. 여기서 오줌을 쌌냐고. 이게 뭐야.
4: 오줌을 쌌다.
3: 시원하다.
4: 후리게.
3: 후리게.
4: 후리게.
3: 후리게.
4: 죽었어. 알보게.
0: 응.
4: 이런 바라다가 저 밑에서 요구르트 한 상 차려 먹어야겠다.
3: 아이고 고생했네 그려.
4: 나 들어가네.
3: 조심히 들어가시게 홍동지.
4: 그치.
0: 아이고 우리 손녀 딸. 아니 도대체 왜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야?
2: 아이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이심이한테 잡혀버렸지 뭐예요?
0: 아이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이것저것 싸돌아만 다녔는데 어쨌든 그 못된 이심이도 잡고 마을 사람들도 구하고 우리 손녀 딸도 구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면 나는 이만 들어가 보겠네.
4: 네 번째 인형극입니다. 옛날 옛날에 비, 바람, 구름, 전등을 다스리는 요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허나 그 요정들은 서로 헐뜯고 미워하여서 요정들의 신이 여덟 개의 목각 인형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서로 음악으로 화합하고 사랑하여라 라는 말을 남긴 채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 그들이 목각 인형에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다 같이 지켜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인형극 인형 사물놀이.

0: 되어봐라! 예히!
1: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아이고 아버지! 웬일이오!
2: 아이고 형님 박 터졌소! 단
3: 웅웅
2: 죽게 되고
4: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3: 금색 주파 거북 연연
1: 이 노래
4: 들어볼래?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2026년 5월 16일부터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는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만들기 위해 활용됩니다.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래되고 이제 아버지 만드시는 게 뭐 쓰시는 분들은 다 인정을 해주시니까. 또 조금씩 계속 오세요, 찾으러. 안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오시는 손님들이 양을 막 엄청 사가시는 건 아닌데 한 번 오시면 평생 손님이에요, 또. 아버지 하시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뒤에서 계속 보고서 조금씩 도와드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년도 더 됐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계속 배우게 되는 거죠, 지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3대가 된 거죠, 그게.

0: 50mm, 50mm, 70mm, 70mm 사이즈를 맞춰줘야 된다.
1: 선생님, 몇 년 동안 이거 일하신 거예요? 지금 하십니까?
0: 45년.
1: 45년이요?
2: 아버지는 시작하시고 하실 때는 끌이라고 하면 그냥 다 만들면 두들기는 게 기본이었는데 지금 두드리는 끌 자체가 거의 없어지는 마당이라서 그 아버지 열처리까지 다 직접 하시는데 쓰시는 분들은 이만한 끌 없다고 하세요. 현장에서도 쓰셔 보시면은 근데 많이 쓰이질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묻히는 그런 저희가 되는 거죠.

목재를 가장 그 쉽고 정교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끌에 예리하고 날카로움이 없이는 사람의 기능적인 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적정한 강도를 이겨내면서 예리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도구가 이제 가장 적합한 도구이며 소목에서는 끌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 대다수 끌 작업을 하는 거죠.

0: 아프지 않아.
1: 왜요?
0: 이거 쉬운 일이 이게. 알마서 문지 먹으면서. 요즘 누가 문지 먹어요? 좀 세상에.

0: 사람 머리 좋은 게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실한 건 못 당해요. 아버지 15시간씩 일하시는데 당할 수가 없어요.
1: 400개 엄마들을

0: 애착이라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작업해서 이 순간순간 필요한 도구들이 이 크기와 길이, 폭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력자는 오래된 그리고 거의 이제 수명이 다 된 끈일지언정 단 한 번의 이 필요성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버리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거죠.
1: 주문대로 만드니까 사이즈가 다 달라요. 다 여러 가지 다 만드니까 저 아저씨 까들어서 만드니까 저 아저씨.
2: 저 끝나고 망치도 해야 되잖아요. 한옥골. 한옥골 뭐 먹으면 돼요?

모자인 줄 알고 오는데 가선 사실 모자가 아닙니다. 남자가 정장해서 예법으로 딱 쓰게 돼 있는 것이지 그 모자로 쓰는 건 아니거든.

그때만 해도 가시 이제 많이 사라질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통영이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이고 이순신 장군이 경영을 해서 12공방을 경영해서 통영가시 전시대에 그렇게 유명해 되어 있는 가시인데 우리나라 대표 가시인데 이게 끊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이 전수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이 세 사람을 세 사람 선생길을 내가 그때부터 다 배워야 되겠다.

누구 하나 도와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정부에서 관심이 없고 지방에서 관심이 없고 전부 관심이 없는 거라. 내 혼자 그래 끊어지기 않기 위해서 했는 거라. 그래서 상대 어려워서 내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 내가 막 이거 뭐 갈피를 못 잡는 거라. 그래가 아 이러면 내가 아 이게 내가 이상이 오겠다. 내가 이런 그런 감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을 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여기서 떠나와야 되겠다. 그것서 이제 우리 선생들 하는 공부를 다 걸머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처음엔 솔직히 조금 자신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선생님이 그 생각 이런 걸 엿봤는데 이거를 지키겠다는 그 일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순간 제가 너무나 여기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도와드리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통영 양태를 안 하면 또 통영과 또 같이 끊어져요.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제 건강 관리도 엄청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무게감도 엄청 큰데 그래도 그 보람이 많이 있어요. 예.

사람의 손이 이상한 것이 우리 선생들 일하는 거 보면 귀신이 하는 것 같아. 손은 사람은 똑같이 나이가 많아도 딱 검어지면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귀신이야. 이거 만지면 다 알아. 손이 그리 귀신이 되는 거야.

이 통영갓은 지금 아무도 배우는 사람이 없다면 이게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1년 1년 지날수록 책임이라는 것이 더 몸소 느껴지고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환경에 태어났다면 난 지금도 똑같이 왔을 것이다. 변화가 있을 수도 없고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다 뭐뭐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 게 오늘날이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지금 나는 요 길밖에 없어요.

궂은 공간이라고 해도 확실히 여인의 공간은 분위기가 한결 정겹습니다. 왕비가 거처하던 내전의 중심 공간 교태전.

평생을 궐 안에서 지내야 했던 왕비를 위해 특별히 만든 교태전의 후원인 아미산. 육각면에 상서로운 무늬를 넣어 후원의 장식 효과까지 겸비한 교태전의 아미산 굴뚝. 대비가 거쳐하던 자경전.

0: 왕비가 산책을 하거나 사색을 하던 후원까지. 아기자기한 벽돌 장식과 무늬, 소박한 정원을 꾸며서 만 백성의 어머니라는 무게를 덜어주고자 했던 게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1: 내어봐라!
2: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탄탄.
1: 웅? 웅?
2: 죽게 되고.
3: 요 장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6: 들어볼래?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환영들 하신지요. 국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흑돌 백돌화를 까며 크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 네?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의 명인전 시즌2입니다. 알까기의 중심, 알까기의 존심,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알까기 명인전에 끼길 참 잘했다 생각하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끼길 잘했다고 말씀하셨나요?
1: 아, 네. 그래서 시즌2까지 함께하니까 가문의 영광입니다.
0: 그래요.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은 저하고 같이 알까기 진행을 한 여윤정 초단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고 사랑의 배터리 홍지정 초단 가수로 대박났습니다. 김가영 초단도 이 알까기와 인연으로 밝은 미래가 이 열렸다고 보면 됩니다.
1: 진짜 감사합니다. 최서범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자,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입니다.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 소개합니다. 네, 대국장의 모습입니다. 진지하죠.
1: 오늘은 멋있습니다.
0: 무슨 백투더퓨처처럼 이렇게 조선시대에 와 있는 듯한 의상이 화려하지요. 멋집니다.
1: 먼저 백돌을 잡은 권재관 7단입니다.
0: 네. K본부 21기 공채 개그맨 시험 수석을 차지했어요. 권재관. 그 개그맨 시험에서 의자와 채점표 들고 들어와가지고 뜬청맞게 자연스럽게 이제 심사위원 옆에 앉더니 자 다음 하고 이제 심사위원 코스프레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수석 합격했어요.
1: 와, 발상의 전환이었네요. 심사위원 코스프레를 하다니요.
0: 예, 사실 솔직히 당시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 심정이 착하고 그랬길래 만정 이제 까딱 잘 못했으면 이거 뭐였나? 그럼 빵점 맞고 쫓겨나는 수가 있는데 인생은 또 어떻게 보면 실력도 실력입니다만 운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1: 그럼 결혼도 운이 좋았던 걸까요? K본부 21기 공채 개그맨 동기던 김경아 씨와 열애 3년 만에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0: 개그 커플 5호입니다.
1: 네, 맞아요.
0: 네, 제가 1기고
1: 1호. 네. 5호 커플.
0: 네, 5호. 그러나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권재관 7단 별명이 바퀴라고 그러죠.
1: 바퀴요? 예. 돌아가는 바퀴인가요?
0: 이제 바퀴 달린 무선 조종 뭐 자동차 크급 수백 개 있습니다. 또 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한 자전거.
1: 어머,
0: 이 바퀴 달린 거 다 좋아한다고 별명이 바퀴벌레. 제정신이 아니지요. 살림의 보탬이 돼야지. 지 취미 생활하는 거. 그거는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관 7단 오늘의 출사표 부탁드립니다.
2: 천천히 한 발에 하나씩 바깥으로 떨어뜨려서 세상 구경해드리겠습니다.
0: 뭐라고 했죠? 하여튼 무리수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1: 자, 이번에는 그에 맞서는 흑돌 유태평양 5단입니다.
0: 유태평양 5단은 국악계 김태우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 밖에도 디카프리오가 아닌 테카프리오. 또 국악계 조세호 별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별명이 많은 사람들 공통점은 그만큼 인기 만발, 인기가 많다는 증거겠지요.
1: 이 유태평양 5단은요, 만 4살의 판소리를 시작해서 6살 때는 최연소 나이로 3시간이 넘는 흥보가 완창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학해 타악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제28회 전주대사슴놀이 학생 전국대회에서 판소리 부문 장원을 수상. 그야말로 청춘을 판소리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0: 아는 사람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유태평양 군의 아버님이 소리꾼 유준열 씨인데 이 34살 된 나이로 국악을 시작한 탓에 자식에게 일찍 국악 공부를 시키고 싶었다고 해요.
1: 예. 어쩌면 이 태평양이라는 이름처럼 앞서간 선배들의 기량과 인품을 바다처럼 다 담으라는 뜻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0: 어, 맞아요. 태평양. 네. 폼나지 않습니까?
1: 네, 멋있어요. 네.
0: 가장 넓은 바다 태평양처럼 네. 국악의 큰 바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오늘 대국자로 초대했습니다. 네. 자, 이 태평양 5단 네.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3: 열심히 까신 알들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오.
0: 사극 대사 같아요. 열심히 까나 알대 네.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하거라.
1: 네.
0: 예.
1: 좋아요.
0: 좋습니다.
1: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10타부터 하겠습니다.
0: 네. 뭐 두 손으로 알 네. 판 위에 올려놓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숟가락 푸는 거지요.
1: 네.
0: 참고로 지금 건재간 7단 한복 예쁘지 않습니까?
1: 네, 맞아요.
0: 결혼할 때 입었던, 폐백할 때 입었던 15년 전.
1: 아, 15년 예. 전 예. 한복을 이렇게?
0: 잘, 네, 관리를 잘 해두는지요.
1: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해둔 네, 거겠죠?
0: 처음 뭐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오늘 멋진 대국, 우리 알까기 공부하는 이 초심자들에게는 유익한 대국.
1: 네.
0: 이 교육용 대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지금 10타만 봐도 네. 네. 오늘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0: 너무 진지해요.
1: 네.
0: 대국에 앞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1: 네, 연장자가 백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포석해 주시죠. 8알입니다. 네. 자, 중앙만 안 넘으면 그건 뭐 자유입니다. 이 유태평양 5단은 굉장히 전진, 공격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1: 네.
0: 뒤로 빼지 않고. 네. 네.
1: 지금 네, 권재관 7단은 진짜 1mm까지 신경 써서 이렇게 네. 포석을 했어요.
0: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흑선 네. 유태평양 5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네.
0: 두 분 차렷 경례. 흑도를 잡은 유태평양 5단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1: 우와.
0: 손에 입김을 불고 중앙으로 까서 악수 없다. 그 말이 과연 그러나 나쁜 건 없습니다.
1: 네.
0: 애매한 위치에
1: 네.
0: 흙이 자리를 잡았네요.
1: 네.
0: 자, 조수 신경 쓰인다 이거죠.
1: 네.
0: 어딜 쳐들어와. 저 특공대 처음부터 네, 저건 처음부터 매너는 별로 네. 안 좋습니다. 권재관 7단 네, 그러나 눈에 가시다. 과연?
1: 자리까지 옮긴 것 치고는
0: 네, 좀 아쉬웠어요.
1: 네.
0: 거기서 시원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1: 네, 아쉽네요.
0: 다시 아름 네. 유태평양 5단에게 넘어갔습니다.
1: 네.
0: 저 길이 보이나요?
1: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0: 어떻게 하려고 본인의 알! 네, 저거 위험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꽤 나왔습니다. 저건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까?
1: 네네네. 아직 모릅니다.
0: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1: 아니 어디까지 네. 어디까지 가시는 건지
0: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1: 네.
0: 아까 첫 수봐서는
1: 네.
0: 시원치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과연 저게 성립이 될지? 이 나왔습니다.
1: 아니 그냥 제자리에서 해도
0: 네. 네,
1: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냥
1: 네.
0: 정신만 없게 보는 사람 말이지요.
1: 네. 유태평양 5단은요
0: 네.
1: 6살의 판소리 흥보가를 완창했을 당시에
0: 6살 때 네,
1: 한승호 명창이 하늘에서 내렸다고 평가할 만큼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합니다.
0: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네. 이게 믿어집니까?
1: 와, 진짜 대단해요.
0: 그만큼 꼬마가 거침없었다는 얘기인데
1: 네. 그래서 네. 이제 평생 국악신동이란 소리를 듣고 살았다고 해요.
0: 네, 자 네. 좋습니다. 1타 3득을 노리나요? 과연? 2%가 부족했습니다.
1: 좀 아쉽네요. 네.
0: 자, 시원한 수가 나와야 됩니다.
1: 네.
0: 이쯤에서 권재관 7단.
1: 좀 되는데요. 두 분 다 연습하실 때는 진짜 잘했는데
0: 네.
1: 좀 아쉬워요. 계속.
0: 연습은 연습일 뿐입니다. 과연 저거 한 점을 네. 한 점 처리해야 됩니다.
1: 네.
0: 네, 프로라면 처리하겠죠.
1: 네,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좀 아쉬워요.
0: 참 안 되네요. 네. 두 분 다 의상 제대로 갖춰 입고 네. 할 건 다 했는데 자세는 좋습니다만은 아직 아니. 드디어 저거 무리수지요 저거는 예 과연 손이 떨리는데 달달달달 손이 떨리는데 달달달달 이 약으로 말하면 혼돈인데 알까기 있을 필요 없는 거지요.
1: 이 권재관 칠단은요 네. 아내 김경아 씨의 쇼핑을 목격한 후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은 소비욕이라고 했답니다.
0: 그런데 사실 권재관 칠단 그런 네. 욕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네. 무선 자동차, 무선 네. 비행기, 프라모델 뭐 예? 수천만 원짜리 자전거 네. 셀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렇게 선모한 사람은 권재관 칠단인데 그런데 누구한테 소비욕이라고 그래요? 네, 금액도 얘기지요.
1: 그렇죠. 금액도 권재관 칠단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예.
0: 자, 과연 네. 네, 뭐 신중하게 유튜브 뭐, 병량 5단
1: 네, 계산을 하고 있는데 네. 자, 무슨 계산인지 모르겠어요.
0: 자세 보면 네. 네? 멋진 수 우수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데 막상 계산은 끝났습니다. 견적은 나왔습니다. 견적은 나왔는데 과연 네. 이게 오!
1: 계산이 네. 정확했네요. 네.
0: 간만에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1: 네.
0: 네. 이렇게 해서 앞서고 있는 네, 네 유튜브 병영 5단입니다. 네. 자 그거로
1: 바둑알 통에 그냥 들어갔어요.
0: 저 세할 1타 3도 노릴만 하죠. 네. 앞서고 있는데 시원하게 과연 강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셋 중에 하나를 네, 소모하고 있는 유태평양 5단. 네.
1: 네, 멋있어요. 오.
0: 알깎이도 시원시원하게 네. 거침없습니다. 쭉쭉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권재관 칠단 졸전을 펼치고 있는 권재관 칠단
1: 이제 신중히
0: 근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랬구나 저랬구나.
1: 또
0: 정확합니다. 네. 대충이 없어요. 꼼꼼한 네. 성격 나오는 거지요. 네. 자, 이것도 좋은 거리, 좋은 각도입니다. 네, 성공하는 유태평양 5단. 오, 네, 오케이. 완벽합니다.
1: 와, 계산이 정확해요. 네. 네. 지금 그에 비해
0: 갈팡질팡 네. 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네. 권재관 칠단 좀 또 건드렸어요. 네, 오늘 되는 게 없습니다. 네. 오늘 졸전을 펼치고 있는 권재관 칠단 네
2: 천천히 한 발에 하나씩 바깥으로 떨어뜨려서 세상 구경해드리겠습니다.
0: 연습할 때 보세요.
1: 네, 시타할 때도.
0: 네, 시타할 때도.
1: 네, 되게 좋았는데.
0: 네, 좋았잖아요. 근데 정탁 하나도 안 나오고 싶어요.
1: 너무. 네. 이제
0: 유태평양 5단 초반에는 약간 네? 네. 안 풀렸습니다만은 네, 중반 넘어서 네. 시원시원하게 네. 네? 손도 보세요. 예쁘장한 저 손으로 네.
1: 아주 차분하게
0: 네, 차분하게 가능합니다. 뭐 여유예요. 네. 뭐 실수 아닙니다.
1: 조금 아쉬웠어요.
0: 아쉽긴 네. 했습니다만은.
1: 네. 하지만 월등히 네. 지금 앞서고 있어서.
0: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 오히려 유태평양 5단은 사석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석이.
1: 네. 네. 아 그 사이에 권재관 칠단 네. 네 안으로 들어왔고요.
0: 하지만 권재관 칠단은 네. 아이디어 뱅크예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디어 뱅크라고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0: 예 아이디어 뱅크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 끝까지 들어보면 아이디어 뱅크인데 이제 제3금융권이라고 하지. 뭔가 중심 세력은 아니다 그런 느낌. 자, 그건 뭐 가능합니다. 네. 시원하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석작전. 네. 네, 농개타법. 네. 네, 널널할 때.
1: 네, 맞아요.
0: 넉넉할 때. 앞서고 있을 때 저 작전 좋은 겁니다.
1: 네, 좋아요.
0: 떨렁 한 알. 네. 네. 키 한번 높여보고 이대로 1차전 끝나나요?
1: 네.
0: 권재관, 네, 7단. 당황하고 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는데 손짓 떨리고 있었는데 한 점이라도
1: 아니
0: 손짓 떨리고 있었는데 한 점이라도
1: 아니
0: 손짓 떨리고 있었는데 한 점이라도
1: 아니 끝났나요?
0: 끝났습니다.
1: 아휴.
0: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유태평양 5단의 완승 승리하였습니다. 네, 울먹이고 있는 권재가 7단 네. 울고 있어요.
1: 네. 근데 또 아직 모릅니다.
0: 네, 근데 우는 대국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거 뭐 졌다고. 좀 치질이 7단입니다. 치질이 7단. 네? 좋습니다. 2차전 있지 않습니까?
1: 네. 2차전에서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0: 그럼 말해야만 되지. 누구 네. 앉아있어요. 표가 돼가지고.
1: 네.
0: 내일 모레면 50인데. 말까지 졌다고. 오히려 당황하는 유태평양 5단입니다. 부각의 날 지정진영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2차전 보석이 끝났습니다. 자, 보석을 보니까
1: 네.
0: 권재관 7단은 무슨 저 이 화살 총 모양.
1: 네. 네? 아직 울고 계신가 봐요.
0: V자 아니 이제 고정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울고 있고 그렇죠. 네, 아마추어도 아니고
1: 네. 네,
0: 집중해서 지난 경기는
1: 네.
0: 잊어야 됩니다.
1: 네, 맞아요.
0: 그건 그거고.
1: 네, 또 뒤집기를 할 수 있잖아요.
0: 또 판세가 완전히 다를 수도
1: 네,
0: 있습니다.
1: 네, 네, 맞아요. 자, 이제 1차전과 마찬가지로 흑도를 잡은 유태평양 5단의 선공으로 알까기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자, 권재관 7단 보석은 약간 승리의 V자 모양 같기도 하고 말이죠.
1: 네.
0: 반면 유태평양 5단은 그냥 무난하게
1: 네.
0: 1차전 내가 승리했으니까
1: 네.
0: 이런 정도로 그냥 끝내겠다. 자, 네. 좋습니다. 와, 가볍게. 미치겠네. 제가 저렇게 자꾸 울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진정해야 됩니다. 네. 유태평양 5단 타격 보면은
1: 네.
0: 네? 부드럽습니다. 타격이 힘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권재관 칠단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렇게. 힘이 들어가니까 뒷땅이 나오고. 네? 자, 잘 보세요.
1: 네.
0: 유태평양 5단은 가볍게.
1: 네.
0: 그리고 힘이 안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이제 거리는 재고. 둘. 뭐 측량
1: 네.
0: 기사처럼 이렇게
1: 네. 네,
0: 측량을 하고 끝났습니다. 저 주광이 한수로에서 보세요. 힘 안 드립니다. 네.
1: 와!
0: 가볍게. 보세요. 힘 안 드립니다. 네.
1: 와!
0: 가볍게.
1: 와!
0: 모든 뭐 알까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1: 네.
0: 모든 스포츠는 힘이 들어가서 네. 좋을 건 없습니다.
1: 뭔가 되게 알까기의 정석 같았어요.
0: 그렇습니다. 지금. 부드럽게.
1: 네. 되게 알까기의 정석 같았어요.
0: 그렇습니다. 지금. 부드럽게.
1: 네.
0: 저거는 매너 두 번 지는 겁니다.
1: 아유.
0: 더트 플레이네.
1: 네.
0: 지저분한 배는 어디서 배워먹은 보르장머리인지. 네.
1: 네.
0: 이거 하나 소고기 드립니다. 그러면 안 나와요.
1: 네.
0: 힘만 들어갑니다. 손가락에
1: 네.
0: 오늘 힘만 들어가는
1: 오늘
0: 네.
1: 참 안 풀리네요. 이 권재관 칠단은요
0: 네.
1: 한 번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뜨지 않은 개그맨들과 시간당 3,800원에 웃겨드린다는 희망 프로젝트 코너를 방송했다고 합니다.
0: 와, 한 시간에 3,800원이면 최저시급도 아닌데요?
1: 네. 하여간 그런 방송을 했는데 한 제가 회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CF를 찍자면서.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진짜 시간당 3,800원 맞죠? 하더랍니다.
0: 웃자고 한 소리일까요? 아니면 뭐 열정페일? 뭐 그런 건가요? 개그맨은 웃겨주는 사람이지 웃음을 주는 사람이지 굶어 죽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1: 맞아요.
0: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
1: 네.
0: 그랬거나 저랬거나 뭐 개의치 않습니다. 승부의 세계.
1: 네.
0: 예, 유태평양 5단 저 한 점. 이온토를 그러나 꽤기 나왔습니다.
1: 네.
0: 이렇게 되면 권재관 칠단은 힘 하나 안 드리고 득점을 했습니다.
1: 네.
0: 네. 뭐 권재관 칠단 입장에서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손님 실수 유발.
1: 네. 네.
0: 유도 이렇게 해서 과연
1: 아니 아니 아이고 네,
0: 자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 저러면 안 돼요. 저 그러면 더 아파서 더 안 되죠.
1: 지금
0: 다음 순 생각했어요.
1: 네. 아우 아까워요.
0: 안타깝습니다. 유태평양보다도 어이가 없어서
1: 네.
0: 네, 웃음이 터지고 말았는데.
1: 근데 이렇게 유태평양 5단의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조 한 점을. 자, 과연 자 조 한 점을. 자, 과연 예! 말끔하게 처리하는 게 태평양.
1: 아, 네, 흔들리지 않아요.
0: 흔들림이 없습니다.
1: 네. 아, 멋있어요. 자.
0: 저, 한 수만이라도

0: 자, 네. 단재간 칠단 할 말이 없고 말이죠. 네. 자, 유태평양 오단은요?
1: 네, 유태평양 오단은요. 네. 아프리카에 유학 중일 때 현지에서 쑥대머리를 불렀더니 네. 언어도 다른 현지 학부모들이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고 합니다.
0: 둘 중 하나인데 네. 그 현지 학부모가 그날 네.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아니면은 네. 진짜 유태평양 오다리 노래가 감동을 주든가. 네. 근데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1: 맞아요.
0: 그게 맞지요. 쑥대머리 네. 그 한 소절 잠깐 들어봤으면 네. 좋겠는데요. 유태평양 오다리 쑥대머리 자 한 소절.
2: 쑥대머리
0: 거기까지.
2: 귀신
0: 말도 제대로요.
1: 네.
0: 거기까지 하면 거기 딱고 쑥대머리 그거만 들었는데 네. 가슴이 막
1: 맞아요.
0: 찬하고
1: 맞아요. 근데 쑥대머리를 부르면서도 또 연습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0: 이야, 노련합니다. 네. 네, 유태평양 오단. 자, 과연! 안 했던 답법인데! 뒤집기 답법! 네! 보통 프로들도 잘 안 하는데 유리할 때 네. 성공했습니다.
1: 네.
0: 뭐 사석작전 가능하죠? 네. 유리하니까.
1: 저, 신중하게, 신중하게.
0: 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저 한 점이라도 득점을 해야 되는데 과연!
1: 아유!
0: 예. 아, 안 되는 날이 있어요.
1: 네.
0: 우는 대국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거 뭐 쳤다고. 좀 찌질이 칠단입니다. 찌질이 칠단. 네? 내일 모레면 50인데. 오히려 당황하는 유태평양 오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안 풀리는 날이죠.
1: 오늘이 그런 날인가 봐요. 네.
0: 상대방의 실수는 나의 행복입니다.
1: 네.
0: 상대가 실수를 할 수 하면 할수록
1: 오!
0: 네! 나는 기세등등.
1: 와, 네. 바로 그거지. 오다는 네, 흔들림 없이 또 계속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0: 상당히 열세에 몰린 네. 권재관 칠단 과연 반격에 나서는데 자세가 봐선 불안해요. 불안해요, 자세가.
1: 그냥 도망다녔으면 네, 좋겠어요.
0: 저각도에서는 안 나오는 자세입니다.
1: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까요?
0: 예.
1: 정말.
0: 자, 오, 끝내네요. 끝내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 아.
0: 오히려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태평양 5단, 권재관 네. 7단 연륜도 있는
1: 네.
0: 대선배인데
1: 네.
0: 여기서 끝내기 너무 네. 잔인한 거 아닌가
1: 네.
0: 갈등하는데 뭐 잔인할 거 없습니다. 알까기는 알까기일 뿐.
1: 아, 오! 아, 아 꽥이 네. 나왔어요.
0: 꽥은 약간 의도된.
1: 네.
0: 네.
1: 아.
0: 권재관 7단.
1: 네.
0: 네.
1: 그, 조금 신중하게, 뭐, 보통 하나리 나오면 도망 다니기도 하는데.
0: 네.
1: 보통 하나리 나오면 도망 다니기도 하는데.
0: 네.
1: 지금. 아, 정말.
0: 눈 깜짝할세. 네? 자, 그랬구나 저랬구나. 이렇게 해서 유태평양 5단이 권재관 7단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오늘의 챔피언 유태평양 5단입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승리. 오열을 하고 있는 권재관 7단. 네. 참 희한합니다. 성격이. 아, 또 여리군요. 권재관 네. 칠단. 지금 애아버지가 네? 집에서 애들도 보고 있을 텐데. 저건 추태죠, 추태. 네? 이제 고정해야 됩니다. 유태평양 아, 그래. 아, 고정하고. 알까기.
1: 네.
0: 인생 전 6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1: 네, 네.
0: 이렇게 대고 계시고 오열하는 네. 사람 나 처음 봤습니다.
1: 사인도 이렇게
0: 사인도 너무 옹색하게 저 구석에다. 아, 그게 뭐? 갖고 싶어요.
1: 아, 갖고 싶어. 아,
0: 이거 갖고 싶어요.
3: 어, 예.
0: 이걸 이제. 자,
1: 네.
0: 또 평양 오단 축하드리고 오늘 저 승리 소감 한 말씀해 네. 주시죠.
3: 아주 행복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0: 즐거운 추억에 평생 남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알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태영이 형 좀 따뜻하지 당황스러운데 코치가 일단 지금 패했어요. 왜 그렇게 울고 계세요?
2: 진짜 울어요.
3: 연습한 대로 잘 안 됐고요. 아이 손이 내 손가락을 생각대로 잘 안 됐어요.
1: 일단 고정하시고 네? 자 국악의 날 네. 지정 기념 알까기 네. 시즌 2. 야 오늘 하여튼 이렇게 웃음바다, 눈물바다 네. 두 가지 두 바다가 있네요. 네. 두 바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온 국민이 알까기를 즐기는 그날까지
1: 알까기는 쭉 갑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내어봐라!
1: 예히!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단단단
1: 웅?
2: 웅?
1: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령
5: 이 노래
6: 들어볼래?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아, 누구한테 할머니랴? 시퍼렇게 젊은 사람한테 할머니, 할머니 했으면 좋아할 사람 있을랍디요. 안 그렇소?
1: 알았으니까 하여간 앞으로 좀 나오세요, 할머니.
0: 으허, 또 할매란다. 아무래도 내 이 총각하고 데이트 한번 해왔으면 그만이.
2: 해왔으면 갔소.
0: 아, 왜 그러시오?
3: 저 할머니, 아이고, 아이고, 아닙니다. 저 아주머니.
0: 이금하여, 내 이름은.
3: 예, 예. 저 이금하 씨 혹시 국악 전문가 아니십니까?
0: 아니, 뭔 소린가요?
3: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아서 말입니다.
0: 숙자애자, 말자, 영자, 금화. 아, 그게 다 흔한 이름 아닌가벼. 옛날 조선 여자 이름이다, 이 말씀이요. 아, 그게 그거 아닌가며.
3: 순수 아마추어란 말씀이시죠?
0: 무슨 뜻인가?
3: 그러니까 취미로 국악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0: 그리요, 심심파적으로다. 아니, 근데 여기는 전문가들은 못 나오는 법인가요?
4: 예. 할머니 나중에 상 타시고 전문가로 밝혀지면 상이 취소가 됩니다.
0: 이름 깨난 안년이 미쳤다고 이런 데 나오는가? 똑똑하게 생긴 총각이 우붕붕 어그만 그리야.
4: 3번.
3: 자, 스탠바이. 자, VTR 스타트. 에이, 큐.

0: 네, 열심히 해주셨지만 안 됐습니다. 연습이 좀 부족했나 보죠? 네, 그럼 다음 출연장 오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1: 이보시오, 우울증은 놈의 이름 놔두고 도매금으로 할머니라고 넘겨치지 마시오. 나는 이금화요.
2: 네, 죄송합니다, 이금화 할머니.
1: 으허, 이금화 할머니가 아니라 이금화시다, 이런 말이오요.
3: 물건인데 저 할머니, 얘기 좀 덧글라 그래.
0: 저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1: 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늙었느냐 젊었느냐 그거의 문제겠지요.
4: 방송국 뭐 지가 잘나서 출연 교섭을 받았나? 넌 속도 좋다. 차선생하고 한바탕 싸웠다면서 웃고만 있어?
5: 힘으론 못 당하겠더라. 무격대짐으로 밀고 나오는데 어떡하니?
4: 집어삼키려는 거야, 폭리방을 차진방이가.
5: 집어삼키다니?
4: 이해봐.
5: 집어삼키는 김에 나까지 함께 삼켜져버렸으면 좋겠다.
4: 징그러운 소리 하지 마.

0: 언니, 왜 그런 비싼 데를 모았어?
1: 몸통 따로, 머리 따로 떠돌아다니는 게 보기 흉해서 내가 주워 모았어.
0: 불싼 데를 보니까 우리 집안 내력 같아. 동강동강 난 게. 골동품을 한정한 시대인데 이런 불상들은 돈으로 따질 시대가 아직 안 됐다.

0: 많았나 보지?
1: 처음 장사 시작할 땐 돈 버는 재미밖에 몰랐는데 이런 불구상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편하고 위안이 돼. 이렇게 보기 흉하고 흉측하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야.
0: 풍류방 원장이신 차진방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풍류방이 뭘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 네, 이 풍류방은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곳입니다. 국악하면은 낡고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재미있는 국악, 쉬운 국악, 누구나 할 수 있는 국악의 보급을 위해서 만든 곳이 풍류방입니다.
1: 엄마한테 내 얘기 했니? 뭐래?
0: 만나면 반가워할 거야, 엄마도.
1: 좋은 소리 못 들었겠구나.
0: 언니 집 나가고 한 번도 언니에게 입에 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을 거야.
1: 그럼 너는 왜 집을 나와서 살아? 엄만 너만은 끔찍히 위해줬잖니.
0: 가야금이 싫어서.
1: 무슨 소리야 그게?
0: 난 엄마와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1: 요즘은 국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잖아. 예술가 대접도 해주고. 내가 집 나온 거는 창덕이 오빠 때문만은 아니야. 기생집 딸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었어. 학교에서도 놀리는 게 싫었고.
0: 형은 그런 거 안 따졌어?
1: 결혼을 하자고 그러길래 고백을 했어. 우리 엄마는 기생이었다.
0: 그랬더니?
1: 그랬더니 네 형부가 이러더라. 우리 조상은 다 상놈이었다. 근본도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0: 좋은 사람이었나 보구나, 형분.
1: 좋은 사람은 일찍 죽나 보지.
0: 아유, 할머니 축하드려요.
3: 아유. 아이, 그런데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0: 왜요, 할머니?
3: 나 요거 매일 나와도 되겠어.
0: 네?
3: 아, 요렇게 텔레비도 주고 한바탕 질펀하게 놓은 게 좋구만 그래야.
0: 할머니도.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할머니 건강하세요.
3: 예, 수고해요.
4: 아이고.

0: 갈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아유. 오,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혼자 들고 오셨어요? 택시 타고 오시지?
1: 바꾸시. 여기까지 들어와야 말이지.
0: 아우, 너무 무겁네.
2: 아이고, 이 장사고 뭐고 이거 더워서 그냥 때려치고 그냥 들어왔어요. 네?
3: 그러다 흔들 좀 보시려고요.
2: 아이고, 뭐 이거 뭐, 뭐, 때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저냥 사는 거죠 뭐.
4: 아이고. 할머니가 테레비 갖고요.
2: 에? 아, 테레비? 아니 무슨 소리야? 에?
4: 할머니가 테레비 갖고 온다고요, 테레비.
0: 아유, 무겁겠네요. 아이고, 테레비예요. 예. 아우, 이거 꽤 무겁네.
5: 아우, 좀 좋다.
0: 아니, 어머니. 아니, 이게 웬 거예요, 어머니? 예.
2: 아, 이제 오세요.
0: 아이고.

0: 거예요? 아, 새 건데요. 아,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님?
1: 상 탔다.
0: 상이요? 아, 무슨 상을 타셨다는 거예요, 어머님?
1: 텔레비에 나갔더니 상으로 텔레비를 주더라.
0: 예?
1: 이거는 저기 사적인 약인데 괜찮게

0: 나 이죽사요. 이죽사 나 살아있어요. 나가 죽었다고 소문이 나서 나를 아는 사람들하고 솔직히 끊겼는데 나 이죽사 살아있신 게 나를 만나볼 사람은 저 그거 구파발 마스 정류장으로 오셔서 욕쟁이 할매집이 어디냐고 물으시면은 다 알 것이요.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하여자 양반 옛날 친구들한테 소식 좀 전해서.
1: 괜찮습니다. 오늘 뭘 해주시겠습니까?
0: 네. 그 저 춘향가 옥중막에서 한번 봤어요.
2: 이거만 얘기.
0: 춘향 형상 윤호이다 손에 머리 귀신
3: 형님 저 보세요 TV에 집사 선생님 나오셨어요 선생님이 TV에 나오셨다니까요
0: 난그이라 벙거지고
3: 어떻게 된 거죠? 선생님 아마추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시고요. 특별 출연하신 건가?
0: 난문을 벙거지고 서방이 정별을 허이고 일장서로를 내가 못 봤으니
4: 차 선생이 나한테 유감했을 때 뭐가 있어요?
0: 공양
4: 말 다했어요?
0: 공으로 겨를이 없어서 이러는가 여인실은 금수료지 나를 잊고서 이러는가
5: 맙소사
6: 장원 2번 이금화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오늘 장원을 하셨는데요. 그 소감 한마디 말씀해 보시죠.
0: 예. 나 이죽사요. 유당 꼭 연락 주시오. 나 이금화 살아있어. 유당 꼭 연락 주시오이.
7: 유당이 누굽니까?
8: 누구긴요. 육정이 할머니 옛날 애인이겠지.
6: 이상으로 제7회 배수 오미라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무영이
9: 형.
10: 아유, 어머님 어쩜 그냥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9: 시저 부르시고 춤추시고 가야금 타시고 그냥 그렇게 재밌게 사시느라 세월 가는 것도 잊으셨나 봐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55인데도요 벌써 속살까지 쭈글쭈글 하신대요.
11: 시집이란 항시 몸을 정갈하게 해야 쓰는 법이다. 사내가 언제 찾을지 모르는 일인 게 큰 놈이 그 기생나부랭이한테 정신을 팔고 있는 것도 다 육정 때문일 거이다. 너는 항상 몸을 정갈하게 하고 큰 놈을 받아야 혀. 나는 새벽에 눈을 뜨면 분단장부터 하고 부엌에 들어갑니다.

0: 마음으로는 그렇게 결심을 해도 잘 안 돼요. 물주만 발라도 근질근질하고 못 견디겠어요.
1: 목을 키워라.

0: 당신이에요?
1: 야가 웬일이여? 아니 이분 왜 또 남사만이 불을 터가지고는? 웬일이여? 응?

0: 아직도 유당입니까?
1: 어미, 어미 나이가 몇이에요? 이젠 좀 정숙하게 살 나이가 됐잖아요?
2: 뭐요? 정숙?
1: 예술이니 뭐니 찾지 마세요. 어머니 아무리 변명을 해도 어머니 유당의 첩에 불과합니다.
3: 나는 가짜요. 예? 이리 와. 네 아들 소리에는 심술이 그려. 네 말대로 나는 가짜요. 나는 첩이다. 매춘부여. 하지만 네 놈은 유당의 발가락에 때만도 못해. 이놈아.
4: 아유, 언니. 이놈. 안 돼요.
3: 이놈아. 언니. 애미, 애미를 죽여.
4: 언니.
3: 이놈아.
4: 언니.
3: 이놈아.
4: 못해.
3: 이놈아. 아이고.
4: 잠들어서 못 살아.
5: 여보, 얼굴에서 자꾸 피가 나요. 피가 나요, 자꾸.
1: 그래요! 날 가짜야! 하지만 무인은 진짜를 받들어야 될 거 아니야! 진짜를 받들어야 될 거 아니야!
6: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다. 툭하면 집을 나가셔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소식조차 없는 그 방랑벽을 이해할 수가 없다. 자식들도 눈에 뵈지 않는가 보다. 오직 무희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무희를 중학교라도 졸업시키기 위해서 고참 목숨줄 이어왔는데.

같지는 않아. 우리도 죽을 거야. 하지만 굶어서 천천히 고통받고 죽는 것보다는 이 길이 나아. 조금만 참자, 무이야. 곧 편안해질 거야.

0: 뭐라고 말씀하셨어, 언니?
1: 그리야. 난 자식을 둘이나 죽은 년이야. 어디 그뿐이냐. 목포에 두고 온 큰 놈하고 그 밑에 놈은 아직까정 생사도 모르고 살아왔다. 매몰차고 정도 없고 악독한 연연하는 창대기 놈이 싸이나 처먹고 나자빠졌을 적에 애미가 울더냐. 최실 2년 애미 싫다고 집 나갔을 적에 눈썹이나 하나 까딱하더냐. 아니요. 나는 눈썹 하나 까딱 아니었다.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나도 애미는 태연히 웃었어. 네 놈은 몰라. 네 놈이 아쟁 짊어지고 기생파티에 나가서 예수로 판돈으로 우리 세 식구 입에 풀칠을 적에 내가 서러워서 울었던 것 아니여. 니놈이 불쌍해서 울었던 것이여. 니놈 재주가 아까워서 울었던 것이여. 그런 게 무인은 그걸로 만들지 말아야지. 그래야 나도 할 말이 있을 것 아니여. 우리 선상님한테 선상님 가락을 지켰은 게 얼굴이 설 것 아니. 아니면 어쩌게 눈을 감고 죽냐. 죽어도 눈은 감고 죽어야지. 유당 보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내 손가락 마디마디에 신명을 불어넣어줘야 그렇게 죽을 것 아니오. 한 번만 우리 선생님 가락을 타봅시다.

0: 안으로 들어가세요, 언니. 방 공기가 차갑네요.
1: 두고 보라지.

0: 권본 이야기만 나오면은 무인여는 창피하다고 그 난리를 치지만은 그 시절이야말로 내 생애에서는 가장 좋았던 때이니라. 아, 당대 제일의 풍류선상님들께 춤과 노래와 가야금을 마음껏 배웠음께 말이오. 이 권번이 아니었다면 귀봉선상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터이고 가야금을 배우지 않았다면 유당 같은 젖대제비가 날 알아주기나 했겠는가. 놀이방을 출입하기 위해서 머리를 얹기는 했지만 나는 화초기생이 아닌 예술기생 대접을 받았다. 화초기생보다는 버리는 좀 못했어도 그려도 내 세월은 그때가 제일이었니라.
1: 당치도 않은 소리고 헛쓸 말한게요. 아이고 우리 그 구마 몸값이 겨우 다 쓰러져가는 집안세 값밖에 안 된단 말이요.
2: 전답도 띄워서 따로 드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 아유, 어림없는 소리.
3: 제가 가업을 물러받으면 후회라도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제게 주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2: 아이고 그렇게 하세요. 아 기생팔자보다 100번 낫지 않습니까? 예?
1: 시골 사람이라고 너무 읍수 여기지 마시란께요. 내 다 알아봤을게요. 아니 그래 우리 그마 같은 기생이라면 술자리 한번 들어가는데도 10원이고 하룻밤 화대를 치면은 30~40원이고 넉넉한지. 아이고 이런 애를 그 소실로 들어앉히면서 겨우 집안세 값이라고요. 어린 반푼 없는 소리 하지 마시란께요. 자자 일어나. 이제고 일어나. 나가 태운 남독 좀 분수가 있지? 아, 기껏 키워놨더니 이 여자가 편하게 살겠다고 그래 있잖아. 첩첩을 해뿌리라 있잖아.
4: 이기워지긴요. 7살밖에 안 된 날 권번에 팔아먹는 게 누군데요?
1: 뭐라고 이더니 이게 원다말됐고요 이더니 원다말.
5: 소리는 누군들 못 내느냐? 손끝으로 줄을 튕기면 소리는 저절로 나는 것이다. 3살 난 어린아이도 너보다는 내 말귀를 잘 알아먹겠다. 어찌 옅은 꾀만 부릴꼬. 다시 한번 해보아.

0: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1: 뻔한 것. 아직도 내 말귀를 못 알아들었구나. 너는 줄을 타기도 전에 먼저 소리부터 생각한다. 머릿속에서 소리부터 생각하니까 욕심이 나는 것이야.
0: 무슨 말씀이신지.
1: 재물의 눈이 어두운 놈은 세상 만사를 재물로 보고 욕정에 환장하고 바위돌에 치마만 뚫어놔도 침을 질질 흘린다 그 말이다. 너는 줄을 타기 전에 그 줄을 타서 울린 우물 먼저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자신이 상상한 소리에 취해서 정작 진짜배기 소리는 내지도 못한다 그 말이다. 욕심 없이 줄을 타야 한다. 소리가 나면 그제야 비로소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냉정히 판단하게 되고 아무런 사심이 없는 티없는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이다. 알겠느냐?
0: 예, 선생님.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1: 알긴 개뿔을 아냐? 제가 망칠 것 같으니라고.

0: 주님께서 열두 줄 가야꼴을 만드셨다. 우리 민족의 소리였다. 무슨 뜻인고 하면 그것은 중국의 소리도 아니고 일본의 소리도 아니었다는 말이야. 그 소리가 천년을 이어져 내려왔느니라. 천년을 우리 조상의 넋이 가야꼬 열두 줄에 서려 있느니라. 그 말이야. 그 소리를 김장조님이 이으셨고 외람댁에 내가 다시 이어받았다. 내 평생 그 소리를 물려주지 못할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
1: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선생님.
0: 소리가 나는 법을 너는 거듭했다. 그 소리를 완성하는 것은 너의 몫이다. 네 소리는 내 소리와도 다르다. 그런 네가 스스로 완성을 해야 한다. 멀고도 험한 길이다. 스님이 평생 속세를 버리고 떠나가듯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때로는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1: 예, 스승님.
0: 장하다.

먹는 거.

0: 맥주를 해서 장수로 내려가는 길에 기봉 선생을 만났더니 인자가 길을 떠났다고 합디다.
1: 가십시다.
0: 그래, 득음은 하시었소?
2: 웬걸요, 문턱에 이르지도 못했어.
0: 그래서 땅바닥에서 미친년 널뛰듯 춤까지 추시었소?

0: 엄마 테레비에 나왔더라.
1: 언니도 봤어?
0: 지독한 사람이야, 엄마. 아직도 그 유당 생각만 하니? 자식이고 뭐고 다 버리는 사람.
1: 나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날지도 몰라.
0: 잘 됐구나.
1: 그 전에 엄마가 인간문화재 지정도 받고 유당도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어.
0: 엄마 떠나려면 그냥 떠나. 동정할 필요 없어.
1: 엄마로서는 존경도 사랑도 하고 싶지 않지만 예술가로서는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해.
0: 그래서 가야금을 포기한다는 거야? 엄마 인생이 싫으니까 가야금도 싫다는 거야?
1: 겁이 나서.
0: 뭐가 겁이 나?
1: 엄마 평생 가야금을 매달렸어. 언니 말처럼 자식들도 다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만큼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무서워. 자신이 없어.
0: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겠다는 거야?
1: 엄마하고 살아라. 우리 집 식구는 왜 모양인지 몰라. 모두 조각조각이야.
0: 역마살에 껴서 그래, 모두.
1: 역마살?
0: 편안함 못 살아. 우리 식구 모두.

0: 들어오는구만. 아이고, 자네가 그만가? 난 모르겠나? 나 녹줄세.
1: 아이고, 난 누군가 했지? 아이, 자네가 녹준가?
0: 그려, 내가 녹줄세. 아이, 텔레비전 보고 깜짝 놀랐어.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안 늙었는가?
1: 아, 텔레비 봤는가?
0: 안 봤지. 나 꼭 자네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1: 올라가자.
0: 나도 어서 올라가자.
1: 그래, 그래, 그래. 얼마만인가?
0: 자네도 얼마만은 얼마만인가?
2: 어머니 들어오셨어요?
1: 아가 봤지. 내가 살아있는 줄 알면 얘 친구들이 찾아올 거라고 아니었냐?
0: 그래요.
1: 아, 그 무엇이냐? 술상 좀 봐오니.
0: 예.

0: 안 그러냐?
1: 그래야지. 해야지.
0: 성님은 북채 쪽 잡으시오.
2: 그럴까요?
1: 그래.

괜찮아도

0: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불고 있는 거야?
1: 아,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쁜 피리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0: 빨대로 피리 만들기라고?
1: 멋진 피리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0: 으이구,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소리가 나지.
1: 좋은 재료라고?

0: 깊은 산골 마을, 오동나무 그늘 아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을에는 유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오동나무를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1: 오, 자, 이 나무를 나한테 파시오.
2: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구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줬으니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요.
1: 자, 이래도 안 팔겠소?
2: 아이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몰라.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팔 수가 없구먼요.
1: 이 바보 같은 촌놈들이.
0: 박영감은 성을 내며 산골마을 밖으로 나가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양으로 가버린 것은 아니었답니다.
1: 나무를 팔지 않으니 훔쳐갈 수밖에. 나는 분명 금덩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 바보들이 일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0: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유봉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3: 촌장님, 나무 할아버지를 꼭 다시 찾아올게요.
4: 유봉아!

0: 한양에 갔다고 금방 박영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니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죠.
1: 어?
2: 야, 아이고, 뭐야 이거?
0: 100살 먹은 오동나무 위에도 훌쩍 오르던 유봉이었습니다. 그러니 달리는 말 위에도 쉽게 오를 수 있었죠.
1: 뭐.
0: 말은 좀 진정이 되었는지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
1: 어?
3: 어머, 어디서 낯선 아이를 태우고 왔니?
1: 어?
0: 말에서 내린 유봉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초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1: 와, 이게 뭐예요?
3: 가야금이란다.
1: 와, 가야금이 살아있나벼.
0: 유봉이는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3: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1: 어떻게 아셨어요?
3: 예전에 가야금을 고치러 갔더니 나한테도.
1: 예, 그 사람 집이 어디예요?
3: 박영감 집에 가려면 만지고개를 넘어가야 해. 외진 곳이라 밤에는 호랑이가 나오기도 한단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보려무나.
1: 우리 마을 오동나무 내놔요.
2: 아이고 깜짝이야. 왜 너희 마을 오동나무를 여기서 찾아?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1: 나무 할아버지, 저 유봉이에요. 빨리 묻어서 죄송해요.
2: 아니야, 이 나무들은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이 귀신 들린 나무 아니야? 아이고, 얘 당장 가져가라, 가져가.
0: 나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지만 유봉이는 기쁘지 않았어요. 한번 잘린 나무를 다시 산골 마을에 심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3: 우선 나무를 잘 말려야 해. 나무의 진액이 다 빠지도록 눈, 비도 마치고 햇볕을 쬐어가며 오동나무를 삭혀야 하는 거야.
0: 나무가 잘 마르는 3년 동안 유봉이는 명월아 씨에게 가야금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3: 자, 나무가 잘 마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야금을 만들어 볼까?
1: 가야금의 위판은 하늘처럼 둥글고 가야금의 아래판은 땅처럼 평평하구먼요. 1년이 12달인 것처럼 가야금의 줄도 12줄이지요.
0: 가야금이 완성되자 유봉이는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타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였어요. 유봉이는 예전에 나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유봉이를 맞아주는 것은 성난 고함 소리였답니다.
4: 내 눈에 먼저 물을 대야지.
5: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먼저 나왔쇼.
0: 서로 모여 정을 나누던 오동나무가 없어지니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싸울 일만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유봉이는 오동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죠.
4: 저 소리 들으니까 예전 우리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5: 그러게 말이오. 어릴 때부터 친척처럼 살아온 우리가 왜 싸우고 있었던 거죠?
6: 아이고, 미안해요.
1: 아이고, 아니에요.
0: 유봉이 덕분에 오동나무는 천년악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년악기는 앞으로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0: 배꼽이 좀 만드는 거야? 나도 같이 하자.
1: 어, 아니야. 좋은 소리가 나는 피리를 만들려고 대나무 씨앗을 심고 있는 거라고.
0: 뭐라고? 지금 심으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텐데.
1: 오래 걸려도 좋은 재료로 사용해야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0: 내어봐라.
1: 예.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단단단
1: 웅?
2: 웅?
1: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령
5: 이 노래
6: 들어볼래?

0: 자동처럼 수목 작업들을 해갈 거고요. 네. 무소금화이 갖고 있는 어떤 펑키한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나는 버틴다. 나를 지킨다. 유혹은 강하지만 나는 더 강하기에 약하지 않아. 나약하지 않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슬슬 프로젝트의 이아람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공연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며,

공연에 시작하기에 앞서 공연에 제가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는지 짧게 말씀드리고 공연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흔들리고 다시 서는 여정을 걸으면서 쌓인 감정들을 음악으로 좀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기쁘고 슬펐던 순간들을 한데 묶어서 작은 숨이 되는 울림으로 음악으로 건네고자 이 무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거문고, 전자음향, 그리고 타악과 함께 만드는 아주 작고 조용한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음악은 세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끝에서 시작되다입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순환과 경계, 그리고 긴장으로 문을 엽니다. 두 번째는 스며흐르다인데요. 숲속의 터널, 그리고 메아리, 그리고 비의 흐름을 따라서 음악의 흐름을 넓히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울림은 뿌리를 내린다. 광활한 대지와 숲의 생명력의 열정을 이번 프로젝트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자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좀 막히거나 그러면은 오랜 시간 걷는 편이에요. 내가 안 가본 길로, 골목길, 안 가봤던 산책로 이런 데들을 계속 걸어요. 걸으면서 마주하게 되는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유심히 보곤 해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계속 어느 생각에 도돌이처럼 머물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거는 무조건 음악으로 만들어야 제가 해소가 돼요. 안 그러면 뭔가 숙제를 하나 안 한 기분이 좀 들어서. 저는 뭐 국악이라고 하는 음악을 배웠고 연주하고 있고 저의 모국어는 국악이지만 제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는 학교에서 배운 거랑은 좀 달라요.

0: 그럼 이곳에서는 음악이나 미술이 그냥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한 다양성 있는 문화예술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표현되어지는 공간이고
1: 개토라는 곡은 저의 가장 최근 창작곡이에요. 그 곡을 만들던 즈음에 제가 사로잡혀 있던 생각은 소수자 혹은 소수라는 개념 뭐 이런 거였어요. 아까는 반항심 같이 일부러 검은고에서 안 쓰이는 소리들을 냈어요. 활로 긁기도 하고 안쪽을 추가적으로 대서 손으로 뜯기도 하고 검은고에서 굳이 잘 쓰지 않은 속주들을 막 넣어서 일부러 좀 그랬거든요. 반항심.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평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청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우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1: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단단
1: 웅
2: 웅
0: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6: 들어볼래?

모아서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손가락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24개월 동안 월세를 최대 20만 원 덜 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바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라면 지원 대상. 더 자세한 지원 자격은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명인 명상 풍요랑 다진 호사시켜 교훈 태워 앞세우고 일등 세악수 통양어 펑패 전룡 안장마를 들고

빨고 간드러진 풍류나마 주백명 두무와 각기 잔압행찬 장만 허여 펄끄강산돌 구영가세 경상도 태백산 낙동강을 구경하고 전라

0: 등이 병산 백문어 건물 구경하고
1: 치고
0: 평안도 참 불산.

0: 태산 태양은 천봉 금성이라 종남산은 철륜산이요 한강은 말년수라.
1: 아, 그렇지.

푸른 배춘색 하고 새들등인지 천하 금곡 사방산세는 실령어연말 이콘곤 만원 중이라 수락산 폭포수 장안은 서장대 이화경당 준대 피두건대 세검정 백령동 달등경 구경을 허여가며 헐리를

안녕하십니까, 안석준입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판은 검은고 병창으로 팔도를 유람해 봤습니다. 경상도에서 시작해서 전국을 여행해서 마지막 장소가 서울이었죠. 왕십리, 한강, 수락산, 세검정 이런 익숙한 지명이 등장했고요. 이렇게 우리 노래에는 서울의 빼어난 산세와 기운을 예찬하는 노랫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서울 지역의 음악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풍류 서울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서울의 풍류객들이 즐겼던 음악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풍류객들이 불렀던 노래인 경제시조와 풍류객의 음악인 타령을 만나보겠고요. 이어서 서울 송파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송파 산대놀이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변진심, 하주화, 함완식 명인의 무대입니다.

0: 예. 을이 벚꽃을 치려고 하는데 작살 맞은 뱀 장원영 요리대끝 조리대끝 도망다니느냐?
1: 내가 요리대끝 조리대끝 도망다닌다고?
0: 그래.
1: 네가 나를 못 쫓아오는 거지?
0: 예. 그러지 말고 북을 한번 번쩍 쳐들어봐라.
1: 아, 북을 쳐들어달라고?
0: 그래.
1: 옳지. 자, 쳐들었다. 쳐봐라.
0: 아니, 이 녀석아. 이거 높아서 어디 치겠느냐?
1: 아, 높으면 사다리 놓고 쳐라.
0: 야, 이 녀석. 야, 그러지 말고 북을 좀 내려라.
1: 이젠 또 북을 내려달라고?
0: 그래.
1: 자, 내려놓았다. 쳐봐라.
0: 아니, 이 녀석아. 이거 너무 낮아서 어디 치겠느냐?
1: 아, 낮으면 물구나무 서서 쳐라.
0: 야, 이 녀석. 야, 그러지 말고 좀 어중간히 좀 들어봐라.
1: 북을 어중간히 들으라고?
0: 그래.
1: 자, 어중간히 한번 들어보자. 자, 요 정도면 되었느냐?
0: 옳지, 됐다.
1: 으이크.
0: 이 녀석이 자꾸만 슬슬 피해다니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예. 너 이리 좀 오너라. 이 녀석이. 너 이 녀석 이 자리에 꼼짝 말고 서 있거라.

0: 없지.
1: 개자식이라고 했지.
0: 틀림없이 개자식이라고 했다.
1: 여러분.
2: 네.
1: 아 여기 좀 보시오. 아 이놈이 이 금밖에 나가면 개자식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놈이 금밖에 나가 있어?
0: 개자식.

다시. 예, 예. 나는 네가 벚꽃이다고 해서 아주 훌렁 벚꽃치는 줄 알았더니 어디 이게 벚꽃치는 거냐? 치마 속꽃 단속꽃 속속들이 껴입고 치는 게 이게 벚꽃치는 거냐? 내가 벚꽃 칠 테니 한번 잘 봐라.

서울 지방의 유일한 산대놀이인 송파산대놀이를 만나보셨습니다. 이 산대는 산 모양의 구조물이죠. 무대의 배경으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무대 그 자체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사신이 오면 광화문 밖에 산대를 두 개 설치했는데 높이가 성문과 같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산대 앞에서 가면극이나 줄타기, 땅재주 등이 선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한양의 저잣거리나 장터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소리판이나 놀이판이 벌어지곤 했는데요. 그 모습을 상상하며 다음 음악 감상해 보겠습니다. 한양 저잣거리의 분위기를 상상하며 만든 첼로 가야금의 한양 준비했고요. 이어서 요즘 서울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들 만나볼 텐데요. 한복을 입고 탈을 쓴 국악 비보이 라스트릿 크루의 공황 속 서울과 국악과 클래식 EDM이 만난 국풀 EDM의

자, 오늘 국악 콘서트판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전승된 음악과 서울을 표현한 음악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에는 여러 노래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말기에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한 노래패들로는 뚝섬패, 왕십리패, 한강패 이런 다양한 팀이 있었고요. 여러 명이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곤 했다는데요. 이 선소리패들이 부르던 노래인 경기산타령을 젊은 국악인들의 연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대금, 피리, 가야금 그리고 장구가 함께하는 기악합주곡 경기산타령 준비했고요. 이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방에서 부르던 경기잡가를 이 시대의 노래로 만든 창작잡가 안주타령 감상해 보겠습니다. 경기산타령과 안주타령 이어서 만나보시죠.

장탕만 찾을 수냐 젓가락 할 곳을 살펴보니 동서해를 유람하던 제철 고기를 그냥도 먹고 찍어도 먹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안주도 등장했습니까? 이 경기 잡가의 전통 위에 요즘의 이야기를 노래한 안주 타령 감상해 보셨습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은 풍류서울로 보내드렸는데요. 서울을 대표하는 음악하면 궁중음악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왕과 왕족이 즐기던 음악과 춤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박전무를 오늘 마지막 무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이 춤은 봄날에 날아다니는 호랑나비의 우아한 몸짓을 표현한 작품이고요. 나비가 수놓인 의상을 입고 나비들이 짝을 지어 날아다니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합니다. 우아한 궁중무용의 매력 느껴보시고요. 이 무대와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내어봐라!
1: 예히!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1: 금색 주파 거북 연녀.
2: 이 노래
0: 들어볼래?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어와 세상 부님 내돌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어느 돈 들었구나. 지나간 일 해야 되니 내가 한 일이 무엇인고.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방산천 흙이로구나.

0: 여, 네 놈의 백발을 내가 한번 먹어볼까? 한 손으로 망치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오라를 메고 가는 청춘은 오라로 묶어놓은들 오는 백박어기를 어나 노새 젊은 노라 들고 치면은 못 노느니라 노라도 넘어 허망히 놀면 들고 치면서 후회되는지 바쁠 때 이러고 한가할 때는 이렇게 좋은 자리에 모여 앉아서 거들던 거 그리고 도도다 보세. 내야 놀보란 놈이 흥부가 부자 되었단 말을 듣고 건너갔지. 아 이놈이 거부가 되어버렸나? 참 강산지 개변이다. 야 이놈고야 흥부야 흥부가 저희 형님 소리 듣고 보선발로 뛰어나와. 형님 어서 오십시오. 야 이놈 흥부야 이 집 네 집이냐? 예, 제 집 월세다. 그 집 참 집 좋다. 나하고 바꾸자.
1: 아이씨가.
0: 형님 처분절하십시오. 사랑으로 모신 후에 여보 마누라 건너 마을 형님이 오셨으니 나가서 인사나 드리시오. 흥보 마누라가 시수 왔단 말을 듣고 구박당하여 쫓겨나던 일을 생각하면 사지가 벌렁 떨리나. 가장 명률 거역지 못하여 나오란디 흥보 마누라가 나온다. 흥보 마누라가 나오란디 천일대는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리던 일을 생각하니 지금이야 비단 지금

0: 뼈루리들을 호사를 맞이시고 흥보 마누라도 한산세 모시다가 당청아물을 포로 서로 막에 놓아 주름은 잘 기삼 꿈바로 넓게 달아 아짱 거기고 나오더니 시숙께 인사를 드리니 재수가 절을 하거든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야인호 흥보야 네 계집 쫓게 하나 해볼거 지금 못게 미꾸라지가 용대해버렸구나 흥보 마누라 들은 적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차리는디 음식을 차리는디 안성주기 동영질판 저는 소저구리 저 침지선은 소머리 더 조루루루 버려놓고 꿈꾸렸다 오족판 대모양강 당황이 얼기설기 속편들건 또 정전전 주르륵역과 산비떡과 빙과 증비 생초 놓고 조랑관이 우침초 양 회가 저녁 공판 양편에다 흐려놓고 청단수단 잡히기며 이 잡지 도라지 때 낙지 연포 공지름에 가진 양지 모아놓고 산채고사리 수군디라리 녹두채 만난 작곡 주르르르 들어부 청두화로 백탄솥 부재질 활활 계란을 톡톡 깨 우딱지를 띄고 기대로 오라 꼬꾸르따 연계친 오도독 포도독 맥조리 땅 손등은 데 세조만 그 나무절을 들어라 고기 한정덕 복집어 만난 기름 간장 귀다 풍덩 뛰죠 아이고 숨 가쁘구라 화주 좋은 술을 화전에 가득 부어 했소 시송님 박조나 약조나 한잔 드시죠. 재수가 주는 술이거든 그대로 그냥 받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야 이놈 흥보야 네게 집 이쁘게 끼부님의 건주가 한마디 시켜라.
1: 아이고
0: 흥보 마누라가 이 말 듣더니 여보세요 시송님 여보 여보 아주 어머님 재수들어 권주가 어른 법 고금 천지 어디가 보았소 지성기면 감춘이라 나도 오나른 쌀과 돈이 많이 있어 전국 자세를 그만하시오 엉뚱설한 지구하고 온다던

일을 박수기 들어도 못 이겼소. 거기 실수 어서 가시오. 속을 채디면 무엇을 내 집에 왔소. 안 가려면 내가 먼저 들어갈라요.

0: 야, 이 농부야. 네 계집 못 쓰겠다 버려라. 내가 당장 세장가 보내주마.
1: 아, 지금 그래.
0: 그런데 농부야, 너 삼강 오륜 아냐? 아, 형님이 더 아시지. 아우인 제가 더 알겠습니까? 자고로 형만한 동생 없는 법이요. 삼강 오륜이라 할 것 같으면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죽을 일 있으면 네가 죽고.
1: 아이씨고.
0: 네가 죽을 일 있으면 그것은 네가 죽어버려. 어째서 그러냐? 나는 이 집안의 장손이라 손녀을 받들어 모셔야 한다. 그런 말이거든. 야, 이놈 홍보야. 저 홍보에 빌건 거 무엇이냐? 아, 예. 그거 화초장 올시다. 그 안에 뭐 들었냐? 흥금보가 가득 들었습니다. 흥보야, 큰 낮추라. 형님 그렇지 않아도 형님 들으려고 목 딱 지어놨습니다. 그럴 것이다. 내가 너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했냐. 내가 너를 어버 키우냐고 내 등짝 물려줬다. 내놔라. 형님, 점잖아 처지 어떻게 지고 가시겠습니까? 먼저 가시면 하인시켜 지어 보내드리죠. 토정 여러 새끼. 아, 형제 간에 그거 다 놔주려고 입힌 게 저 깊은 게 저거 빠졌어. 빨리 내놔게. 내가 죽고 갈란게. 형님, 자주 건너오십시오. 내가 바빠서 자주로 못 오고 다리 지금 29번, 다리 크면 30번씩 올란다. 아이씨. 이거 하나 주라.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겠자? 예, 그것이 화자, 초자, 장자 옵시다. 식자는 녀석 유시각자라고 짜짜짜 했었네. 한 줄로 촥 읽어보러 화초장 옵시다. 놀보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 봐서 외우고 들어가던 것이었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돌담을 건너뛰다. 아, 다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간장, 된장 아니다. 방장, 전장 아니다. 구둘장, 송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초장화, 장화초, 장초와 화장초와 아니다. 어이구, 이거 무엇인가? 닭가 보여서 내가 못 살겠다. 어이구, 이거 무엇인가? 태어그 집으로 들어가면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가?

집안일하고 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쫓아나고 왔어. 영접하는 게 도리 골세. 자, 이 무동이 웬일인가? 딸랑이 사람 조망어다. 돌봄 마누라 나온다. 돌봄 마누라 나와.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 감사합니다.

팔십일백의 손을 점지하고 석승의 복을 빌어 물복일랑 흘러들고 울어.

황금 줄이라. 닫은 듯 여름 문을 열은 듯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 옥반에 진주 담은 듯 병반에 물 떠놓은 듯 밤이면은 불이 밝고 낮이면은 물이 맑고 비단에 숨결 같고 한강수 물결같이

0: 내어봐라!
1: 예이!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단단
1: 웅
2: 웅
0: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3: 들어볼래?

0: 지금처럼 수목 작업들을 해갈 거고요. 네. 무속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펑키한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앤 공감.

0: from the culture, the atmosphere, and the energy.
1: 인사동 어떻게 오게 됐어요?
2: 아, 놀랐어요. 너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3: 예전은 전통은 약간 고리타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전통적인 뭐 매듭 모양이라던가 지금 현대에도 많이 어우러지게 예쁘게 잘 조화가 되는 것 같아요.
4: 13년 이제 한과를 하면서 좀 한국에 대해서 알리고 한국 문화나 한국 음식을 좀 알리는 그런 공간으로서 저희는 여기서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알겠어 진짜 이젠 뭐가 뭔지 대충 알아듣겠다고 카페인 알콜 리코틴 없이 내 못 살겠는지 글쎄 알겠어 진짜 공부에 열심히 하랬는지 알겠어 나를 차렸다고 아니야 전부 아닌

0: 아직 해볼까요?
1: 알겠어요. 글쎄 해볼까요? 글쎄 글쎄 글쎄 알겠어요. 인생 다시 해볼까요? 인생.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싱어송라이터 삼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멋지게 연주를 해주실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삼산님과 함께 공연할 백하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0: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국악을 되게 좋아하는 집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되게 국악 쪽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완전히 아기 때는요 가야금을 전공을 했었고요. 중학교 때는 해금이란 악기를 전공을 했었고 대학교는 또 국악 작곡을 전공해서 지금 이렇게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환경은 되게 국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긴 했지만 저는 어쨌든간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대중음악을 또 되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이런 음악들을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데뷔곡이기도 한 모르겠어는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곡입니다. 제가 가사 안에서 어떤 것을 계속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재밌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겠어.
1: 모르겠어.

0: 나는 호떡도 식은 게 맛있더라. 너무 뜨거우면 입이 뜨거우니까. 아, 나는 음악도 식은 게 재밌더라. 너무 진지하면 귀가 뜨거우니까. 세상은 또 그렇더라. 뜨겁지 않게 살려면 또 만만한 일 아니더라. 이렇게 저렇게 미지근하게 그냥 먹고 살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 되게 어렵더라. 입에 풀칠하면서 음악 한다고 뭐라도 만들어내는 게 별 재미는 없더라. 이런 음악 누가 듣나 생각해보면 어지럽더라. 그럼 어떡해? 굶어 죽어?
1: 아니 잠깐 생각해보자.
0: 그럼 어떡해? 굶어 죽어?
1: 아니 그냥 빌어보자.
0: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으고 입 모으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으고 입 모으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으고 입 모으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으고 입 모으고 그냥
1: 빌어보자.
0: 빌어.

0: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 사는 게 뭔지 진짜 모르겠어. 연봉이 어쩌고, 부동산 어쩌고, 국악이 어쩌고, 대중화 어쩌고. 이건 무슨 장단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한이야, 흥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음계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장단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선법이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재밌게 즐기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인이어를 뚫고 들어오는 이 내 소리. 저는 약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름의 약간 쾌락이 좀 쾌락이 아니군요. 쾌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겠다라는 말 하는 거 조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우리 사회는 계속 뭔가 정답을 좀 바라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 음악 작곡이었을 때는 보통 기악곡을 쓰다 보니까 이 많은 이야기들을 뭔가 추상적인 음악으로 풀기에는 어려운 감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막 목까지 이렇게 쌓이다가 어느 날 그만둬야겠다 생각하고 그럼 그 전에 모르겠어를 한번 시원하게 말을 하고 그만두자 싶어서 이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좀 구성해가지고 만든 노래였습니다. 네.
2: 삼사님의 노래는 약간 가사를 이제 곱씹어서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의 철학과 해학이 보이는 노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노래를 들으실 때 가사를 집중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0: 거의 제 홍보대사처럼 얘기해 주셔서 제가
2: 오늘
0: 너무
2: 이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 너무
2: 아니,
0: 감사드립니다.
2: 그래서 그 모르겠어? 이렇게 코러스를 반복하는 부분을 한번더 같이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0: 제가 그럼 이렇게 계속 던지면 모르겠어 한번 같이 조금 해볼까요?
2: 네, 좋습니다.
0: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2: 네.
0: 이건 무슨 장단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한이야, 흥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음계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조성이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와, 감사합니다.
2: 이제 다음 곡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
0: 다음 들려드릴 곡은요, 그건 너무라는 곡인데요. 뭔가 인생이 되게 지루하다고 생각해서 그건 너무라는 곡을 만들게 됐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걸좀 의식하고 나서부터는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좀잘 써볼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건 너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들한테 인사동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께 이야기를 한번 조금 인사동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
1: 저는 은평구 사는 김소진이라고 합니다.
0: 안녕하세요.

0: 그때는 여기보다 쌈짓길이 좀 더 유명해서 쌈짓길에서 데이트를 했는데요. 네. 맛집 가고 소품샵에서 귀여운 스티커도 남자친구가 사주고 그랬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1: 그럼 지금은 또 그분이랑은 또 이렇게 인연은 끝이 났겠지요? 당연히 첫사랑이라고 하셔가지고.
0: 네, 오랜만에 와보니까 공간이 많이 새로워졌더라고요. 네. 저도 그만큼 좋은 추억이었지만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래도 해피엔딩의 결말이라 너무 좋습니다.
0: 네.
1: 용기 내서 또 첫사랑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를 한번 감사합니다. 또 지금 여기도 비슷한 경험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2: 네. 아, 저도 이제 첫 연애를 하다가 이제 데이트를 이 근처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는 서해하는 동생의 전시회를 같이 보러 갔었는데 전시회를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서해하는 동생의 남편분께서 귓속말로 뭐해 사진 안 찍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야 되는구나 해서 열심히 찍고 그러다가 또 이제 무슨 체험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체험을 여자친구가 하고 있는데 뒤에서 또 귓속말로 뭐해 안 도와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연애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되고 그랬었죠.
1: 근데 진짜 찐사랑인 게 첫 번째 데이트로 서해 전시회 데려가면 이거는 잘 되기 조금 힘든 거 아닌가. 근데 그거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서 훌륭한 데이트를 하셨다고 하니 정말
2: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1: 되게 재밌는 기억이네요.

은사동에게 조금 저도 고마운 마음을 함께 담아서요. 제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어른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어릴 때 좀 막연하게 생각해놨던 어른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어른이 돼서 저를 거울에 놓고 봤을 때 하나도 맞지 않다는 것을 좀 자각하게 되면서 진짜 어른이라는 것은 좀 무엇일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담아서 어른이라는 곡을 조금 연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성숙하고 뭔가 부족해도 그냥 되게 잘 안아주는 것 같은 인사동만의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도 여러분을 그렇게 좀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 들려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 시간인데요.
0: 저희가 이제 채팅방으로 미리 좀 사전에 인사동에 대한 사연을 조금 받았어요. 사연을 선정해가지고 한번 읽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인사동에서 사진 대신 기억으로 남기고 싶은 장면이 있나요? 찻집 창밖으로 보이던 느릿한 풍경이요. 다들 바쁘게만 사는 줄 알았는데 거긴 시간이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그거 아시죠? 막 박짝박짝한 곳에 있다가 이런 데 와서 카페 들어가면 되게 여유로워지면서 밖에 풍경이 되게 그림 같아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를 아마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다음 사연 한번 현기짱이.
1: 만약 인사동이 사람이라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라는 사연에 2년 전에 이제 3살 아이와 처음 왔던 인사동, 지금은 5살 아이와 두 번째 온 인사동, 모든 것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익숙한 듯 새롭게 오래 있어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너무 스윗하신 답변. 네, 감사하죠. 이렇게 계속 뭔가 정취를 지켜주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서울에 사는 사람으로서 되게 중요한 느낌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서울이 정말 많은 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인사동 같은 경우는 옛날의 정취가 어느 정도 느껴지면서 현대적인 것들로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옛날과 현대의 추억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인사동 하니까 뭔가 사람 이름 같아가지고 사동아 고마워 라는 네. 느낌이 조금 드네요. 그러면 또 다음 곡으로 한번 연결해서 넘어가 볼 건데요. 다음 곡은 줄줄줄 팍팍팍이라는 곡입니다. 지친 현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썼던 곡이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면 막 헛소리를 많이 하는 타입이라서 그런 저가 조금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해서 이 곡을 만들었거든요. 한번 가보실까요?
1: 좋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해? 누가 마치 총 쐈나 보네. 아침에 눈 뜨면 잠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피곤한 게 이게 말이 돼? 밥값만 죽네. 와중에 배는 또 고프네. 어젯밤 밤새 상상해 무서워. 나는 또 막 펑펑 울었네. 왜 사나 그게 요즘에 굉장히 그렇게

덩 따구 궁 따 따구 궁 따구 궁 따구 궁 따구 궁 따구 덩 따 따 따구 궁 따 따 따구 궁 따 따구 궁 따 따구 궁 따구 궁 따구 궁 따구 궁 따구 덩 따 따 따구 궁 따 따 따구 줄줄줄 팍팍팍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준비되셨죠?

0: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불러드린 노래들이 여러분 마음에 뭔가 이렇게 잘 가서 닿았다면 저는 되게 행복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벌써 제가 마지막 곡인데요. 아쉬우시죠? 저도 너무 아쉬운데요. 마지막 곡을 듣기 전에 잠깐 청기장에게 네. 오늘의 네. 소감을 조금 들어볼까요?
1: 저 어렸을 때 맨날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공연하는 걸 많이 봤었거든요. 아, 내가 저런 무대에서 쓸 수 있는 날이 언제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0: 아, 멋있으세요.
1: 뭐야?
0: 카메라. 저도 카메라를. 아, 저도 오늘 항상 놀러만 왔던 인사동이라는 공간에서요. 여러분과 만나서 이렇게 음악을 뭔가 제가 나눠드리고 뭔가 관객분들의 사연을 듣고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그리고 되게 신기한 느낌의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어쨌든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곳에서 재미있게 만날 날을 또 고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버곡을 사실 잘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약간 새로 시도해보는 제가 또 국악계 장기하 선생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진짜로 장기하 선생님에 대한 마음을 조금 담아서 장기하 선생님의 싸구려 커피를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흥에 겪고요. 그 우리나라 가락을 듣는 거라 참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었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속으로 지하자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1: 솔직히 국악에 대해서 판소리 뭐 이런 것처럼 딱딱한 음악인 줄 알았는데 오늘 편견이 많이 깨진 것 같아서 저한테도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런 음악들이 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들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음악은 제가 장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음악은 할 수 있는 거고 그 음악 안에서 저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있는 양하은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 해금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저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기보다는 그냥 한 명의 연주자로서 시청자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0: 해금은 많이들 아쟁이라고 헷갈려 하시는데, 아쟁이랑 전혀 다른 악기고요. 해금은 이제, 줄과 줄 사이에 활이 끼워져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지판이 없고, 그리고, 두 줄로 되어 있어요.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손의 위치에 따라서 음역대가 국악기 중에서는 제일 넓고, 이조나 전조가 되게 자유로워서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하기도 저는 되게 좋은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해금 소리의 매력, 연주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해금은 흔히들 되게 슬픈 악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희로애락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 또 귀여운 소리를 낼땐 되게 귀여울 수 있고 슬플 땐 굉장히 슬플 수 있고 익살스러울 때는 굉장히 익살스러울 수 있는 악기가 해금인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가장 음역대가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정악이나 산조 같은 전통 음악 같은 경우는 저는 귀로 듣는 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은 듣고 외우는 게더좀 빠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고, 근데 이제 창작곡 같은 경우는 점자 악보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면 듣고 이제 외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곡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연주자가 녹음해주는 걸 듣기 때문에 그 연주자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음표나 시가 같은 경우를 제 스스로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악보가 되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데, 저는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감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쥐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한 대략 이쯤 찾아서 지금은 크게 했지만 연주 중에는 뭐 공연장에선 이렇게 크게 못 하고 그냥 이제 뭐 대충 이 정도? 로 해서 아 이게 A플랫이구나 하고 이제 연주를 해요.
1: 감각을 익힌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0: 쉽지 않지만 되게 해야죠. 네.

일단 농현이랑 꺾는 음 내는 게 아직도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자꾸 손에 힘이 들어가서 힘을 좀 빼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힘 빼는 연습?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요즘은 소리를, 톤을 좀 예쁜 음색을 만들고 찾을 것인가? 약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연습을 어떤 곡을 했고 그 곡을 연습했을 때 그런 본인의 뭐 평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써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동료들과 연주를 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음악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서로의 악보가 되어줄 수 있어서 또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연주가 관객들에게 힐링이 될수 있고 좀 어떤 관객들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되게 보람차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연주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실 연주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떨리죠. 이제 이런 큰 공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냥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좀 화답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연주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환호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좀 끝나고 이제 같이 사진 찍고 기쁘게 인사하고 하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힐링이 되고 막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뻐요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내가 무언가 되게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엄마가 시험관하기를 이제 저를 임신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4명이 착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두 명을 유산을 하게 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궁을 이제 건드려서 자궁이 일찍 열려서 제가 일찍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신경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네, 저는 시각장애가 네, 선천적으로 네,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말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기 교육을 다 받기 시작해서 피아노도 배우고 뭐 정말 여기저기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그 사극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해금이 나오는 거예요. 해금을 연주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해금으로 된 OST도 나오고 그 OST에서 들리는 해금 소리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 이거 그냥 취미로 할래. 나 공부하고 그냥 이거 취미로 해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취미로 연주를 했었다가 제가 미국으로 어학연수 목적으로 잠깐 공부를 하러 가게 됐었고 그때 이제 해금을 가져갔어요. 왜냐면 배운 거 그냥 안 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서 연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연주를 했었던 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백혈병 투병 중이셨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본인은 힘들 때 병원에서 컨디션이 돌아올 때에는 기타를 많이 연주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병실에 활기가 돌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곳에서 연주를 하는 거는 너무 기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고, 그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큰 울림과 메시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거를 좀 제대로 배워서 사람들한테 해금이라는 악기에 대한 그런 희소성을 좀 많이 알려야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을 이렇게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공을 시작하게 됐어요.

0: 저는 자세를 익히는 데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쉽지가 않았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들과 함께 다녀야 하다 보니 지휘를 보고 또 연주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 되게 어려웠고, 또 해금하는 연주자들끼리 활 같은 것도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게 어려워서 그런 관현악 합주 같은 경우를 정기연주회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을 좀 겪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0: 글쎄요. 장애를 이겨내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장애를 극복하려면 제가 눈을 떠야 되는데 제가 눈을 뜨지는 못하니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글쎄요. 어떤 표현이 좀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 몸처럼 장애와 더불어 산다? 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 악기 연주를 도움받아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0: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또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를 하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서양 음악의 그런 평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음률과 전통 음악의 그 사이 어디쯤 되는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저를 포함한 모든 음악가들의 숙제일 것 같아요.
1: 어떤 음악들을 좀더 해보고 싶으세요, 앞으로?
0: 저는 이제 창작 민요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재즈 스타일에 맞게 좀 편곡을 해본다던가, 뭐, 저희는 시나위라는 음악이 또 연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 시나위와 재즈를 좀 합쳐본다던가, 혹은 그런 재즈 곡들 가운데에 이제 국악 선율을 조금 넣어본다던가, 그런 여러 시도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0: 이 정도면은 템포가 어느 정도다를 어떻게 알아?
1: 이거거든? 이거면 한 100템포 될 거야.
0: 그거를 어떻게 알아?
1: 그거를 이제 많이 해보면 감이 오는데 모르겠으면은 메트로놈을 켜가지고 재생을 하면서 템포를 바꿔보면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재생되는데 너무 빠르잖아? 그러니까 저 아까 120 거기서 이것도 빠르구나. 한 80 해보면 되겠다.
0: 제가 작년에 쓴 곡이 하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어떤 걸까라는 노래 가사를 받고 아 이거다 하고 그 되게 마음속에 와닿아서 쓰게 된 곡인데 그 곡을 이제 좀 컴퓨터 음악으로 좀 이렇게 옮겨보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2: 이디도 이렇게 직접 배우시는 이유가 있나요?
0: 일단 이제 연주자는 연주도 잘해야 하지만 사실 요즘은 좀 창작에 대한 영역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디를 배워서 이렇게 건반을 찍고 또 나중에는 이제 제 악기를 이 오디오로 녹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받아서 좀 가이드 녹음까지 좀 해보는 거 그게 지금 일단 저의 목표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좀 배우고 있습니다.
3: 그러면 일단 녹음부터
1: 녹음을 아니면 연습 한번 해도 되고

0: 안 되겠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1: 근데 조금 빠른 거 같지 않아?
0: 느린 거 같은데?
1: 그래? 괜찮아?
0: 욕심을 부리지 말까? 내가 써놓고 내가 틀려.
1: 하고 싶은 거 많고 호기심 많은 친구고 계속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인데 지칠 법도 한데 그걸 지치지 않고 항상 밝게 잘 이겨내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0: 왼발 올리실 때 하나, 둘, 오케이. 근데 딴, 딴, 딴 요런 리듬으로. 네. 하나,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하나. 맞아, 맞아.
1: 아, 이거구나.
0: 네, 네, 그거예요. 네, 맞아요.
1: 아, 난 네, 네. 아, 이거구나. 아. 저는 새로운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내년에는 마라톤 대회 나가보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입니다.
0: 하늘 바라봤을 때, 제가 네. 이제 동쪽으로 네. 뛰는 거였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리듬 좋고.

0: 일단 자연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에서 얻어지는 또 굉장히 황홀함? 어떤 아름다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충전해서 가니까 확실히 힐링도 되고, 나도 이 힐링된 에너지를 다른 관객에게 줘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오, 시원하다. 와, 너무 시원하다.
1: 약간 울퉁불퉁 옳지? 약간 내리막 살짝? 오케이.
0: 힘들긴 하지만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바람을 맞으면서 뛰는 게 기분 전환이 되니까, 그래서 좀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함께 뛴다는 그 어떤 함께 발맞추어 뛴다는 그 느낌? 호흡을 맞추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연주로서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드러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연주를 하고 선율로 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의 한계는 사실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세상이 정말 요즘에 좀 많이 삭막해지고 좀 무서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되게 힘드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 하지만 세상에 언젠가 평화는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는 어쩌면 이미 존재한다라는 것을 앞으로도 알릴 수 있는 연주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자 또 소망입니다.

0: 되어봐라! 예이!
1: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탄탄
1: 웅
2: 웅
0: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3: 들어볼래?

정가라는 일단 그 조선시대에서 불렀던 이제 양반들의 사대부들의 음악이고요. 문인들이 이제 그를 시를 짓고 그걸 이제 읊던 노래이기 때문에 좀 더 고요하고 아정한 맛이 살아나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데 다니는 걸 좋아하고요. 자연에서 주로 곡에 대한 영감들을 많이 얻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풍경이 좋고 멋있는 곳들을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정갈을 하려면 이런 고요함을 즐길 줄 알고 또 고요함 속에 내면을 어루만지는 편안함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가는 이제 그런 다양한 장르 중에서 또 과거에 또 과거를 생각하면 아 서민은 이렇게 살았고 또 양반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증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또 증언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또 예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산리 몇 개의 수야를 불렀던 것처럼 클래식하고 조금 더 매시업해서 월정명이라는 우주 시조를 새롭게 또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고요. 또 하나는 여태까지 만들어 놨던 곡들을 조금 더 세련되게 편곡을 해서 좀 더 신나게, 좀 더 그 비트 있게 만들어서

0: 보고 하는 게 나으려나? 공연처럼 이렇게 보고 할까? 49마디 맞나요?
1: 네.
0: 49마디가 이제 그 계면 바뀌는 거예요.
2: 네, 이번 공연에서는 저희가 원래 정가를 이제 가장 이제 주된 소재를 가지고 연주를 해왔었는데 클래식 보컬 하시는 분들과 같이 준비를 했고요. 연주도 역시 전통 악기 그리고 클래식 악기, 서양 악기와 함께 합니다.

제가 작년에 졸업을 했어요. 이제 혼자 활동을 하려고 이제 유튜브도 개설하고 하는 차에 아폴라라는 활동하는 그룹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혹시 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저는 이제 괜찮다 좋다

보컬리스트로서는 정가는 꺾어지는 소리나 이렇게 음을 한음으로 뻗을 때의 매력이 전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승준이를 생각하면서 항상 곡을 쓰거나 편곡을 하는 편인데요.

0: 제 소리의 특색은 다른 분들은 좀 더 진중하고 낮고 좀 굵은 목소리를 선호하시는데 이제 다른 남자 정가분들은 저는 좀 더 얇고 좀 높고 높은 청에 그리고 좀 맑고 좀 샤한 소리를 좀 특색으로 가지고 있어서 저 연분 거기 한 번만 봐도 될까요?
1: 아, 화음?
0: 화음.
1: 화음 좋아요. 뭐,
0: 아, 어떻게 들려?
1: 네. 아, 우리 다 이렇게. 이렇게. 그, 아, 그, 이렇게 할까?
0: 원래 어떻게 했죠? 원래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 전통 성악 중에서 민요나 판소리는 남녀가 같이 부르는 곡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가는 태평가라고 이렇게 듀엣곡이 원래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부드럽고 그래서 더욱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스트링 파트와 이제 여러 국악기들 그리고 이제 정가와 이제 가곡이 어우러져서 이제 펼쳐진 무대였는데 저는 되게 좀 많이 색다르게 느꼈고요.
1: 글로벌하게 국악을 더 쉽고 친근하게 내 알려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2: 이런 데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쪽을 배경으로 쓸까?
3: 이런 것도 예쁘다, 여기 이렇게 배경으로.
4: 좋은데요?
3: 카메라 하나 옆쯤에 놓고.
4: 지금 옆모습 있는데?

0: 정가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깊게 알면 알수록 이 노래가 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자연이나 가장 다정한 노래라고 또 생각합니다.
1: 그 이제 정가의 그대로의 선율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아 이런 음악이 있다 좀 맛을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처럼 맑은 물, 시원한 바람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 담양 소세원입니다. 1530년, 자연을 그대로 조경삼아 정원을 완성한 사람은 조선의 한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양삼보. 그는 스승이었던 조광조가 김효사화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자 출세의 뜻을 포기하고 은둔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 본거지가 바로 소세원입니다. 내원의 면적은 약 46제곱미터, 그러니까 1,400평 정도지만 정원이 자리한 바깥 숲까지 포함하면 수만 평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자리한 정자와 누각을 제외하면 인공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담하고 소박한데요. 그 배치도 자연의 일부처럼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소세원은 우리나라 전통 원림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0: 사계절의 정취가 선명한 소세원은 바람과 물소리, 새소리가 어우러진 소리의 정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을 풍류는 유난히 아름답네요.
1: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평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청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우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무난 아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Yeah.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탄탄.
1: 웅? 웅?
2: 죽게 되고.
3: 요 장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6: 들어볼래?

0: 지금처럼 신곡 작업들을 해갈 거고요. 네. 무속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펑키한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면천 투견제의 특징은 이제 오랜 역사성과 전통성 이런 부분이 좀 함의가 많이 됐죠. 일단 면천 지역에서 나는 찹쌀, 면천의 꽃, 면천의 물로 빚은 게 특징이고요. 18도의 높은 알코올 도수에도 불구하고 목넘김이 부드러우며 감칠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루폼 붙이고 있어요. 저기 김이 새지 말라고. 요 새면은 저 안에 있는 고두밥이 서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루폼을 붙이고 있어요.

0: 났는데 소리가 응 짝 소리 났는데
1: 이제 들으시
2: 또 수업 또이시
1: 응
0: 찹쌀하고 저 누룩하고 진달래꽃하고 해가지고 100일 동안 발효시켜서 해가지고 술이 맛있어요.
3: 가정마다 가양주를 담는 민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민속주 형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대대로 이어 내려오던 것이 조선시대에는 전통주들의 이제 완전 활성화, 최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누구나 이제 쉽게 가정에서도 전통주를 담아서 먹을 수 있는 비법을 돌아가신 박승규 선생님께서 약 한 4대에 걸쳐서 꾸준하게 보존해 온 거죠.

0: 들어가시래.
1: 3개월 후에 오세요.
0: 탱글탱글해졌네. 가발이 하나에 진짜.

이제 한번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해 주는 술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세 개밖에 없는데 문배주, 면천 투견주, 경주 교동법주가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막걸리 부분까지는 한다고 하는데 이 국가에서 지정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 술에 대한 스토리라든가 술 맛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 무형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받은 거죠.

0: 자, 이번에 담은 술 빛깔을 좀 한번 봅시다. 색깔이 제대로 나왔나.
1: 아, 진짜 맛있어요. 달고 달짝지근하고 향이 좋고 진짜 진짜 살리네.
0: 이게 술은 향기도 좋고 색깔도 좋고 맛도 좋아야 되거든요. 올해는 아주 그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1: 잘 된 것 같아요.
2: 전통 문화를 보존 계승시키는 의미가 좀 있고요. 저뿐이 아닌 보존 회원님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좋은 술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서로 맛볼 수 있는 병주로 지금 계속 유지하는 게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근에서 나오는 전복 껍질은 완전하게 오색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빛깔이 더더욱 보기 좋은 건 어디 물이 묻었다든지 물속에 넣는다든지 하면 그 영롱한 빛깔이 정말 거기 매혹될 정도의 그 느낌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좋은 빛깔만 좀 골라서 쓰니까 제로값이 배 이상 먹어버리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자개들 보면 빛깔 기가 막히죠. 강선 따도.

덩굴무늬 도안을 나전으로 쓸 수 있게끔 개발하신 분이 아마 김봉용 선생님이실 겁니다. 근데 덩굴 문양이라는 것은 아마 문양이 세계적인 문양입니다. 그 덩굴 문양을 낮은 칠기로 만들 수 있게끔 문양화시킨 게 이제 김봉용 선생님이 되겠죠.

아버지한테는 그냥 하루가 그냥 작업이시고 하루가 낮은 즐기고 그냥 잠자고 일어나시면 다시 죽으실 때까지 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아버지가 그 낮은 즐기라고 봅니다 저는.

0: 여기도 맞추고
1: 본래 중심에다 맞춰놓고
2: 네. 얘도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0: 얘도 올라간다.
2: 올라온다고요? 네.
1: 아니 이것도 같이
2: 네, 전체적으로
1: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만 떼었으니
3: 작업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모양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 가장 좋고 아버님한테 잘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극히 드물지만 그럴 때가 지금으로선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 기대하고 또 그다음에 완성됐을 때 효과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 줘야 그게 제 작품이 제대로 된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뭐 한 점 가지고 시작을 해서 마무리한다는 것까지는 장시간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 그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생오칠 정제가 아닌 생오칠 원료지. 그러니까 칠, 칠 원료 수액 받는 그 나무 자체에서 나오는 수액이 그 자리에서 바로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더더욱 접착력이 좋고 강화되고 일단 이런 것들을 봐서는 원주 쪽에서 국내에서 나오는 칠이 제일 으뜸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내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 내가 다 찾아가는 데도 있는데, 그분들과 이게 교감이, 그 내 생각과 그분이 내 작품을 소장하겠다고 하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 때는, 아, 이게 내가 낮은 치기를 정말 잘 배웠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매력 있는 기와집과 정겨운 곡선미를 자랑하는 초가가 조화롭게 자리 잡은 경주 양동마을. 곳곳에 묻어나는 정겨움은 마음속 푸근한 고향 같습니다. 경주 양동마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양반 집성촌인데요. 여주 이씨와 경주 손씨가 이 마을의 주인입니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가옥 150여 채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주 이씨 가문과 경주 손씨 가문이 서로 협동하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600년의 역사를 이어온 동네

마을의 규모와 보존 상태, 건축사적 가치와 자연 환경까지 마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0: 내어봐라!
1: 예이!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단단
1: 웅
2: 웅
1: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3: 들어볼래?

0: 지금처럼 신곡 작업들을 해갈 거고요. 네. 무속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펑키한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앤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놀라지 말아요. 여긴 세상 어디에도 없고 또 어디에나 있는 곳.

0: 나는 늘 여기서 기다리곤 했어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야 끝이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죠. 그 끝이 이렇게 쓸쓸할 수 있다는 것도 미처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텅 빈 빈소에 이들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1: 원래 모르시는 분이시고요. 상조로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이름 대신 무영고라 불리는 이의 마지막 길을 생면부지의 청년들이 배웅을 나서네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뭔지 그렇게 지켜보고도 난 아직 잘 모르겠어요.
1: 저희는 입관, 제섭, 발인, 화장, 그리고 봉안까지 모든 과정을 도맡고 있습니다.
2: 처음 대면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긴장이 되고 좀 떨리고 그럽니다.
3: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났는데 뭔가 할수록 더 실감이 나고 뭔가 많이 슬펐어요. 미래의 제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4: 혼자 가시니까 그 외로움을 채워드릴 가족분들이나 슬퍼해줄 조문객들 가족분들이 안 계시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채워드리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어린 손들이 떠나보낼 준비를 마치면 다음은 내 차례였지요. 하지만 지금 나는 거기 없어요.
5: 절차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빠뜨리지 말고 순서 맞춰가지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장례식장에서 만난 기특한 청년들이 누군가 했더니 미래의 장례지도사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이었군요. 오늘은 모형으로 연습 과정을 배우고 있네요.
6: 잡고 있어. 그러면 내가 할게.
5: 염이라는 거는 수의를 입히고 이제 연보를 이용해서 고인을 이제 싸서 마지막 옷을 입혀드리고 네, 고인을 마지막 가시는 길 깨끗하게 모셔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0: 20살. 아직 삶을 다 이해하기도 버거운 나이에 죽음의 과정을 먼저 배우네요.
1: 원래 봉사 쪽으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큐를 보게 됐어요. 장례지도사에 대한 다큐를 보게 됐는데 되게 사람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의로운 복지다. 마지막 복지다.
0: 모든 게 변해버린 세상에서 어쩌면 이 학생들이 나를 대신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7: 전통 장례에서는 상여예인 꼭두라고 하는 걸 통해서 대성길로 안내를 이렇게 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뭐 거의 90% 이상이 화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여라고 한 그 자체가 지금은 보기 힘든 그런 문화로 바뀌어져 버렸죠. 대신에 이제 우리 이제 장례 지도사들이 대성길을 잘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 살짝.
0: 언제부턴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만은 나를 잊지 않고 지켜주었지요. 여기가 내 오랜 집이에요. 굳게 잠긴 문 뒤에서 시간은 멈춘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8: 장녀는 이제 그 망자를 장지까지 모시는 도구예요. 한 300년 전에 됐는 이 장녀집 안에 있던 장녀인데 방치된 상태로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부식되고 또 와서 없어져도 또 제가 매일 보지를 못하니까 장여집 보고 왜 이렇게 헌나무를 가지고 했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봉황장식도 지금 거의 부식이 되어가지고 형태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0: 세월이 흐르면서 상여도 상여집도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나도 조금씩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졌지요.
8: 동장한테 제발 좀 상여집 좀 치워달라고 민원이 들어간 거죠. 너무 무섭다. 밤길이 무섭다. 그 무화산 꼭대기잖아요. 갈 데가 없어 거기 간 거예요. 사실은 상여를 사모으기 시작하니 동네에서는 처치 곤란이니까 헐값으로 주고 가져만 가주세요.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 이래서 이리저리 모았는 것이 한 20털 귀신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보물집이다. 병아리 못이 하나 없어졌네. 상여는 전부 이 병아리 형태의 못을 가지고 조립을 하거든요. 병아리가 살쾡이나 고양이에게 쫓길 때 죽기까지 자손을 지킨답니다. 죽어서도 자손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모든 이 꾸미는 이 형상들은 모두 꼭두라고 전체적인 총칭은 꼭두라고 합니다. 봉황무늬, 용수판 이런 꼭두들은 망자를 위해서 저세상에 가서도 정말 더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좋은 데 가시라고 하는 염원으로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0: 어둠 속에 숨어있던 상여위 나무 인형, 그게 나예요.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면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여기 한 생의 문이 닫히고 다른 문이 열리는 그 순간을 나는 기억해요. 너무 고요해서 다들 지나간 줄도 모르죠. 고요한 이 침묵은 늘 같은 얼굴이에요. 그 문턱을 넘는 게 얼마나 숨막히는 일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요. 무거운 침묵이 깨지는 순간은 수백 해가 흘러도 여전히 낯섭니다. 또 그 순간이네. 수없이 지켜봤던.
9: 누구야?
4: 꼭두.
9: 꼭두? 꼭두각시?
4: 네 길을 인도하러 왔어.
9: 인도? 웃기지 마. 내가 왜 네 손에 끌려가야 되는데? 이 답답한 상여 속에서 숨막혀 미치겠는데 네가 왜 껴있어?
4: 내가 원에서 이 좁은 데 들어온 줄 알아? 네가 눈을 뜬 순간부터 난 어쩔 수 없이 붙어야 돼.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왔어.

0: 네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야.
1: 그럼 가는 길이 외롭진 않겠네. 근데 어디로 가는 거냐?
0: 넌 좋은 곳으로 가는 길 위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
1: 두렵긴.
2: 대부분의 망자는 이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는데 어쩐지 이번 망자는 저에게 익숙하진 않네요. 삶과 죽음, 그 사이를 이어주는 길이 있다고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믿어왔지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 멀고 험한 길을 가는 마지막 여정에 가장 아름다운 가마를 준비했어요. 오랜 세월 집안에 잠들어 있던 상여가 문 밖으로 나오면 나의 봉인이 풀리고 세상과 마주하지요.
3: 그 앞에 상여 앞에 꼽는 모습 들어보세요.
4: 상여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화려한 집, 마지막 길에 가장 아름다운 집에서 살다가 가는 곳이다. 먼 길을 가자. 이제는 돌아오지 못하는 먼 길을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무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꼭두는 그 망자의 동무예요. 그러니까 새도 벌벌 날아가라고 싶은 새, 죄인들, 악기를 이렇게 부는 죄인들, 먼 길을 가는데 많은 외로움이 있으니 두렵지만 이들로 인해서 두렵지 않겠다.
2: 그래요. 나는 그 마지막 길의 동반자. 떠나는 이들의 곁을 지키는 호위무사입니다. 저승길이 설마 그리 만만할 리가 있겠습니까?
5: 참말로 험한 판이 벌어졌구만. 내가 한번 해봐야 쓰겠어.
2: 험한 판이 벌어지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요. 두려움 따위 설 자리가 없지요. 나는 수십 수백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왔거든요.
4: 안동상여는 그 안동 지역의 유교적인 성향, 그래서 꼭두도 양반 모습에 갓을 쓰고 또 시종을 거느리고, 경주상여는 문양들도 일반적이진 않아요. 용의 모습, 그리고 또 그 꼭두의 어떤 이렇게 정교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신라 천년의 중심지였다는 것이 단순하지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라도 상여는 사람 꼭두보다는 꽃문양이나 또 색채면에서 화려함이 돋보이는 상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상여를 보면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금방 들고, 경기도 상여는 보면 굉장히 그 경기 지역의 실용주의, 그 사후에서도 무엇이든지 이 여의주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그 상여를 보면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얼굴의 모습을 일본형으로 바꿔버린 거죠. 한복을 기모노, 그리고 악기를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는 그 꼭두가 야차입니다. 근데 야차도 사무라이, 칼을 든 무시무시한 사무라이로 변형시켜버렸고, 정교하고 알록달록한 그런 무늬들로 다 바꿔버린 것인데, 일종의 문화 침탈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준비하고
6: 사람들도 동원되고 소리도 있고.
2: 그 길엔 이정표가 없어요. 이 소리가 길을 잃지 않게 우리의 걸음을 이끌죠.

0: 사람의 목소리가 위로가 된다는 걸 나도 처음 알았어요.
1: 옛날 건 옛말대로요.

0: 아, 정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에 이렇게 많은 공을 들였을까. 아름다운 이별이죠.
1: 하지만 세상 어떤 이별이 아름다운지

0: 빛이 닿지 않는 쪽으로 걸음이 점점 깊어지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때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온다. 수없이 이 길을 지나며 보았던 자들이에요.
1: 이렇게 절대 못 보네.
0: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여기 있네요.
2: 저승길엔 늘 저런 귀신들이 떠돌아. 홀레도 못 올린 여인. 그 원하는 처녀 귀신이 되고. 사랑도 못 잃은 사내의 미련은 몽달 귀신이 되지.
3: 언니 왜 누워있어? 같이 놀자. 나 혼자야. 엄마가 날 버렸어.
0: 그래요. 여긴 죽어야 사는 곳. 이 길이 어떤 곳인지 이제야 알게 되죠.
1: 내가 죽고 보니까 세상이 원한 품고 떠도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2: 저승길 가는 길목엔 저마다 사연 안 풀린 것들이 떠도는 법이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끝내 기억되지 못한 자들의 잔용이야.
0: 저승길엔 이승에서 놓지 못한 마음들이 바람처럼 떠돌아요. 그 앞에선 누구라도 흔들리게 되지요.
4: 난 용서받을 수 있을까?

0: 그건 내 할 바 아니야. 저승의 심판이 가리겠지.
1: 그렇겠지. 용서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겠지. 넌 나한테 화가 나지 않니?
2: 난 망자에게 화를 낼 수가 없어. 난 그저 죽은 자를 저승까지 데려다주는 존재일 뿐이니까. 산 사람처럼 분노도 복수도 할 수 없는 거다.
1: 저승이라.
0: 가는 길이 아직도 두려워?
1: 그래, 두렵다.
3: 두려움 없이 떠나는 길이 있을까요?

0: 가끔 그런 영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1: 30년 전부터 알고 계신 스님인데 그 스님이 또 알고 계시는 스님이신가 봐요. 근데 그 스님이 너무 이제 훌륭하게 사셔서 꼭 답이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답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답이를 하기 시작했죠.
0: 자신의 소명을 다한 한 수행자가 길을 떠났네요. 답이식은 그 마지막 길을 떠나보내는 불자들의 예의지요. 나는 늘 이 길목에서 기다렸어요.
1: 이제 몸을 저희가 이제 벗는다 그러는데 그런 동안에 기도해드리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장례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0: 그때마다 만났던 사람들.
1: 알아서 바람이 불어지네.
0: 다비대에 불이 붙으면 불꽃은 남길 것과 떠날 것을 한 번에 가릅니다. 모두가 떠나는 일을 기리는 동안 남길 것을 챙기는 사람.
1: 저 넘어질까 봐. 그래도 계속 이 골바람이 한쪽으로만 치면 한쪽이 빨리 타면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전체를 봐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뭔 일이 있나, 원만히 끝날 수 있나, 그것만 생각했죠 뭐.
0: 불꽃 속에서 한 생의 무게를 비워내고 마지막 수행의 길을 떠납니다. 두려움 없이 떠난 자들을 나는 만나곤 했죠. 그래도 괜찮은 이별은 없더군요. 남은 이들에겐 긴 슬픔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1: 자, 가운데로, 가운데만. 됐어. 스톱.
0: 불이 꺼지고
1: 이렇게
0: 유골을 수습하는 시간. 두 손을 모으고 긴 기도로 인사를 건네는 동안 마지막 흔적들을 조용히 거둡니다. 흩어지지 않게 남은 삶의 조각들을 한 조각 한 조각 모으면 한 생이 조용히 머물 자리를 얻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삶이란 이렇게 한 줌 재로 남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1: 199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로서 32년 차입니다. 제가 염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정성껏 할 수 있는 게 이냐고, 이 일이고. 3일날?
0: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키는 일을 숙명처럼 살아온 이 사람에게 사람들은 살아있는 꼭두라는 별명을 붙여줬다죠.
1: 3,000분 정도 장례 치러진 것 같고요. 고인을 좀 정성스럽게 치르고 이렇게 제대로 저승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례 도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게 뭐 꼭두라고 하면 좋은 별명이네 저한테는. 2006년도에 이제 체결 대통령 장례 치러드렸고,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2015년에 김영삼 대통령, 2021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 장례는 여섯 번 제가 참여를 했었죠. 그 대통령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이나 다 돌아가시고, 마지막 표정들은 누구나 공평한데 그 표정은 천차만별이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너무 욕심이 많고 집착이 많고 못 놓는 거지,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떠날 때도 편하지 않고 막 인상 쓰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저는 그렇게 좀 편안하게 가고 싶어요.
0: 죽음을 가까이 두고 산다는 건 때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죠.
1: 땅을 다 파서 이제 하관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숙소에 와서 자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떠보면 또 없어지고, 또 자려고 그러면 또 나타나고.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그날. 어느 정도까지는 그 기운이 있는 거지, 이제. 이제 육신이 있고 혼백이라 그러는데, 혼이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고 그 근처를 떠도는 거지.

이 길은 언제나 예측 불허. 마음의 안전벨트를 꽉 매야 해요. 험난한 길이 될 거니까요.

0: 한순간 서늘한 기운과 함께 스치는 낯선 기척.
1: 누가 우리 보고 있어.
0: 분명 저기 무언가 있습니다.

0: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은 사실 어디서나 벌어지죠. 한때 이곳에 출근 도장을 찍었다는 이 사람은 여기만 오면 헤매고 다닌답니다.
1: 요즘도 꼭두는 자주 나와요?
2: 네?
1: 꼭두는 자주 나와요?
2: 아니, 잘 못 구해요. 요새 없어가지고.
1: 저쪽 끝에 있는 거는
2: 북한 사람.
1: 북한 분들이? 네. 그것도 새롭게 알았네. 이거 진짜 예쁜데요? 이거 하나만 주세요.
2: 그러세요. 감사해요.
1: 네. 작품 할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고 그러죠. 꼭두가 소재나 이런 경우는 그거에 집중해서 꼭두를 또 찾으러도 오고, 또 사장님들이 그런 막 사연들을 진짜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재밌고. 무게감도 딱 너무 좋다, 이건. 너무 정교한 것보다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실제 옛날에는 꼭두를 막 동네 분들이 낫으로 대충 이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2: 이건 호랑이네. 외국 분들이 더 많이 알아요.
1: 네네네.
2: 진짜 아까워, 이런 거 외국 나가는 거.
1: 아마 제 작품이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1992년 9월 16일에 했으니까는요. 지금 3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는 이웃이며 우리 역사, 우리 터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잘 표현해서 전달했으면 좋겠구나.
0: 나를 찾은 이유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작품에 캐스팅한 거죠. 작은 나무 인형으로만 존재했던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그 손끝에서 내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1: 꼭두가 갖는 그 디자인의 모양 이런 것들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눈여겨봤었는데요.
0: 역시 예술가의 눈은 다르네요. 내 미모를 알아보다니.
1: 작품 안에 꼭두를 만드는 게 나오는데 이걸 만드는 분을 만드는 거를 찍을 수 없어서 제가 그냥 아예 한 거지. 그래서 이걸 찍어서 만드는 과정을 작품 속에 넣은 거죠. 이렇게 꼭두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상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남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도 꼭두거든요. 사람은 살면서 미리 자기만의 꼭두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죽어서 만나는데 이 작품 속에서는 살면서 자기의 꼭두를 하나씩을 미리 가지고 있다라고 설정을 하는데 계속 고민을 조금 하고 있어요. 죽어야만 동행할 수 있는 꼭두를 통해서 어찌 보면 삶의 그 의미를 조금 더 알게 되고 살아가는 데 지탱하는 것으로 쓰일 수는 없을까? 그냥 말 그대로 살아오름. 내 삶이 이렇게 뭔가 살짝 떠오르는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0: 어쩌면 내가 이 작품을 통해 살아오르면 한국을 대표하는 몬스터가 될지도 모른대요. 와우.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죽어서도 끝내 벗어날 수 없는 것들. 그 사슬이 기어이 발목을 잡고 말았네요.
3: 그녀를 넘겨 저승으로 가서 안 돼.
4: 또 나타났네. 저승길은 네가 막는다고 막히지 않아. 비켜라.

0: 이 순간을 기다리며 구천을 떠돌던 자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길을 가로막아 섰어요. 이런 일은 나도 흔하게 겪는 일은 아니었어요.
1: 저 여자를 네 손에 맡길 순 없어.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2: 나는 내 일을 할 뿐이야. 망자는 저승으로 가야 해. 그러니 싹 물러나!
0: 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0: 그래, 네가 뭘 어쩌겠다는 거냐?
1: 너희들 한풀이에 이 망자를 내맡길 순 없어.
2: 난 끝까지 이 길을 지켜야 해.

0: 닥쳐! 내가 직접 끝날 거야.
1: 분노와 슬픔이 한 덩이로 엉겨 걷잡을 수 없는 힘이 되어 덮쳐옵니다. 그 서리빨 같은 혼이 이 길의 질서를 단숨에 무너뜨리죠.
2: 또 네가 나서는구나. 그래도 이 망자는 네가 데려갈 자가 아니다.
0: 방해하지 말고 비켜!
2: 나는 진실을 드러내려는 거다.
1: 죽음으로도 용서받지 못한 죄. 도대체 망자는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
3: 제발 나 혼자 두지 마. 끝까지 데려가야 하잖아. 수백 년 동안 넌 망자들을 다 데려갔다며. 나라고 예외일 순 없잖아.
1: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는 좀 달랐을까?
4: 꼭두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평등한 것처럼 꼭두는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역할을 한다. 나를 굉장히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발휘해 주겠지.
5: 가짜 괴롭지요. 그런 사람은 왜 그래 가야 되나. 아, 나는 괴로울 것 같아요. 위로도 하고 아주 웃어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양면성이 있어서 진짜 그럴까? 아,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꼭두를 만난다면은 되게 좀 즐거운 꼭두를 만나고 싶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꼭두. 제가 상당히 어려울 때 이 꼭두를 만났으니까. 이번에 전시회가 있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25년, 2000년에 시작했으니까.
1: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던 그때 어린 시절 만난 나를 떠올렸답니다. 운명처럼 꼭두 조각가가 됐네요.
5: 11살 때였어요. 우리 집 언덕이 좀 이래 높은 축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와 같이 넘어졌어요. 그때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였어요. 할머니 상에 조그마한 꼭두가 이렇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이제 막 빌고 하지요. 한 달이요, 세 달이 달라고 그러고 막 울며 불며 내 아픔을 가져가고 세 달을 달라고 했는 그 희망이 그때 이 기억에서 내한테 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꼭두의 의미들을 새기는 것이요.
1: 나에게서 삶의 희망을 발견한 이 조각가는 나를 상여 밖으로 꺼내 곁에 두었어요.
5: 가까이 있는 가족,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뭐 사연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사연이 있듯이 그 부분들을 그 새기고 싶어요. 하나하나를. 가장 어두운 지점이 꼭두 새벽이고 또 새벽에서 밝아오는 그 과정이 이제 이 꼭두에서 나타나는데 죽음과 삶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꼭두를 이렇게 그리다가 좀 삐딱해도 괜찮아요. 그걸 정확하게 그리면 더 재미없어. 그럼 좀 우스꽝스럽게도 하고.
1: 나를 더 많은 사람들 곁으로 데려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조각 수업도 열었네요.

0: 조금 조금씩 이걸 처음부터 팍 다 가면 안 되고 약간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야겠어. 약간 힘이 좀 넓게 잡아줘야지.
1: 이제 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꼭두라는 내 이름에서 죽음을 먼저 떠올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진 나를 칼로 새기고 색을 입힙니다.
2: 엄마나 아빠를 만들고 싶거든요. 아빠도 조각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하면.
3: 어머니 지금 만들고 있고, 어머니 핑크색 좋아하셔가지고 핑크색으로 이제 원피스 해서 여기다 이제 장꽃문 넣을 예정이거든요.
2: 현대에서는 그 의미가 옛날보다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1: 그렇게 나는 누군가의 칼 끝에서 매일 새로운 얼굴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라진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4: 꼭두도 좀 자유로운 꼭두가 되고, 우리가 현대미술로 말하면은 새로운 또 하나의 장르가 형성되기도 하고 융화되는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워지고 일반인들하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포함되는,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다 이거는.
1: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쌓여가는 것. 누군가는 떠나도 또 누군가는 남아 지나온 시간들을 계속 이어가지요. 언젠가 진도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그걸 봤어요. 떠난 이를 애도하는 오래된 진혼가가 진도의 시간을 계속 흘러가게 한다는 걸.
5: 우리 다시대기 군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좋은데 가시라고 우리가 다시대기를 한번 해봐야 쓰겠는데.
6: 그러네.
5: 이 중이 어떤 중은 뭐하니? 빈 동네, 밑에 동네, 옆에 동네 제사랑 제사 날짜는 다 외고 댕기고 진도 갔네. 바보 냄새랑 냄새를 다 맛보는 규승이나 중이 안 나 있어. 자, 이제 다시대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를 좀 부르셔야 됩니다.

0: 웃고 울리는 다시래기 한판. 사람들은 가락에 기대어 슬픔을 잠시 내려놓고 지친 마음을 달래지요.
1: 이 장면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외웠잖아. 그 첫 번째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동하고 저렇게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거를 만들어 가자고.
0: 나를 춤으로 표현하겠다고 나선 이 안무가에겐 큰 숙제가 생겼습니다. 실마리를 찾은 건 어린 시절 기억.
1: 그때가 애니 태풍이 불었던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기억인 것 같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여를 직접 경험을 해봤거든요. 엄청 강렬했어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뭐 슬픔이 느껴진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저희 아빠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0: 그때 그 모습이 더 힘들었던 것 같고, 슬픔과 뭐 아픔과 고통과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희 이제 이 꼭두가 어떤 건지, 우리가 들어갈 이 꼭두가 어떤 건지 우선 봐야 돼요. 이 인형들이 꼭두예요. 꼭두는 상여에 달려있는 인형인데 영혼이 저승으로 갈 때 편안하게 가시라는 의미가 있대요. 어떻게 표현해내는지, 어떤 감정을 넣어야 될까, 어떤 스토리를 적용해봐야 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 온갖 감정이 휘몰아치는 순간, 어린 시절 기억에서 떠올린 나는 그런 모습이었답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담아낼까, 그래서 떠났죠.
0: 진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 설렘을 가득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1: 휘몰아치듯 감정을 표현하려면 다시래기를 제대로 봐야겠다고 생각했다죠.

0: 자신에게 직접 봤을 때 저는 진짜 정말 충격 먹었거든요. 슬픔, 아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되게 재밌게 풀어낸 거예요. 장래 의식을 한다고 하면 정말 다들 슬프고 뭐 약간 가라앉은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다시 되기 공연 자체가 되게 밝고 뭐 약간 재미있는 연극 같은 느낌의 극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진도 다시 되기예요.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좀 약간 즐겁게 행복하게 슬프기도 하지만 행복감을 같이 겸비하는 좀 자유롭게 춤을 추는 거. 네, 저희가 이걸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 호흡을 해야 돼.
2: 슬픔을 웃음과 해악으로 이겨내는 다시래기가 망자를 위로하는 힘찬 몸짓의 안무가 됐답니다.
0: 팔을 쭉 뻗어서 지금은 동작으로만 하지만 나중에 감정을 넣을 거예요. 쭉 길게 늘려서 그다음 빠르게 이렇게 해볼게요. 와, 쳐보지 왔다. 그다음에 쭉 늘린다. 쭉 그다음 확 들어와. 빠르게. 상여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그 감정들을 조금 움직임으로 표현했고 그 꼭두가 가지고 있는 그 지킴이가 그들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인도의 길로 조금 인도를 하면 어떨까. 처음에 그 네 명의 무용수가 이제 컨택을 하거든요. 그 컨택을 할 때 망자의 그 약간 다양한 감정들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는 거거든요. 둘이서 춤을 추는 듀엣이 나오는데 그 듀엣을 뒤에서 이제 보듬어 안아주고 근데 그 망자의 슬픔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뛰쳐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 무용수의 꼭두가 그거를 감싸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래서 가는 길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그 감정들을 이제 조금 가라앉혀줄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는 그런 의미를 좀 많이 두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음악을 틀 거고 이때까지 했던 그 안무를 전부 다 다시 한번 해볼 건데 동작 크게 하고 네, 갈게요.

내 안에 감춰두었던 것들이 몸짓 하나하나에 담겨 숨을 쉽니다. 거기 춤추는 내가 있어요.

0: 다시래기를 보면서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랄까 어떤 열정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느끼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안무에 담았습니다.
1: 잊힌 나를 기억 속에서 꺼낸 사람들이 나에게 새로운 무대를 다시 만들어 주었죠. 그 무대 위에서 이제 나는 어떤 춤을 추게 될까요?

0: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도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으니 죽음을 생각하구나. 오늘 하루 살아있으니 더 열심히 살고.
1: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함께 살아가는 거다.
2: 꼭두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다. 너무 잊혀져 가고 있다, 지금. 잊혀져 가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인문학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되살리는 방법은 없을까? 사람들이 좀 힐링이 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좀 희망을 가지는 그런 하여튼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3: 함께 춤출 수 있다면, 그래서 오래 당신과 만날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요.

0: 이 길의 여정은 여기서 멈춰섭니다. 여기까지.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건 여기가 끝이죠.
1: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나를 지켜줬다는 걸 잊지 않을게.
2: 난 그런 걸 바라서 한 게 아니야.

이제 더는 거부할 수 없다. 저승의 길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법. 너의 죗값 또한 그 길 위에서 가려질 것이다.

0: 내어봐라!
1: 예이!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탄탄
1: 웅
2: 웅
1: 죽게 되고
3: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4: 금색 주파 거북 연녀
5: 이 노래
6: 들어볼래?

저는 기타 연주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기타는 연주도 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어서 기타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평생 동반자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핑거스타일 기타 주법으로 연주하고 있는 김지희입니다.
1: 안녕하세요. 희망을 연주하는 지적장애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지희 엄마 이순도입니다.

0: 기타 처음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고요. 그때 아빠의 권유로 기타를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 코드를 배우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기타로 치면서 함께 부를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1: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지희 씨의 집입니다. 아침부터 연습 산매경에 빠진 지희 씨. 특별한 의미가 담긴 곡이라는데요.
2: 이 곡은 저의 네 번째 싱글곡이고요. 저를 예뻐해 주시는 지인분께서 네, 이 곡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네.
1: 지희 씨는 꾸준히 앨범을 발표하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활발하게 펼치는 중입니다. 장애가 있는 그녀가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과 사랑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3: 읽어봐.
4: 잘 안 보이는데 네가 한번 읽어봐.
2: 하루에 한 번 책 보기.
3: 그리고
4: 이건 뭐야?
2: 아, 하루가 빠르다. 빨리 가다.
4: 아, 하루가 빨리 간다. 너 기타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루가 빨리 가는 거야.
1: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지희 씨. 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입니다.
3: 지희는 사실 200m 이상도 혼자 못 가던 아이예요. 그러던 아이가 기타를 만나면서 정서적으로나 이런 두려움이 많이 극복이 됐어요.

0: 지희 씨 덕분에 온 가족이 기타를 치게 됐는데요.
1: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0: 호흡이 척척. 부모님의 연주 실력도
1: 나인데
0: 수준급입니다.
2: 이순도 씨, 네. 치다 보면 조금씩 빨라지네요.
3: 아, 네. 네? 원래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취미예요.
2: 이 기타를 치면서 아주 재미있게 복도 많이 들어오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시간이 소비가 안 된다니까 많이 웃으려고 그래요, 기타 치면서.
4: 우리 표정 조팔가 보이시는데요?
2: 아, 우리 지희만 옆에 있으면 내가 어? 얼굴이 밝아져요. 메디지야?
3: 연주하러 다니면 맨날 지 어디냐 빨리 들어와. 아빠 심심해.

0: 가족들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는 지희 씨. 처음 장애와 마주했던 절망의 시간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1: 지희는 39에 임신을 한 늦둥입니다. 그런데 전치태반으로 임신이 되어서 임신 5개월 때부터 휴직계를 내고 침대에 누워서 아이를 지켜야만 했고요. 그런데 지키질 못하고 안타깝게도 7개월 반 만에 양수가 모두 빠져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20일 있는 동안 내내 울기만 했던 정말 잃을 뻔한 아이입니다. 일찍 태어나서 발육이 늦겠거니 했고요. 그런데 눈을 마주치지 않아서 말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서 6살 때 엄마 아빠 말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는 우리 지가 막 장애 판정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생각도 못했던 엄마입니다. 늦어서 그렇거니 했는데 중학교를 입학을 시키려면 집 앞 학교를 어떻게 하면 보냈냐 여쭤보니까 장애 판정을 받아서 등급이 있어야 집 앞 학교를 보낼 수 있다 해서 13살에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정신지체 2급을 받게 됐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0: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아이가 행복하면 좋겠다 했는데 고 이때까지조차 집안 미술학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하고도 어울리질 못하고 2시간 내 화장실도 안 가고 그림만 그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은 아빠가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코드 몇 개만 가르쳐봐라. 사실 코드는 악보가 아니니까 C코드, D코드, G코드 몇 개만 가르치면 나랑 집에서 통기타 치고 같이 노래 부르면 아이가 조금 밝아질까 권해본 계기입니다.
1: 제가 기타를 배우고 나서
0: 너무 좋았다.
1: 너무 좋아서.
0: 사실 연주 배운 지 6개월여 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한 기타이고요. 연주를. 그런데 매일 장애 도움실 자모회의만 하러 오라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우리 지혜 연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하니까 선생님께서 한번 콩쿨에 참여해보세요. 전국 장애학생음악 콩쿨.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등부 관현악 부분에서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등을 다 제끼고 지희가 1등 금상을 차지했고요.
1: 그때 기분 너무 좋았어요.
0: 그 수상자들에게 갈라 콘서트를 대전 문화예술회전 아트홀에서 개최를 해주셨는데요. 본인이 1등한 곡 덴덜라이온을 네 번을 끊었습니다. 겨우 마치고 무대 뒤로 들어와서 펑펑 울어요. 지희야 왜 그래? 엄마 손이 떨려서 도저히 못 치겠어. 첫 무대인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사실 두려움이 제일 큰 장애를 가진 아이가 그때부터 시작한 저의 노력이 지하철역 무대였습니다.

0: 무대에서는 너무 행복해요.
1: 관객들에게 좀 더 멋진 연주를 선보이기 위해 지신 요즘 기타리스트 김은성 선생님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2: 자, 이 코드를 좀 눌러야 됩니다. D 코드.
1: 새로운 곡에 도전하는 그녀는 오케이. 배우려는 의지가 남다른데요.
2: 아, 올라갈 때 다시 올라갈 때 미리 손 동작을 준비하는 걸 연습해 봅시다. 그렇지. 살짝 빼고.
1: 삶의 모든 순간이 도전이었던 만큼 기타는 지희씨에게 자신감을 키워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2: 지희가 연주를 많이 하면서 지희가 많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표현하는 것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또 뭐랄까 이제 목소리도 실제로 커지고 뭔가 이제 예전에 대화할 때 대화하는 문장의 단어가 늘어난다든가 사실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여러 가지 인상적이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음악에 진짜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1: 지희 씨는 이제 누군가의 곡을 연주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으로 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악보도 읽지 못했던 그녀가 이젠 진짜 음악가로 성장했습니다.
3: 사실 처음부터 악보를 본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손을 레슨 선생님 손을 찍어오면 영상을 찍어오면 선생님 손가락을 따라서 한 음 한 음 짓기 시작하면서 노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꾸준히 타부 악보를 배우면서 이제는 타부 악보를 전부 섭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평생 정말 친구처럼 행복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를 만난 게 행운이었습니다.
0: 저의 세 번째 싱글곡 스무살로부터입니다. 저의 인생곡인데요. 스무살로부터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기타 연주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앞으로 할머니 때까지 기타를 치고 싶어요.
1: 지희 씨의 오늘 연주 무대는 강원도 삼척입니다.
2: 지희씨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
4: 여기 오늘 도전은 희망이다 스토리텔링 콘서트 하러 왔어요.
1: 오늘은 한 초등학교의 초대를 받아 콘서트를 연다는데요.
5: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돼주실 건가요?
6: 네!
5: 아 소리가 좀 작은데요? 돼주실 건가요?
6: 네!

0: 지희 씨의 스토리텔링 콘서트는 단순한 연주회가 아닙니다. 그녀가 걸어온 성장의 시간과 끝없는 연습의 여정을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죠. 싱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의 도전과 노력을 학생들과 나누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려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1: 여러분, 여러분도 꿈 있으시죠? 네. 과연 근덕초등학교 여러분은 무슨 꿈일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나의 꿈은 하면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어요? 나의 꿈은? 씩씩합니다. 우리 근덕초등학교 여러분 꼭 꿈 이루시기 바라고요. 지희는 연주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사랑 속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때까지 기타만 치고 싶대요. 할머니 때까지 지희 응원해 주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0: 연주를 듣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지희 씨의 기타 선율이 남긴 잔잔한 울림. 무대를 본 아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2: 기타리스트분과 함께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0: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긴장됐던 마음을 풀어보는 힐링의 시간. 단짝 친구이자 가장 큰 응원자인 엄마와의 데이트는 지희 씨에겐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1: 저 안에 바다 파란색하고 여기하고 색이 다르지 또, 그치? 와, 노란 등대까지. 한산이야, 한산. 와, 지희 덕분에 오늘 너무 좋은 해변을 왔네.
0: 지희 씨 덕에 어머님도 전국 곳곳을 누비는 중이네요.
3: 사진도 많이 찍고 같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네, 행복해.
4: 차를 많이 태워주니까 좋지? 근데 엄마는 불만이 있어. 차를 타면 너무 잠만 자세요. 김지희 씨가. 그 좀 이제 앞으로 엄마가 얼마나 더 너랑 다닐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자연을 더 많이 즐겨야 돼, 그치? 경치가 다 다르거든. 그럼 그 경치도 네 폰으로 담아야 돼. 엄마만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너도 혼자 그냥 그 경치를 멋지게 찍고 그런 거를 자꾸 해버릇하면 그게 여행의 즐거움이야. 놀려다니는 느낌 좋아. 엄마의 뒷모습 듣고 싶어. 엄마는 또 찍어야지.

0: 한때는 걱정으로 가득했던 아이가 이제는 무대 위 당당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늘 자랑스럽고 고마운 어머니는 지희 씨의 모든 걸음마다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1: 항상 같이 동행해 주시고 저의 모자라는 부분을 도와주시는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2: 지희야,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엄마랑 오래오래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엔조할 수 있지? 우리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기타를 연주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전하면 너무 좋겠어. 사랑해.
1: 아이고.
2: 사랑해.

0: 요즘 지희 씨는 크고 작은 콘서트 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왔네?
0: 지희 씨를 보고 유난히 반기는 이분은 누구실까요?
1: 테너, 네. 성악가 교수님이세요.
0: 세계적인 성악가 최승원 교수인데요. 지희 씨와 함께 기타와 지팡이라는 듀오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 장애를 앓았던 그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 김지희는 비록 지적장애를 갖고 있지만 기타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길 원하고, 저는 지팡이를 짚고 나름대로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래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갖고 있는 뭐 장애든 다른 뭐 핸디캡이 있어도 자신의 마음가짐, 소신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0: 밴드는 기타와 지팡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가 있느냐? 그런 이유로 장애인 밴드를 만든 거죠.
1: 이 특별한 듀오 밴드는 전국을 돌며 수많은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했고, 장애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며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0: 이런 다양한 활동은 지시를 한 뼘 더 성장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며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시간들. 무대는 이제 지 씨에게 자존감을 키우는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희 씨의 일상에 또 하나의 즐거움이 생겼다는데요.
1: 초등학교 때부터 고2 때까지 그림 그리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요즘에 기타를 연주하기 때문에 기타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0: 자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인 그림. 말 대신 색과 선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음악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그림 실력은 어떨까요?
2: 지희님 되게 꼼꼼하시고 되게 차분하셔서 그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으셔서 이거 그림도 직접 지희님이 그 디자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0: 그림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는 지희 씨. 그녀의 도전은 이제 음악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 갤러리에 저의 그림을 전시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저의 기타 연주를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게 제 꿈이에요. 다름을 인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장애인들에게 응원과 사랑으로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3: 우리 장애인들을 그냥 그대로, 장애는 극복이 아닙니다. 그냥 다양성,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응원과 사랑으로 꼭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세상에 공개하지 않을까. 전 많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0: 친한 연주자보다는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그런 따뜻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꿈과 희망, 용기를 전하는 예술가 김지희입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상을 통해 들여다보고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로 인해 하체에 쌓인 피로를 시원하게 풀 수 있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안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정신적인 안녕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에서 출발하는 건강한 삶을 위해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요가를 수련할 때 자세마다 정해진 위치를 봐야 하는 응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리스티입니다. 눈썹 사이에 눈을 고정시켜 마음을 수련하는 부르마디야 드리스티입니다. 눈썹 사이의 공간인 제3의 눈을 바라보거나 촛불이 있다면 촛불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 볼게요.

무릎을 접어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을 통해 풀어진 골반을 교정해주고 골반 근처에 있는 신장 정화에도 도움되는 고무카사나입니다. 무릎 관절과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기에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같아서 좋습니다. 손에 발등을 놓고 다리를 반대로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무릎 내려놓고 왼발 오른쪽 허벅지 위에 누르고 다리를 천천히 교차시키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세워봅니다. 하나

가서 정면 보고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고 다리를 좌우로 풀어봅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손바닥 짚고 이번에 반대발 교차시켜봅니다. 왼쪽 무릎이 위로 갈 때는 왼팔을 위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아래로 맞잡으면서 교차시킨 상태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정면 보고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준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이완합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 근육의 탄력을 키워주고 골반과 고관절의 피로를 풀어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사상가사나와 바지라사나입니다. 정수리를 자극해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제거와 불면증 해소에도 좋은 사상가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정수리 쪽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돌아오고 이마 바닥에. 자, 이번에는 손을 뒤로 뻗어볼 건데요.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무릎 가까이 붙여봅니다. 뒤로 뻗으면서 발 뒤꿈치를 쥐고 엉덩이를 천천히 밀어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해봅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이마 바닥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동작은요. 똑같이 정수리를 놓은 상태에서 등 뒤로 깍지를 끼는 자세입니다. 머리 바닥에 놓고 등 뒤로 깍지, 팔을 쭉 펴면서 밀어냅니다. 호흡은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고 손을 천천히 귀 옆으로 내려놓고 이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배꼽 바라보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사상가사나는 갑상샘과 부갑상샘을 활성화해 호르몬 조절에도 도움을 줘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도 좋습니다. 이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우울함 극복을 돕는 바지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자, 다음 손가락 끝을 엄지손가락에 붙이고 세 개의 손가락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손등을 무릎 위에 세워봅니다. 팔꿈치를 세워주고 아랫배를 수축하고 턱을 당기고 시선, 코끝, 물라반다, 우디아나반다 그리고 턱을 깊숙이 당겨주는 잘란드라반다를 사용합니다.

자, 손을 풀고 천천히 다리를 풀고 앉고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바지라사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어 명상 자세로도 활용해도 좋은데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신 안정에 효과적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전신 근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 특히 손목과 몸의 측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비쉬와 미트라사나입니다. 힘과 유연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동작으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발을 11자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손은 어깨 넓이. 턱을 깊숙이 당기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 올리시면서 시선을 손끝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손을 반대로 왼손을 가운데 등을 보일 때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오른발을 측면에 놓고 발을 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골반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밀어내고 오른손을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하늘로 뻗은 손으로 바닥을 짚고 오른발을 뒤로 다운독 자세로 만들면서 어깨를 천천히 펴주고 긴장된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극이 강한 응용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다운독 자세에서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쉬어봅니다. 다리를 모으면서 두 손, 오른손으로 가운데 몸을 측면으로 열어주고 뻗은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로 쭉 뻗어 올려봅니다.

있습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모아주고 이번에는 왼손을 바닥을 접고 균형을 지고 몸을 오른쪽으로 틀고 오른손을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손끝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바닥을 짚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로 고개 들고 무릎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신체 균형과 근력, 그리고 스트레칭까지 이 세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하는 만큼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지구력 강화에도 좋은 동작이니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바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 올리시면서 시선은 손끝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다리를 모으면서 두 손, 오른손으로 가운데 몸을 측면으로 열어주고 뻗은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로 쭉 뻗어 올려봅니다.

골반 근육은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며 고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방광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골반 근육이 탄력과 힘을 잃게 되면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골반과 복부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을 키워주는 바라드 바다사나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요.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뻗은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왼손을 쭉 펴올리시면서 왼쪽 가슴과 늑간을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오른쪽 힘는 발을 천천히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힘드시면은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을 허리춤에 있어도 괜찮고 쥐어주면 좋습니다.

오른손을 쭉 핀 상태에서 왼쪽 무릎에 안쪽으로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켜 봅니다. 이때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천천히 눌러주시고 왼쪽 무릎도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누르듯이 눌러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상체 뒤쪽으로 회전시켜주며 허리를 비틀어 봅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잡아서 정면 보고 손을 풀어주고 자, 발 바꿔보겠습니다. 다리를 쭉 펴고 왼쪽 무릎,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발을 왼쪽 서해부에 둡니다. 오른팔을 천천히 펴올리시면서 등 뒤로 발을 주려고 노력하는데요. 발을 쥐기 힘드신다면 발을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눌러주시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시켜줍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정면 보고 손 풀어주고 다리도 앞으로 쭉 펴봅니다. 바로 이어서 응용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요. 왼쪽 뻗은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안쪽 서해부에 올려놓습니다. 왼손을 쭉 뻗으면서 가슴을 밀고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오른팔을 그대로 밀어서 왼쪽 무릎 안쪽에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키면서 무릎으로 손바닥 눌러주고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왼쪽으로 회전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손을 풀어주고 다리도 풀어줍니다. 반대쪽 다리입니다. 왼발, 오른쪽 무릎 천천히 당겨주면서 왼쪽 서해부에 오른팔을 펴면서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 밑에 눌러주시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정면으로 손 풀어주고 다리를 쭉 펴면서 풀어줍니다. 오른발 안쪽 당겨주고 왼발 안쪽 당겨주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비트는 자세를 통해 골반을 감싸고 있는 근육을 기를 뿐 아니라 복부 안에 있는 간이나 신장, 방광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골반 주변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꾸준히 따라하면서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요.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뻗은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왼손을 쭉 펴올리시면서 왼쪽 가슴과 늑간을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오른쪽 힛는 발을 천천히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오른손을 쭉 핀 상태에서 왼쪽 무릎에 안쪽으로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켜봅니다. 바로 이어서 응용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요. 왼쪽 뻗은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안쪽 서해부에 올려놓습니다.

왼손을 쭉 뻗으면서 가슴을 밀고 등 뒤로 발을 옮겨잡습니다. 오른팔을 그대로 밀어서 왼쪽 무릎 안쪽에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키면서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 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훈기 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0: 소박한 이 공간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숱한 토론을 하고 학문에 정진했을 유생들이 떠오릅니다.
1: 내어봐라!
2: 예히!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장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1: 금색 주파 거북 연녹.
2: 이 노래
0: 들어볼래?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2026년 6월 3일 당신이 바로 우리가 찾는 선거의 주인공. 신분증 꼭 챙기고 바쁘다고? 사전투표로 여유롭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 참여의 장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렇게 잘 가꿔진 눈부시게 푸른 녹지 공간을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 분명 대단한 행운이죠.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와 문화, 가치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조선 왕릉은 지금도 그 원형을 간직한 채 서울 시내 곳곳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데요. 왕릉하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신성한 곳, 뭔가 대단한 격식을 갖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곳 같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친근한 곳이기도 합니다. 휴일엔 가족끼리, 연인끼리 산책하기에 참 좋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동근흥, 서운흥, 정릉, 이 왕릉으로 소풍도 참 많이 갔었거든요. 봉긋한 봉분과 잘 가꿔진 잔디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던 곳, 한없이 평화로웠던 분위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초고층 빌딩이 늘어나는 개발과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껏 숨쉬고 천천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참 고마운 일인데요. 왕의 기운이 깃든 영원한 안식처로 조금 더 천천히 거닐어볼까요?